0: 사랑아, 정신 차려. 관객 들어보지 말고 집중해.
1: 사당문을 열어놓고 동목체대 아직 가운 우간 가단 너린 자식

0: 얘가 왜 저렇게 튀어?
1: 그러게. 원래는 고구려가 쳐들어왔다는 것만 알리고 사라져야 되는데.
0: 그게 완전 삼천포로 빠졌어. 저게 무슨 자명고야? 죽으나? 들리냐 저 소리? 내 군졸 보고 다 박수치고 있단 게.
2: 윤정년, 따라와.

0: 거지. 무서웠어. 응? 그런 집중력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1: 윤정년, 넌 내일부터 무대에 설 수 없다. 못 들었니? 내일부터 무대에 서지 말라고.
0: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디요?
1: 공연을 망쳐놓고 자기가 망쳤다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내일부터 네 역할은 금이가 할 거다. 못 들어. 아직 막 안 내렸어.
2: 네.
0: 방금 관객들이 저한테 박수 치는 거 못 들으셨단가요? 저는 제 모든 걸 쏟아부어갖고 소리를 하고 연기를 했구마이라. 그래서 극장의 모든 관객들이 저한테서 눈도 못 띄고 환호해줬는디 오히려 그걸 살린 거 아니대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망쳤다는 건디요?
1: 그래서 망쳤다는 거다. 관객들이 그게 집중한 게 아니라 촛대인 너한테만 집중을 했으니까. 관객들이 좋아해줬다고? 나중에 또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면 제일 먼저 야유를 할 사람들이 바로 저 관객들이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으면 촛대가 아니라 니마이를 맡았어야지.

0: 야, 너
1: 이래요.
2: 진짜
3: 준정년 진짜 그렇게 대형사고 칠 줄 몰랐다?
4: 너네 뭐가 쉬었나? 왜 갑자기 거기서 그렇게 튄 거지?
5: 왜긴 왜겠어. 응? 관객들이 호응해주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지.
4: 어, 그런가 보다.
5: 그래.
6: 영서야.
7: 괜찮지.
6: 저기 밖에 어머님 찾아오셨는데?
8: 어머니.

0: 기분 좋아 보인다. 윤정년 때문에 기분 별로일 줄 알았는데.
1: 원래 중간이 없는 애라서 언젠가 크게 사고 칠 줄 알았어. 그나마 네가 잘 수습해서 다행이지.
0: 윤정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역할에 대한 무서운 몰입력 때문에 단기간에 클 수 있었지만 결국 그게 윤정년 발목을 잡은 거야. 윤정년은 이상으로 클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챙겨.
1: 만약에 이번에도 그 애가 자기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다면?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정년이 아직 어리잖아. 어리다는 건 끊임없이 남의 장점을 흡수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0: 윤정년이 그 정도로 대단한 애라는 거니?
1: 아님 네 말대로 여기까지가 윤정년 한계인지도 모르고. 그럼 진짜 재미없는데.

0: 언니밖에 안 보였어요.
1: 나밖에요?
2: 네, 군사사금 듣고 난 뒤로는 그 뒤에 뭘 본 건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군절 분량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1: 내 말이
2: 최고예요, 언니.
1: 저 학생들 늦었는데 그만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 맞다. 아무튼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언니.
3: 너무 고마워요, 언니.
1: 정연아. 장님 말씀이 맞았구만. 오늘 관객들은 공연을 본 것이 아니었어. 그냥 윤정년이 활개 치고 다닌 걸 본 거였어. 애랑 선배 아니었으면 아주 내 손으로 공연을 말아먹을 뻔했구만.

0: 영소야, 언제 왔어?
1: 어서 와, 우리 작은 딸. 왔으면 어서 들어오지, 왜 그러고 서 있어? 밤새 잠 푹 잤니? 얼굴이 까칠하네.
2: 괜찮아요.
1: 식사부터 해야지. 너 온다고 스테키 준비해놨어. 스테키 괜찮지? 국극을 제대로 끝까지 다 본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재밌지 뭐니?
2: 이 정도로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1: 근데 그 중간에 군전력 맡은 애 말이다.
2: 윤정년이요?
1: 그래, 윤정년. 너 혹시 그의 엄마가 누구?

0: 문제 아니?
1: 윤정연 엄마는 왜요?
0: 그의 목소리 최공선 목소리랑 똑같았어.
2: 최공선이면 추월만정의 최공선 말이에요?
0: 그래.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몇 군데 돌렸더니 내 짐작이 맞았어.
3: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우리 은미가 옛날에 유명했던 명창이라고 하더라.
0: 살다 살다 최공선 딸을 그런 데서 볼 줄은. 하늘이 내린 목소리니까 출발점부터 다를 수밖에 없지. 누군 죽어라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누군 태어날 때부터 탤런트를 타고나니까. 그러니까 네가 더 빨리 치고 올라가면 돼. 어제 그 애는 완전히 공연을 망칠 뻔했어. 그러니까 그 애가 치고 올라오기 전에 네가 완전히 길을 꺾어 놓으면 돼. 우리 딸, 엄마가 믿는다.

0: 계속 연습도 못 들어오고 저렇게 허드렛니만 하는 거야?
1: 그렇게 지켰는데 당연히 못 들어오지. 이젠 촛대로도 못 썼는데 이제 쟨 끝났지 뭐.
0: 못 들어.

0: 연아, 울지 마.
1: 응?
0: 더 좋은 기회가 올 텐데 울긴 왜 울어?
1: 뭔 소리대? 아, 나 냉갈이 자꾸 눈깔에 들어간 게 이거 매워갖고 눈물이 난 건디?
0: 뭐? 아, 난 또 너 쫓겨났다고 우는 줄 알았잖아.
1: 실은 나 아직도 많이 힘들긴 해. 그래도 아,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지 않겠냐? 그날 내가 무엇을 잘못한 줄 알았으니까 같은 잘못을 두 번은 안 하도록 해야지. 아, 그래갖고 나 요새 혼자 연습도 하고 있어야.
0: 무슨 연습?

0: 뭐야 이게? 모든 역할을 다 분석했어?
1: 내가 말이야, 처음에 왜 군조를 하겠다고 했었는지 기억하냐? 다른 역할들 관찰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언젠가부터 그것은 다 홀라당 까먹어버리고 내가 가진 재주 늘어놓을 생각에 그냥 정신이 없었지. 이제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갖고 한 명씩 들여다보려고.
0: 근데 너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도 자명고 무대에 못 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1: 그래도 상관없어야. 언젠가 기회가 올 때 잡으려면 공부를 야무지게 해놔야지.
0: 좋아, 정연아, 내가 뭐든 도와줄게.
1: 그래?
0: 응.
1: 아, 그러면 내가 구슬하기를 할 테니까 너가 고미글을 좀 해줘.
0: 응.
1: 얘부터 할게.
0: 응.
1: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고미글.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아, 할 뭔가 이상한데? 구슬하기는 한만 해도 잘 안 됐나해?
0: 구슬하기가 은근히 까다로워. 마냥 연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고.
1: 그 말이 딱이네. 아, 한없이 약한 것 같으면서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한 것 같다고 뒤놓고 시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아, 안 되겠다. 바꿔서 해보자.
2: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예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너를 첩으로 들였을지도.
0: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2: 구슬하기여, 목련과 호동이 혼이 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0: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2: 가련한 구슬하기, 예쁜 구슬하기. 이 밀서를 목련 공주에게 전하거라. 나는 목련을,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이 날 수 없다. 주라나.
0: 어?
2: 나의 고미글 어쩌냐?
0: 좋았어.
1: 그러지? 아따, 구슬하게 할 땐 힘들더만 그 고미글 할 땐 여간 편하네. 응? 너랑 나랑 호흡도 잘 맞고. 낭낭이 숨어들어 이 칼로 자명고 찢어내어 공주의 얼굴을 포리라!
3: 하늘이 내린 목소리니까 출발점부터 다를 수밖에 없지.

0: 가르쳐줘. 넌 소리 어떻게 하는지. 왜? 너는 천재라서 나처럼 연습 안 하고도 소리 잘하는 법을 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방법 좀 알려줘. 왜? 싫어? 너희 엄마나 너 같은 천재들은 연습 안 하고도 알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니까 우스워? 우리 언니가 최공선이란 걸 어떻게 한 거요? 우리 엄마는 네 목소리 듣자마자 알았댄다. 빛으로 못 속인다고. 너 같은 천재들은 어딜 가나 눈에 띈다 이거지.
1: 참 신기하지. 단장님도 방송국 사람도 내가 소리하는 걸 듣자마자 내가 최공설 딸인 걸 알았다고 했어. 요즘 나가 의시 제일로 무서운지 아냐? 행생 엄니 그림자에서 못 벗어날까 봐. 내가 소리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공선만 생각할까 봐. 그게 무사. 근데 나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냐? 최공선은 최공선이고 윤정년은 윤정년이란 거요. 언니 그늘에 가려지는 거 무섭다고 그만둘 거 아니면 난 앞만 보고 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야. 그랑께 너도 앞만 보고 가. 네가 지금껏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은 다 오롯이 네 것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0: 구슬하기요.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구슬하기, 뭐해?
1: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0: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구슬하기요, 목련과 호동이 혼이 난다는 소문.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 그만.
3: 홍주란, 리허설이라고 그냥 막 할 거야? 대사 칠 타이밍을 놓치질 않나, 줄줄 읽어버리질 않나, 아주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 그리고 허영서, 너도 오늘 이상하게 자꾸 대사 엉키고 있어. 뭐야 두 사람,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어!
0: 죄송합니다.
4: 죄송합니다.
0: 아까 누굴 본 거야?
4: 어?
0: 아까 대사 맞출 때 눈이 날 안 보고 딴 사람을 보고 있었어. 눈앞에 내가 있는데 누굴 생각하고 나를 본 거냐고.
4: 아, 그게...
0: 본 공연 땐 나한테만 집중해줘.

0: 저작거리에 헛소문일 뿐.
1: 무슨 구슬하기가 그렇게 힘이 넘치냐?
0: 옥경 선배!
1: 너 요새 역할 전부 다 뜯어보고 있다며?
2: 야, 대체 몇 번을 연습한 거야?
0: 구슬하기 대사는 지금 같은 부분만 30번도 넘게 막힐게요. 선배, 처음

0: 한국 시작했을 때는 그 가닥기 연기도 하지 않으셨으라?
1: 아, 그랬지. 너 혹시
0: 어떻게 전설 속의 가닥기랑 호흡 한번 맞춰볼 수 있겠소?
1: 비행기 때문에. 좋아. 오랜만에 가닥기 연기 한번 해보자. 워미! 그 쓰라기요. 귀여운 그 쓰라기. 오늘도 예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너를 잡으러 들었을지도.
0: 야,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곰이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1: 그 쓰라기요? 목련과 호동이 혼인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0: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죄송해요 선배. 아, 이거 또 안 되거든요.
1: 뭐가 제일 힘든 거야?
0: 아, 진짜 이런 연약한 역할은 저랑 안 맞으라. 아니, 그 전에 흔히들 구슬하기는 연약하다 그러던디 저는 절대 구슬하기가 연약하다는 생각이 안 든게요.
1: 그럼 네가 생각하는 구슬하기는 어떤데?
0: 보통 당돌한 게 아니제라. 우선 놈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첩자란 게 그것이 보통 담력 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거기다가 고미글은 한나라의 재상인디 은근히 따박따박 대들기까지 한단 게요.
1: 좋아. 그럼 네가 해석한 구슬하기하고 기존의 구슬하기를 절충해서 표현해봐. 당돌함을 너무 노골적으로 대드는 식으로 표현하면 오히려 구슬하기 매력이 안 살 거야. 눈빛이나 몸짓에서 살짝살짝 내비쳐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야를 넓게 가질 것. 자꾸 네가 맡은 역할 하나만 드립하지 말고 극 전체를 놓고 네 역할을 생각해.
0: 극 전체?
1: 다시 한번 해볼까?

0: 구미걸이랑 구슬하기 여상이에요.
1: 거기 누구야?

0: 딱히 훼손된 것 같진 않은데요.
1: 뭘 하려다가 우리가 들어오니까 도망간 걸 수도 있어. 자물쇠는 멀쩡했었지?
0: 네.
1: 그럼 도둑이 아니라 내부자 소행이구나.
2: 아니 공연집 전에 리허설은 왜 또 하는 거야? 어제 다 했잖아.
3: 왜긴 왜겠냐. 또 누가 윤정년처럼 대형 사고 칠까 봐 미리 준비하는 거겠지. 괜히 우리 막 귀찮게 됐어.
2: 아 진짜.
0: 무대 장치, 소품, 무대 의상 전부 다 체크해봤는데 이상 없습니다.
4: 별다른 특이점은 눈에 띄지 않아요.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걸까요?
5: 방심하는 것보단 과한 게 낫지. 그래도 오늘 공연 끝날 때까지 절대 긴장 놓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4: 네, 단장님.

0: 출하니 소리가 곳에도 깊어진 것 같네요.
1: 기세를 타니까 무섭게 빨리 느는구나.
2: 귀여운 구슬아기, 오늘도 예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3: 아,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고미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난 당신이 싫습니다.
2: 구슬아기요.
4: 목련과
3: 나 괜찮아. 저거래. 아, 모르겠어. 못 걷겠어.
5: 못 걸어? 움직이지 마. 얼른 분장실로 데리고 가.
3: 아야. 아.
5: 발목을 삐었어. 아까 갑자기 피하면서 삐끗한 것 같다. 발목 말고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니?
3: 아, 네,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6: 아따, 이만하게 천만 다행이야.
7: 단장님, 근데 조명은 왜 떨어진 거예요? 극장이 낡아서 그런 거예요?
3: 아, 이 극장 저번에 연습하다 귀신 분에도 있다 그러던데요. 촛대만 맡았던 배우가 죽어서 귀신이 됐다고, 막 그래서 주연 배우들만 막 해코지하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6: 아, 그럼 귀신이 일부러 떨어뜨렸단 말이야?
8: 쓸데없는 소리! 귀신이 어딨어?
5: 도영아, 옷 갈아입혀서 병원 데리고 가.

0: 네모까지 오늘 공연 잘 부탁해.
1: 구슬하기 대역 조봉선 준비.
2: 네? 제가요? 저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1: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배우가 공연에 맞춰서 몸 상태를 준비해야지. 기다려. 차 갖고 올게.
2: 야.
3: 정연아. 들어가서 구슬하기 네가 하겠다고 해.
2: 시방 뭔 소리야. 배우는 같이 가야지.
3: 도행 선배랑 둘이 가도 돼. 얼른 들어가서 구슬하기 네가 하겠다고 해.
2: 단장님이 알아서 대역 찾으실 거예요.
3: 너밖에 할 사람 없어.
2: 안 해! 너 이렇게 되길 기다린 사람처럼 내가 그 자리 차고 들어가라고야.
3: 그럼 어때서? 어차피 누군간 내 자리 메꿔야 돼. 난 정연이 네가 했으면 좋겠어.
2: 아직 내가 준비가 된 건지도 모르겠어. 재훈처럼 또 무대를 망치면?
3: 넌 이미 준비가 됐어. 나 말고 구슬하기를 수백 번씩 연습해본 건 너밖에 없어. 구슬하기뿐 아니라 자명고에 나온 모든 배역은 다 연습해봤잖아. 이미 대본도 무대도 다 네 머릿속에 있어.
1: 대사를 못 외웠다니. 대역이 아직도 대사를 못 외웠다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럼 넌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야?
2: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될 줄은 몰라서요.
1: 더 들을 것도 없다, 한심한 놈. 이게 어떤 기회인 줄이나 알고. 구슬하기 대사 외운 사람 있으면 나와. 그 누구든 기회를 주겠다. 이런 방푼이 같은 놈들! 기회를 줘도 못 잡다니! 이 중에 구슬하기 대사를 외운 놈이 단 한 놈도 없어!
2: 지가 할라요. 구슬하기 대사도 노래도 춤도 전부 다 외우고 있구만요. 그렇게 지가 할라요. 역사 외워보라면 외워볼 수도 있는데요.
1: 저번처럼 또 난장판을 벌이면 그땐 네 발로 이 국단을 나가는 거다.
2: 예. 이번에 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1: 좋아. 명심해라. 이번엔 네 재주를 또 어떻게 뽐내볼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넌 철저하게 고미걸에 맞춰서 구슬하기를 연기한다. 영서의 가닥기 연기가 관객들에게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게 옆에서 윤활유를 쳐주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야.
2: 예.
1: 곧 공연 시작이다. 다들 차질 없이 준비해.
4: 네.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넓게 가질 것. 자꾸 네가 맡은 역할 하나만 드립하지 말고 극 전체를 놓고 네 역할을 생각해.

0: 넌 그냥 내 향기만 따라와. 내가 알아서 끌고 갈게.
1: 부탁한다. 구슬하게 나갈 차례다.
2: 폭풍은 지동치듯 불어오고 동궁의 굳은 비가 퍼가오는데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3: 왕자마와 구슬하기가 돌아싸웁니다.
4: 그러네, 정년 언니네.
5: 완전 달라.
2: 소인 구슬하기, 첩자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사옵니다. 자명고는 낭랑의 공주 목련이 지키고 있었사옵니다.
6: 낭랑의 공주 목련이라.
2: 누굴까 그 사람? 낭랑의 공주 자명 지킨다는 첩공 낭랑의 공주 때나라 고구려의 강산을 부참이 짓밟은 원수로 옮든 응당값에 치르리라. 보물을 지키는 아녀자라 낭랑의 사내들은 형편없나 보군. 때직도 낭랑의 소모들의 이탈로 자명 부지들이여 공주의 얼굴을 퍼지라.

구슬하게 다쳤느냐? 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상처가 대숙에 싸웁니까?

0: 구슬하게 내 너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갔구나. 목련과 호동이 혼인을 약속해? 아니 된다, 아니 돼. 고구려와 낭랑은 앙숙이어야 하거늘. 둘이 티격태격 싸워서 힘이 빠져야 우리 대한나라가 꿀꺽 집어 삼키지 않겠는가? 이러다 화친이라도 하면 큰일. 어찌하면 좋을꼬?

0: 구슬하기요. 귀여운 구슬하기. 오늘도 어여쁘구나. 목련이 없었더라면 널 첩으로 드렸을지도.
1: 더러운 말 듣기 싫어. 곰이걸 한나라의 재상이라지만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0: 구슬하기요, 목련과 호동이 혼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가?
1: 저작거리에 뜬 소문일 뿐입니다.
0: 가련한 구슬하기, 어여쁜 구슬하기.
2: 뭐야 저 눈빛은? 오히려 구슬하기가 곰이걸을 유혹한 느낌인데? 주란이랑은 전 반대의 구슬하기야.

0: 대성당?
1: 단장님.
2: 잠깐 기다려봐.
1: 막 내려야 돼요. 저번처럼 제가 수습할 수도 없잖아요.
2: 아니, 저 아이 순발력이면 할 수 있어.
3: 영서의 가닥기 연기가 관객들에게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게 옆에서 윤활유를 쳐주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야.
4: 대체 그게 뭔 말입니까? 밀서를 목련공주에게 전하라니요. 저더러 나의 주인이신 호동왕자를 배신하고 당신과 손을 잡으란 말입니까?
5: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목련을 원하든 너는 호동 왕자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밀서만 전하면 두 사람은 결코 혼인할 수 없다.

0: 고미걸한테 가장 중요한 장면의 대사를 틀렸구나. 무대 위에서 실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어. 이후에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가 문제지. 둘 다 잘 대처했다. 구슬하기 시선 처리 좋았다. 하지만 앞으로 대사할 때 좀 더 힘을 빼도록 해.
1: 예, 아이고 고마워.
0: 이제야 비로소 비워내는 연기를 할 줄 아는구나. 보결 꼬리표는 떼도 되겠다.
1: 참말이여라? 저도 인자 정식 연구생입니까?
0: 앞으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사고치면 안 된다.
1: 다 들었지? 나도 인자 매란 정식 연구생이여. 초록이 니랑 똑같다 이 말이여.
2: 뭐래?
3: 정진아 축하해.
4: 축하해.
1: 고맙다.
4: 잘했어.
1: 고맙다.
4: 완전해.
5: 저기 방금 전에 두 번 다시 방금처럼 실수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6: 걱정한 적 없는디? 그러고 저번에 내가 친 사고랑 대보면 넌 실수도 뭣도 아니야.
0: 고부장이 조명에 손을 댄 거 같다고?
6: 네. 생전 공연 한번 보러 온 적 없던 사람이 오늘은 왜 리허설까지 보러 극장에 왔나 이상했어요.
0: 설마 고부장이...
6: 창고 열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인의 고부장도 포함됩니다. 근데 고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공연을 망치려고 드는 걸까요?
7: 대한극장 주인이 우리 메란 국극단이 공연만 올려주기만 하면 티켓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0: 아, 그때 수익 분배 문제로 틀어진 거야.
8: 무슨 일이에요?

0: 없어졌어. 금고 안에 돈을 싹 다 갖고 날랐어. 이번 공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1: 제가 지금 당장 고부장 집으로.
0: 소용없어. 작정하고 도망쳤는데 집으로 갔겠니? 넌 어서 가서

0: 없어진 서류 뭐가 있나 살펴봐.
1: 네.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단장님.
0: 신고해서 소문나면 밖에선 우리 국극단이

0: 죄송해요. 제가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1: 됐다. 너도 뒤통수 맞은 마당에. 고 부장 소식 들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0: 네.

0: 단장님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1: 그럴 줄 알았어. 사업부가 돈 들고 튀었다고 소문나면 메란에 망조 들었다고 동네방네 광고하는 꼴이니까.
0: 설마 도행이가 눈치챌 줄은 몰랐어.
1: 아까 연락해줘서 망정이지. 안 그럼 붙잡힐 뻔했어.
2: 아, 이래서 꼬리가 길면 안 된다니까. 소품 착고에서 실패했을 때
1: 내 말대로 간뒀어야 했어.
0: 어쨌든 안 들켰으니까 됐잖아. 그건 갖고 왔어요?
1: 그동안 관리했던 기자들 명단이. 이렇게까지 해서 문옥경 기사를 막는 이유가 뭐야?
0: 다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국국을 보는 거잖아. 실제 옥경이가 어땠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 옥경이는 영원히 왕자님으로 남아야 하니까.
3: 인어공주는 사라졌던 자신의 아름다운 꼬리와 지느러미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해가 떠올랐고 인어공주의 물거품은 햇살을 받아.
4: 또 인어공주야? 인어공주가 그렇게 좋아?
5: 응, 왕자는 끝까지 인어공주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잖아.
4: 그치.
3: 우리 은재,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5: 더 읽어줘.
3: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4: 뗐으면 안 돼. 얼른 들어가서 자야지, 응?
5: 왕자님 일찍 들어야 돼.
3: 대작.

0: 또 그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야? 너 그 친구들 자꾸 만나는 거 나 싫어. 그 친구들만 만나고 오면 너 며칠씩 마음 뜬 사람처럼 굴잖아.
1: 내가 국극에 마음 뜨면 그건 걔네들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0: 그게 왜 나 때문이야?
1: 그래. 계속 그렇게 모르는 걸로 해. 근데 알아둬, 혜랑아. 정년이, 영서, 주란이 네가 그 애들 몰아내려고 할수록 나도 국극단에서 마음 뜬다는 거.
0: 나 너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1: 단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직 너한테 미운 정이라도 남아있어서야. 내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
0: 넌 걔네들이 성장하니까 흥분된다고 그랬지. 난 아니야. 걔넨 우리 경쟁 상대고 적이야. 어리다는 건 끝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윤정년도 허영서도 홍주란도 다 호랑이 새끼들이었어. 이제 걔네들이 우리 자리 위협하면 넌 어떡할래? 너 이대로 자리 내주고 말 거야? 아니?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1: 그래서 메랑 국극단은 고여가고 있었던 거야. 그 누구도 우리 자리를 위협하지 않으니까 정체돼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라고.
0: 메랑 국극단은 너랑 내가 있어서 굴러가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표가 매진되고 있는데!
1: 아니! 관객들도 이미 질려가고 있어. 봐! 어차피 지금도 새로운 관객은 유입되지 않고 있잖아. 나부터가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관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
0: 나 설마 진짜 떠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쪽으로

0: 도행아.
1: 예.
0: 어차피 공연 내일 저녁이고 리허설 2시에 있으니까 오늘은 자유 시간 줘.
1: 네.
2: 옥경씨. 오늘 저희 동생이 결혼을 하거든요. 동생도 저만큼이나 문옥경 씨, 그 서예랑 씨 엄청난 팬이라서 그러는데 옥경 씨 괜찮으시다면 결혼식에 잠깐 참석해서 축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저 오늘은 혼자...
4: 당연히 참석해야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진짜요?
3: 네, 가야죠.
2: 어머, 어쩌고! 이래 선생님! 저희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참석해 주세요. 좋은 날일수록 사람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결혼식 가기 전에 저희 부인에서 청렬이집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5: 그것이 뭐대? 보이시 입안에서 춤을 추는디?
6: 나온다.
2: 옥경씨 얼른 드세요.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주문하세요.
6: 네. 진짜 아이고 참말로 덥다.
3: 정연아, 회 가져가서 먹어.
2: 참말로요?
3: 너네들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가서 먹어.
2: 이것도 다요.
3: 탕수육.
2: 탕수육? 백이구마. 아, 헐떠.
7: 나도 나중에 저런 면세부 쓰고 결혼하고 싶다.
2: 나도. 뭔 소리대? 신부는 역시 쪽두리의 원삼이지. 아, 연지 곤지 딱 찍고. 안 그냥 줄하나?
8: 신랑 신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저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만이 부부가 아닙니다. 슬플 때나 화가 났을 때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부가 되십시오. 가정은 즐겁기 위해서.
9: 하나, 둘, 셋.
7: 잠시만요. 한 장만 더 찍을게요.
9: 아, 네.
7: 아따,

0: 신부라고. 신부가 신랑이랑 있을 때보다 더 좋아 죽소. 왜 벌써 우리 새 신랑 입이 대빨 나와버렸네.
1: 정연아 일로 와. 너네들도 다 같이 찍자.
2: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1: 한 장 더요.
3: 부산까지 내려와줘서 고마워. 바보와 공주 대본을 봤는데 느낌이 아주 좋아. 이번 합동 공연만 잘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국극단이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날 거야. 우선 오디션부터 화제몰이를 할 수 있어야 돼. 심사위원 명단은 정리됐니?
4: 네,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것보다 나 다른 국극단들 대표해서 언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번 합동 공연 수익 배분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만 좋은 조건 아니에요.
3: 한쪽만 좋다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니?
4: 그럼 메랑 국극단 말고 이번 공연으로 득보는 국극단이 또 있나요?
3: 우리 메라는 제작비를 안 대니? 오히려 더 많이 대고 있잖아.
4: 메라는 투자할 만하죠. 매번 스포트라이트는 혼자 다 받으면서 홍보 효과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뭐 지난 얘기 필요 없고 올해는 국극단들 사정이 정말 어려워요. 메란에서도 양보할 건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에도 이 합동 공연 계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0: 왜 안 자고 나왔어? 간만에 바닷가에 온 게 잠이 안 오네. 집도 생각나 불고.
1: 정연이 넌 집 나오고 후회한 적 있어?
0: 아니.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미안하고 보고 싶지만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유.
1: 나도 그래.
2: 우리 둘 다 참.
0: 아, 어쩔 것이냐.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무대가 환장하게 좋은디.
3: 너무해. 밖에 오래 나와 있어서 그런가. 손이 차네.
1: 나 괜찮아.
3: 아직 공연도 남았는데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잉.
4: 마음에 예근은 서울보다 별이 훨씬 더 많이 보이네.

0: 윤정연, 내가 정연아 그 아니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윤정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1: 윤정연 여보
2: 아, 그러고 키즈처럼 써갖고 놈의 이름을 중얼중얼중얼중얼 대고 있냐? 뭐예요? 무엇인지 꼼쳐?
0: 아무것도 아니야.
3: 아, 나 먼저 들어갈게.
2: 쭈라나! 아, 뭔디? 뭐냐고!
1: 음이? 먹을 거요? 먹을 거네.
4: 아따야, 그런 거는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
0: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4: 아, 아니면 본디 그러고 꼼짝 잡고 있냐!
0: 미안.
1: 야, 나가 귀가 잘 안 들려갖고 그런디 그 너가 방금 뭐라 그랬는지 내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 뭐라고 했는데? 아,
0: 미안하다고!
4: 야, 아 귀가 안 들려갖고 그런디 아, 뭐라 했냐고? 아 다시 한번 말해봐!
5: 공연하느라고 다들 수고했다.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너희들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다. 모두들 1년에 한 번 국극단들이 모여서 합동 공연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6: 네.
5: 이번 공연에는 이례적으로 아역이 비중 있게 들어가는데 그 아역들을 뽑는 오디션이 한 달 후에 열린다. 그 오디션에 합격한다면 문옥경과 서해랑을 잇는 차세대 남역과 여역으로 단숨에 주목받게 될 거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왕자 아역과 공주 아역이 짝을 지어서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 역을 못 구하면 오디션을 보지 못한다. 난 문옥경과 서해랑의 후계자가 다른 국극단이 아닌 우리 메란에서 나오길 바란다. 특히 우리들의 왕자 문옥경의 후계자는 반드시 우리 국극단에서 나와야 한다. 명심해라. 노래, 춤, 연기에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단 한 사람만이 그 왕좌에 올라가 새로운 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메란인지를 유감 없이 보여줘라.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풍요롭게 좀 잘 도와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들을 모신다고 그래서 별신굿이라고도 하고 이제 풍어를 이제 기원하는 의미에서 또 풍어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굿판에 오면 사실 굿만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모든 분들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 굿이 섞여 있고 그 삶에 의해서 굿이 발생된 거예요.

0: 사람이 내 쪽 나가줘.
1: 나 받는 거야. 어쩌다가 받는 거야. 어쩌고 하나.
2: 바다에 고기도 많이 잡고 또 동맨들 편안하게도 지내고 또 그 다음에는 농사도 잘 되게 그래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 원래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4: 네, 여기는 오시는 분들 누구나 대접하는 것도 저희가 대접하는 것도 누구나 오셔서 드실 수 있어요.

0: 옛날 어른들이 대대로 전설입니다. 전설. 우리 마을이 앞으로 행복과 모든 부의 가정을 택해주는 그 점에서 우리 마을이 안전과 안전화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을 빌는 겁니다.
1: 고기는 많이 잡혀주면 좋지 뭐. 그거지 뭐, 우리 마을 행복하고 뭐. 고기는 많이 잡혀주면.

동네 주민들이 막 이렇게 안 하는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이 화합해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경북에서 경북은 되게 소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북 말 중에서도 여기 되게 크게 하는 편이에요.

0: 새끼로 금줄을 치거나 예.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양쪽 풍물패가 반대쪽에서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듯이 이제 풍물패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풍물패를 이기는 팀이 이제 그 금줄을 끊고 이제 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얘가. 그때부터 이제 풍물 구슬 여기 구슬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몇몇 말들만 그렇게 합니다.
1: 결심 끝이 중요하죠. 이런 그걸 중요시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겠죠. 내 마음이 바다에 나가면 이래 안녕을 기원해주고 추원을 해주면 바다에 나가면 사고가 없을 것이다. 길을 꽂고 들어온다. 내가 뭘 해도 잘 된다. 이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이제 정성이고.

각 마을의 수호신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예. 보통 할매당, 할배당 거기 제당에 가가지고 그 저 대나무 끝으로 이제 뭐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을 그 뭐야 다 모시고 오는 이제 그런 국거리입니다.

오랜 말들을 이제 저희 동인 별신꾼만이 갖고 있는 장단의 틀에 맞춰서 또 그 장구 장단으로 또 무녀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판에서는.

0: 동네끼네 와야 구경해.
1: 근데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
0: 얼마나 그만어. 내 조갑 보면 다 찾아보잖아.
2: 옛날에는
0: 춤 출랐고.
2: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거시적으로 봤을 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굿 자체가 일종의 문화잖아요. 음악만 있거나 뭔가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 음악, 노래, 춤, 구전 문학, 그다음 인류학까지 아주 그 여러 인간 세상이 만물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다원 예술이라는 느낌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식으로 또 구슬 다르게 또 현대의 또 도심에 가져와서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답답한 것은 여기가 어쨌든 지역이 거리가 멀잖아요. 실제 저희 오리지널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유지를 시키되 제가 또 서울에 가져올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현대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또 리얼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좀 하고 싶고.

0: 참 전통이라는 게 거리가 멀게 살아왔지만 이게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음악이 속해 있는 것들도 체험하니까 아 그냥 우리의 음악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 이 묘한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1: 그래 이 풍습이 이제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풍습이 우리 고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2: 다 이 지역민들의 삶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울타리 안에서 그 굿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굿이 가지는 의의가 되게 수용력이 강한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굿을 해체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관객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해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 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 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4일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교과서 안에는 민요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반갑네 반가워 설기 초풍이 반가워
3: 무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4: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5: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6: 12시간?
5: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7: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0: 하나 둘 셋. 재밌다 재밌다 그치?
1: 네.
0: 어 두리야 두리야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웃기지. 너도 같이 찍자.
1: 싫어요.
0: 두리야 왜 그래? 어디 아파?
1: 똥이 안 나와요.
0: 변비야? 이번엔 또 며칠째야?
1: 5일째예요.
0: 5일? 안 되겠다. 아빠가 비법 알려줄게.
2: 비법이요?
0: 응. 아빠도 어렸을 때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이 방법을 했더니 변비가 싹 사라졌어.
2: 뭔데요?
0: 너 화장실 가서 변기 앉았을 때 어떻게 해?
1: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똥꼬에 힘주는 거죠.
0: 그렇게 해서는 변비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아빠를 잘 따라해봐. 자, 밤. 자, 다리를 최대한 벌리고 구부려 앉아.
2: 이렇게요?
0: 그렇지. 그리고 양손에 힘을 꽉 주고 한쪽 발만 위로 쭉 올려.
2: 이렇게요?
0: 그리고 똥꼬에 힘을 빡 주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야. 변비야

0: 사실은 너무 무서워.
1: 변비야, 까라!
2: 아싸, 하나 건졌고.
1: 아,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2: 어이, 미안해, 미안해. 너무 귀여워서. 아이, 미안해.
1: 지금도 놀리는 거죠?
2: 아니야. 아빠는 요즘도 변비 생기면은 이렇게 똥 싼다니까.
1: 장난치지 마요. 안 속아. 아빠는 놀리기나 하고. 그러게, 누가 그렇게 편식하래? 밥 먹을 때 고기만 쏙쏙 골라 먹기야. 이 고통을 네가 알아? 아냐고. 배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겠구만.
3: 거짓말. 어젯밤에 엄마 몰래 라면 먹었잖아.
1: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설마 엄마한테 말했어?
3: 엄마는 무서운 거 보지. 애기야?
1: 뭐? 애기? 넌 괴물같이 생겨가지고.
3: 뭐? 엄마, 오빠가요. 어젯밤에요.
4: 누구야? 누가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내었어?
2: 큰일났다, 큰일났어.
4: 분명 둘이랑 소리 목소리였는데. 너희 설마 싸, 운, 거, 니?
1: 싸우긴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맞지?
2: 맞아, 여보. 우리 그냥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4: 정말? 반소리 판두리, 우리 집안에선 싸움은 절대 용납 못하는 거 알지?
1: 네,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3: 야, 너도 빨리 해. 네, 안 싸울게요. 치.
4: 얘들아, 과일 좀 먹어라. 요즘 과일이 너무 달고 맛있단다.
2: 무슨 과일이 이렇게 많아?
4: 둘이가 변비가 아주 심하다길래 변비에 좋은 과일 좀 샀어요. 둘이야, 많이 먹어.
1: 우와, 엄마 최고!
2: 맛있지? 어휴, 어휴, 잘 먹는다. 둘이야, 너 아까 배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먹는 게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어?
4: 둘이야, 수박 씨는 뱉어내고 먹어야지.
1: 언제 하나하나 다 뱉어요. 그냥 한 입에 꿀꺽 삼키면 되는데.
2: 왜 그래, 왜 그래? 너 배 아파?
1: 아, 나온다, 나온다! 어? 왜 때려와?
2: 아유, 우리 아들 파이팅!
1: 파이팅! 변비야, 가라! 어? 이게 뭐지?
2: 아유,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3: 왜 무슨 일이니?
2: 둘이야, 왜 그래?
3: 저기에 뭔가 있어요.
2: 어?
4: 어디, 어디?
3: 저기 제가 산통에 뭔가 있다고요.
4: 뭐?
3: 똥에 있는 저것들은 도대체 뭐예요? 저 혹시 무슨 병 걸린 거예요?
5: 둘이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들으렴. 저건 말이야.
4: 당신, 내가 얘한테 겁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4: 둘이야, 안심해. 너 아무 문제 없어. 저 까만 건 과일 씨란다?
3: 과일 씨요?
4: 너 아까 포도랑 수박 먹을 때 씨를 그냥 삼켰잖아? 그게 나온 거야.
3: 말도 안 돼요. 제가 먹은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똥은 안 그러던데 왜 씨만 나와요?
4: 그건 말이지.
6: 이리 오너라!
3: 어? 이게 무슨 소리지?
2: 무슨 소리가 났는데? 어? 나가보자, 나가보자.
4: 가보자.
2: 영호 새벽 시켰어? 무슨 소리야? 어? 아, 누구 올 사람이 없는데? 어? 아, 분명히 이리 오너라 이런 소리가 났는데?
3: 아무도 없는데요?
6: 이리 오너라!
1: 어, 아빠, 저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예요.
2: 스피커? 야.
7: 이제야 날 알아보는구만.
3: 누구세요?
7: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둘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몸이 좀 도와주냐?
3: 네, 제발 도와주세요.

0: 어디예요?
1: 여기 어디야?
2: 안녕들 하신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 아버지 판대길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 잠깐만 아버 하나 둘 셋 어디까지 했더라 그 뭐 어쨌든 나는 너희들의 아주 오랜 조상인 판대감이라 하오.
0: 대대로 판소리를 하신다던 판대감 어르신 아니십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 저희 가문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으흠,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군. 듣자 하니 오늘은 우리 둘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지 말해 보거라.
1: 제가 변비가 있는데요. 과일은 먹고 과일씨를 그냥 삼켰더니 과일씨가 그대로 똥에 나온 거예요. 혹시 큰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돼.
2: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1: 정말요? 근데 다른 음식은 안 그러던데 왜 과일씨만 나오는 거예요?
2: 본디 과일씨라는 것이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먹었을 경우에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장까지 가게 되어서 특히 변비가 있는 우리 둘이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먹는 것을 삼가하는 게 좋겠지 알겠느냐?
1: 네, 대감님.
2: 좋다. 명수이 판소리 가족답게 한번 신명나게 흥나게 놀아볼까 하는데 어떻게 준비는 되었는가?
3: 네!
2: 얼씨구! 네.

0: 저 까만 똥 얇은 똥. 이 노래 정말 재밌네.
1: 노래만큼이나 재미있는 노래를 통해 변비에 안 걸리는 그런 기가 막힌 게임을 내가 준비했다 이 말이지.
0: 정말요? 그런 놀이가 있어요?
1: 마침 저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재미있는 게임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지레밭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말해주겠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움직이다가 이 바닥에 있는 똥을 밟게 되면 순간 이동해서 똥 퀴즈를 풀러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지. 준비하시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씁니다.
2: 알아, 걸렸다.
1: 자, 다시. 아웃.

0: 비었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누구야? 자, 움직인 사람 누구야? 움직였어. 걸렸어. 달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1: 잘했어요.
0: 지금부터 똥 퀴즈 풀러 가볼까? 얍!
2: 다들 문제 풀 준비 되었는가? 그럼 첫 번째 문제!
3: 문제.
2: 다음 중 똥 냄새가 가장 지독한 동물과 그 이유는? 1번 고릴라, 2번 향유고래, 3번 사자, 4번 앵무새. 정답은?
4: 고릴라?
5: 고릴라 아닌가? 고릴라?
2: 하나, 둘, 셋. 정답은?
6: 3번
2: 사자. 그 이유는?
7: 고기를 많이 먹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2: 1번 고릴라. 왜죠?
5: 너가 고릴라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7: 아닐 것 같은데.
2: 자, 그럼 정답은?
8: 누구
2: 3번 사자. 육식동물은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단백질 때문에 똥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똥은 어떤 동물의 똥일까요?
5: 정답.
2: 5번.
5: 두리똥.
2: 5번 두리똥. 냄새 똥냄새. 그래, 저기 있는 단발 친구 말해볼까?
5: 판다.
2: 4번 판다. 그 이유는?
5: 이유?
9: 대나무를 많이 먹으니까.
2: 오호, 대나무를 많이 먹으니까 똥이 초록색 일리 있습니다. 정답은? 4번 판다.
5: 다 맞췄어. 잘했어.
2: 자, 문제를 맞춘 두리팀 1점 더 가져갑니다.
3: 우리 2점이야, 2점.
2: 판다는 대나무를 좋아하지만 소화를 시키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던 대나무 잎의 색깔인 초록색이 똥에 그대로 나오게 되지요. 자, 다음 중 변비에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10: 2번
2: 홍시.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11: 사과나 바나나, 고구마는 과일이라서 몸에 좋은데 홍시는 잘 모르겠어.
2: 아, 그러니까 홍시는 몰라서 홍시가 그냥 골랐다.
12: 저 산 고구마. 그 고구마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2: 고구마가
5: 답답하니까 똥도 답답하게 나온다? 그래서 변비.
13: 말이 된다.
2: 자, 그렇다면 홍시, 고구마 둘 중에 정답은 홍시. 자, 소리팀이 1점을 가져가면서 점수는 2-1.
5: 박수.
2: 홍시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변비를 유발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오늘의 승패를 결정한 마지막 문제. 과연 둘이가 맞춰가지고 3-1로 이기냐, 아니면 소리가 맞춰서 2-2 동점을 만드냐. 자, 문제. 다음 중 가장 건강한 방귀 소리는 무엇입니까?
5: 뿡뿡뿡뿡뿡. 진짜 끼는 줄 알았어. 지금 진짜 끼는 줄 알았어.
2: 정답은 1번 뿡뿡뿡뿡뿡뿡. 어허, 이렇게 해서 점수는 2-2. 자, 그럼 지금부터 승자를 가를 마지막 문제.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티베트 나라의 화장실에 없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14: 문?
5: 문이 없다고? 정답! 티베트 화장실에 없는 것은 정답! 물!
2: 물? 자, 물, 문 다 나왔습니다, 지금.
15: 해면대!
16: 화장지!
2: 화장지까지 나왔습니다, 화장지! 자, 놀랍게도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티베트라는 나라는 화장실을 공용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양팀 모두 치열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과연 오늘의 승리팀은?
5: 승리팀은? 두구두구두구.

0: 소리팀!
1: 아, 시원하다.
2: 오! 오, 아들!
3: 오늘도 성공! 당연하죠!
4: 이야, 다행인데.
0: 이제 화장실 가는 거 안 무섭지?
5: 사실 저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0: 어? 뭔데?
5: 학교에서 화장실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0: 어? 아, 그 말을 왜 못해?
5: 창피하니까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하면 왜 미리 안 갔냐고 선생님한테도 혼날 것 같고 친구들도 놀릴 것 같고.
2: 저런, 그런 변비가 더 잘생기는데?
5: 하여튼 소심쟁이라니까. 몇 살인데 안 좋아 화장실을 못 가.
4: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빠도 밖에서 화장실 갔다 올 때 얼마나 곤란했던 적이 많았는데. 화장실 가는 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니까 소리도 절대로 드릴 놀려서는 안 돼.
5: 네.
0: 드리야 어때? 이제 화장실 가는 거 두렵지 않지?
5: 네, 아빠.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디서든 혼날 수 있어요.
0: 응?
5: 아, 아, 아, 아. 그래, 들어와.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2: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2: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2: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3: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4: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3: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 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0: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1: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0: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1: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2: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0: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2: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2: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2: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복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2: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우와, 예쁘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4: 교과서 안에는 미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안녕하세요. 영재의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의 한음에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은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홍서윤 친구의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 산조의 시조 김창조의 가락을 손녀 김죽파 명인이 완성한 유파입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한 가락이 특징이며 깊은 농연을 통해 죄고 푸는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극대화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절제된 미학을 보여주는 가야금 산조의 백미입니다. 처음 무대부터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가야금 산조는 줄 위에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음악이라고도 하죠. 가야금이 퉁퉁 튕겨지며 선율이 흘러나올 때마다 제 마음도 톡톡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라 많이 긴장되었을 텐데도 멋진 무대를 보여준 홍서윤 친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하였습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예전보다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정가다 나리 친구들의 매화가 잘 들었습니다. 매화는 겨울이 지나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을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듯 정가다 나리 친구들의 무대도 매화꽃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깊은 울림을 전해준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태영 선배님의 한범수류 대금산조 중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한범수류 대금산조는 한범수 선생이 자신의 미학과 이론을 입혀 재구성한 유파의 산조입니다. 연주의 시작인 진양은 차분하고 묵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목이고 자진몰이는 경쾌하고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김

대금 소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늘만 들어도 산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숨소리도 멋진 음악이 되는 대금의 매력. 조용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같이 달리고 있어서 어? 대금 소리 따라 나도 모르게 어디 여행 갔다 왔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 번째 무대는 1항 가야금 앙상블 친구들의 25현 가야금 삼중주 본조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25현 가야금 삼중주로 편곡된 곡으로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감정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특히 곡은 악장마다 분위기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서정적인 선율에서 시작해 점차 경쾌하고 흥겨운 분위기로 변화합니다. 오늘 연주에서는 다섯 명의 연주자가 서로의 호흡을 맞춰 관객에게 전통 음악의 매력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항 가야금 앙상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아리랑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곡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 언제나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혼자 연주하는 가야금도 멋지지만 다섯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가야금의 선율은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하네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 마치 가야금계의 어벤져스처럼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무대를 만나보실까요? 다섯 번째 무대는 미담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쟁강춤입니다. 쟁강춤은 쟁강이라는 작은 방울장식을 손에 들고 추는 한국 전통춤으로 경쾌하고 밝은 리듬이 특징입니다. 맑은 쟁강 소리에 맞춰 피어나는 어린이들의 경쾌한 춤사위가 관객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합니다.

나. 그럼 미담 어린이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우와, 춤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더니 딱그 말이 맞네요. 봄처럼 밝고 경쾌한 춤 사위에 마치 즐거운 마음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동작 한 걸음마다 신나는 이야기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우와, 제목부터 벌써 멋지지 않나요? 바람을 가른다니. 저는 뛰기만 해도 숨이 차던데,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 전통 무예, 택견의 힘찬 에너지를 느껴보겠습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진짜 역동적인 바람이 무대 위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힘찬 움직임 속에서도 멋과 질서가 느껴져서 우리 전통 무예가 이렇게 멋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여러분,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저는 이제야 슬슬 마이크랑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벌써 마지막이라니요. 오늘 무대는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도 만나고 매화꽃처럼 고운 노래도 듣고 대금 소리를 따라 마음속 여행도 다녀오고 춤과 무예의 멋까지 함께 느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306회 영재 한음회를 함께 빛내주시고 따뜻한 박수와 응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7번째 무대는

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벚꽃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속어보다는 큰 중북으로 벚꽃의 끈을 만들어 손목에 걸고 움켜쥐어 가락을 치며 벚꽃을 돌리고 차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놀이성의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0: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1: 교과서 안에는 미녀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안녕들 하셨는지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알까기가 컴백했어요. 네?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 여한이 없습니다.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조상 대대로 전해온 놀이 알까기가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이렇게 시즌2를 마쳤습니다.
1: 최서범님은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느라 무척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0: 아실런지요?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일지. 네? 헤어스타일에 돈 좀 쓰고 나왔습니다. 머리숱도 이렇게 풍성해진 저의 생머리입니다. 일부 불직각한 인간은 가발 아니에요? 이렇게 뭐 땡겨보는 사람도 있는데 찰랑찰랑, 네? 찰랑찰랑, 네? 오늘 대국장에는 정말 빅매치, 세상 최대의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대국장입니다. 와, 오. 국민 MC, 네, 네? 신동엽 구단. 네. 아, 백돌을 잡은 대국자 신동엽 구단. 네. 보세요. 참, 그 아직도 동안이에요.
1: 네, 맞아요.
0: 예, 그 데뷔했을 때 아주 미남이라고. 네. 화제만 발이었습니다.
1: 유명했죠.
0: 미남에 또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이렇게 잘까게 생겼어요. 네. 벌써 네. 이 오래됐군요. 91년도 S본부 네. 특채 개그맨으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1: 그때 유행어로 안녕하시렵니까가 무척 귀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 안녕하시렵니까?
0: 네, 그 기억이 맞긴 한데 이상하네. 그렇죠? 91년도 일을 어떻게 김가영 초단이 하는지.
1: 아, 제가 91년생이긴 한데 네. 또 워낙 레전드니까요.
0: 예, 태어나자마자 웃었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시트콤으로 90년대

0: 큰 인기를 누린 신동엽 9단은 꽁트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 또 코미디를 그만큼 사랑했고 그리고 토크쇼와 버라이어티 MC로 이 맹활약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2025년 이 시대에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 MC입니다. 과연 신동엽 9단의 알까기 실력도 그렇게 좋을지 오늘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신동엽 9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히 던져주시죠.
1: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우리 준수와 이렇게 알까기 대결을 펼치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준수한테 미안한 게 저는 초등학생 때 전교에서 알까기를 제일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바둑 알까기 열심히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예. 이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대국자 김준수 6단을 소개합니다.
0: 아, 오늘 또 복병이 나왔습니다. 알까기 명이제 시즌1에 네. 대국의 이제 시합에 참여해서 네. 거성 박명수 8단을 쓰러뜨리면서 이변을 낳았던 주인공입니다.
3: 네.
0: 막 가도 됩니다.
2: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0: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유럴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6단.
2: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2013년 23살로 최연소 국립창극단에 입단. 2018년 판소리 수군가 완창으로 이수자가 되었어요. 창극계의 시아준수가 바로 김준수 6단입니다.
0: 네, 국악계의 아이돌 모던 소리꾼 사슴. 국악계의 박보검? 보검? 좀 아니고. 뭐, 그래도 했거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대중가요를 곧잘 불러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는 소리를 듣는 김준수 6단입니다. 자, 흑돌의 김준수 6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4: 시즌 1에서 박명수 선배님을 꺾고 오늘 이 자리에 신동엽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악계의 자존심을 걸고 오늘 왕 중 왕이 되겠습니다.
0: 기한 죽고 네. 자기 페이스대로 해서 박명수 8단에 이어서 네. 신우 9단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 네. 네, 출사표 던져주셨습니다.
2: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자, 나 시합에 사용할 알 중에 두세 알을 올려놓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습 스윙이지요.
2: 네.
0: 네, 해보십시오. 와, 역시 어렸을 네. 때부터 말끔하게 신동 소리를 들었던 네? 네. 와, 이러면 네. 우리 저 김준수 우리 6단의 기력은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역시 뒷담당 네, 또 칭찬도 하면서 네, 이런 정도. 예,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2: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지금 포석 이미 들어갔습니다. 급해요. 자, 김준수 6단. 제 전방에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아, 1선으로 쭉. 신동엽 9단을 더한대요? 아예 그냥 초전 박살.
2: 그냥 공격하겠다는.
0: 네, 공격의 뜻이죠. 의지. 수비가 아니다. 뭐 자신 있다. 국악이나 지정진의 말까기 명인자 시즌2 신동엽 9단 대 김준수 6단. 신사답게 프로답게 서로 정중하게 차렷. 경례 네, 예로 시작해서 예를 꾸 나는 알까기.
2: 네.
0: 김준수 6단부터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저거 제대로 걸리면은 1타 2득. 첫 수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네. 자, 신동엽 9단은 중앙으로 너무 포석이 밀집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저게 송입이 되나요? 와! 깔끔합니다.
2: 와, 역시.
0: 그 타읍이 다르잖아.
2: 네, 너무 깔끔해요.
0: 정 가운데, 정타.
2: 네.
0: 김준수 넷 특공대 신동엽 9단의 그 한 점.

0: 눈에 가시죠? 아, 그 조리 있어야 되는데. 네,
1: 조금만 더 힘이
0: 계속 미스 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자리를 이동하네요. 내 바지가 지금 질질 끌리고 있는데. 네. 아, 과연 좋습니다. 와! 본인도 본인도 놀랐어요. 야, 이거 오늘 알까기 되는데.
1: 너무 네. 깔끔해요.
0: 자신있다. 네, 어느 각도건, 어느 위치건. 네? 거추범 능력구단! 시작하자마자 앞서고 네. 있습니다. 네. 저거 사석색전 안 됩니다. 저 한 줄만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깔끔하게.
0: 깔끔하게, 과연. 오! 네, 잘했습니다. 어. 네, 만회하는 김윤수 6단. 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런 거에 그 한 수에 흔들릴 네. 신능력 구단이 아니지요. 네. 네. 자, 오, 그래요. 신능력 구단은 안구도 보수준 구반. 와!
1: 와, 진짜.
0: 다른 분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역시 와. 프로네요.
0: 네.
1: 와, 이 신동엽 구단과 아내인 선혜윤 PD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0: 네.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딸이 대학에 합격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0: 아, 얼마나 기쁠까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신동엽한테 저렇게 큰 딸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0: 그러면 크리미가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고 네. 키보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혹시 크리미 엄마가 올린 건 아닐까요?
1: 어, 뭐 저는 모릅니다. 어?
0: 지금 그 사이에 네. 그걸 못 참고 네. 혼자 뭐 했습니까?
1: 마음이 급했어요.
0: 아, 급하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런 또 실수샷이 나왔네요.
1: 네.
0: 자. 대충 까는 게 없어요.
1: 네.
0: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는 신동엽 구단입니다. 과연 약간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저게 가능합니다!
1: 우와!
0: 역대 아직까지 봤을
1: 진짜.
0: 때는 가장
1: 네, 맞아요.
0: 탑이 아니었나.
1: 진짜 최고예요. 와,
0: 와 최고입니다.
1: 진짜 이게 조금의 실수도 없네요.
0: 네, 조금의 실수. 네.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김준수 6단. 네. 그러나 알까기는 모릅니다.
1: 맞아요.
0: 끝나봐야 하는 게 알까기.
1: 네.
0: 자,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1: 아,
0: 아 기가 죽었어요. 신동엽. 뭐 하는 짓입니까, 저렇게? 네, 저런 거는 면회에 안 좋습니다.
1: 지금 손에 땀이 네. 계속, 네, 땀이 생기나 봐요.
0: 그렇다고 해서 그 반두갈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수건 준비했다가 그걸 닦으면 되는 건데.
1: 이 김준수 6단은요,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을 하면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라고 합니다.
0: 어, 지금 내 손이 차나요? 어, 손이 차가워. 긴장을. 과연? 양보를 하는 게 없잖아요.
1: 아,
0: 신동엽 구단.
1: 네.
0: 그렇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양보가 없습니다. 네. 자, 역시!
1: 왜요?
0: 야!
1: 아. 지금.
0: 이럴 수가.
1: 와, 역시.
0: 지금, 이 개수 따져보니까 7대3입니다.
1: 와.
0: 네.
1: 진짜 엄청나네요. 와.
0: 이렇게 되면.
1: 네.
0: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준수 6단.
1: 네.
0: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처리 안 돼요.
1: 아~
0: 늘 오늘은 안 됩니다.
1: 너무 부족했어요. 네,
0: 조금씩 부족해요. 안 풀려요.
1: 네.
0: 신동엽 구단. 난 저렇게 열심히 설렁설렁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1: 네, 하나도 봐주지 않고 있어요.
0: 아, 이제는. 네? 건드렸다? 건드렸다. 아, 건드렸나요? 지금 건드렸다. 만약에 손에 건드렸으면 1타가 되는 건데. 인정을 했습니다. 건드렸나 봐요.
1: 네.
0: 그렇습니다. 아, 역시 페어플레이.
1: 네,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1: 네.
0: 사실 느린 그룹으로 보면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끝까지 고집불핍을 할 수 없는 건데 네. 과연! 아! 꽥이 나왔습니다. 그 먼 거리였어요. 뿌리수지요. 아... 본인 실력이 맞게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신동엽 구단이 1차전은 가볍게 끝낼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네. 또 김준수 육단의 알들이 좀 끄트머리에 있죠.
0: 네, 저 추석처럼 좀 뭘 또 봐달라고 네. 이렇게 와서 실력으로 이제 겨루는 건데. 네. 네.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예, 거기서, 어, 봐주나요? 아, 약간.
1: 애기가 통했네요.
0: 그거 애기에 넘어갔나요?
1: 네.
0: 네. 이래도 이긴다.
1: 네. 네. 그래도 훨씬 많아요, 아직. 네.
0: 가진 자의 네. 여유입니다.
1: 네.
0: 저건 이제 나중에 대국이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연 저게 본인의 일부러. 네! 아, 주거니 받거니 본인이 착각했어요.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김준수, 내 육단 지금. 아, 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네.
1: 지금 못 보다 못
0: 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정석이죠. 역시 프로다운 수입니다. 네.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아마추어들 네. 앞설 때 무리한 공격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렇게 했을 때 곤란한 건 김준수 육단이에요.
1: 신중해야 돼요.
0: 똘롱 한 점인데 저걸 공격하자니 또 뒤로 물었을 때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네.
1: 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0: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내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저러면 안 돼요.
1: 저러면은 이게 김준수 육단 아직 들어올 수도 있는 앞이, 건가요?
0: 앞길이 창창한 이 기사가 그런 드러운 맨으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저 네. 방송 거두시고 네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가지고 놉니다. 마지막에 이 전 네. 시골 태생입니다만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을 때 저런 식이에요. 아. 한 방에 잡지 않습니다. 네. 계속 어떻게 할 거야? 네. 톡톡 치고.
1: 진짜 딱 그런 모습이네요.
0: 그러나 나 김준수예요. 죽어도 무슨 저를 쥐로 표현을 해요? 뭐 자존심이 상한 거지요.
1: 네.
0: 프로 육단. 네 인기남인데 거기로 거기까지만 하겠다 또.
1: 아.
0: 합니다. 아, 조금 더 늘었어야 되는데, 와, 대단합니다.
1: 와.
0: 말까기도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선보일 줄이야.
1: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이 신동엽 구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진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는데 포석의 변화가 있어요. 일단 1차전에 맥없이 패한 김준수 육단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작전이군요.
1: 네,
0: 뭉쳐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등엽 구단은 1승을 했지만은 뭐 특이한 전술이 아닌 네. 무난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끝내겠다.
1: 네.
0: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전형적인 포석입니다.
1: 영향을 미칠지.
0: 네. 자, 김준수 육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1: 네.
0: 2차전. 이제 자,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몰린 저렇게 뭉쳐놓으면 공격하기가 참 불리한데 말이죠. 그 딱 한 점, 다행히. 이 첫 수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동엽 구단이 당황하고, 꼭 저런 실수가 나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신동엽 구단의 의미는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
1: 네.
0: 재미있는데 이거는 너무 못한다 이런 어디 들어와? 야
1: 진짜 너무 깔끔해.
0: 오늘 우리 알까기 꿈나무들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국 지켜볼 텐데 말이죠.
1: 네.
0: 공부 자료 많이 나옵니다.
1: 네.
0: 예.
1: 이 김준수 육단이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수군과 좀 토끼를 잡아들이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그 이유는 뭘까요?
1: 토끼가 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간을 두고 왔다 그런 거짓말도 하고
0: 새빨간 거짓말
1: 네. 있죠. 네.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해준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이 판소리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김준수 육단 역시 내공이 있는데 오늘 알까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0: 같습니다. 네. 네. 안 풀려요. 네. 김준수한테는 공부 재료가 별로 안 나옵니다. 네, 저런 식인데 아. 신동엽 부단한테 네? 시원시원한
1: 네.
0: 자, 몰려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 포석도 김준수 육단에 잘못된 거예요. 저기 잘 밑 자칫 잘못하면 1타 2득 네. 실점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각이 좋아요. 신동엽 구단의 실력이라면 어! 아, 최소한도 한 점은
1: 와,
0: 와 저렇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와 예. 아. 너무 깔끔해요.
0: 아, 그렇죠. 네. 예. 목 타지요. 네, 목도 타고 속도 타고 답답합니다. 이상하게
1: 네.
0: 그 아까 연습실에서는 잘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겠다. 그러니까 또 김준수 육단도 건방을 떨어요.
1: 네.
0: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네? 그 네. 바둑판은 선물로 받았는데 이번 판 이기면
1: 네.
0: 알만 주세요. 알만 그러더니 네.
1: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1: 아
0: 이걸 차라리 거둬라.
1: 오.
0: 아 무슨 아빠가 아들 네. 이렇게 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자상한 네. 승자의 여유, 네? 네? 미덕이죠. 자.
1: 아!
0: 그 오늘 제대로 드린 게 없어요. 아, 네. 자학합니다. 네.
1: 아, 이 김준수 육단의 팬들이
0: 눈물이 나지요. 이렇게 될 수가. 분명히 연습할 때 됐는데.
1: 네. 아유. 지금 자리를 비켜주고 싶지 않겠죠. 네.
0: 오.
1: 자리를 지키겠다.
0: 네. 사실은 안 비켜줘도 됩니다, 저거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안 비켜줘도 맘대로 해. 와.
1: 와. 네.
0: 그리고. 그다는 그 사석도 그 자리에 놔도 되는데 꼭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1: 깔끔해요.
0: 깔끔한
1: 사건이 네, 모든 게 깔끔해요.
0: 네. 그런데 네. 이게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알카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김준수 6단이 기적적으로 저 1타 3득이 네. 나올 것인지 저 세 점을 향해서 별짓을 다. 아유, 나 참. 이제 치사하게 손으로. 자, 저거는 사실 고수들.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1: 네, 이게
0: 살짝 툭 네.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완전 밀어서 이렇게.
1: 떡이 됐죠?
0: 네. 아, 네. 저러면 곤란한 게 또 김준수 육단인데, 사실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그거 말고 중앙에 네 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으로 다시.
1: 지금
0: 이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또 연연하네요. 그거 뭐 큰 득이 안 되는데 거기서 득점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0: 브루싱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억지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1-1이 나왔습니다. 와, 강화하고 있는 네, 신동엽 구단. 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 소 뒷발에 쥐 잡은 격. 네. 와,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한점 처리도 버거워했던 네. 김준수 육단 갑자기 1-2득 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오, 과연 어떻게 될지.
0: 어, 네. 그러나 신동엽 구단이에요.
1: 네. 네, 이 신동엽 구단이 네. 구독자 200만 명 가까이 있는 그 너튜브 채널 신동엽 아시죠?
0: 네, 아유, 네. 저는 이미 출연을
1: 아, 그쵸.
0: 네, 영광스럽게도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렇게 또 인사를. 네,
1: 네 거기에서 숙취 해소제를 유료 광고 형태로 소개하다가 홈쇼핑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0: 대박이군요. 네. 이런 경우로 덕업에 일치라고 합니다. 네. 늘 술을 마시면서 필요했던 것이 숙취 해소제. 네. 그걸 너튜브로 하면서 유료 광고에 홈쇼핑 런칭까지.
1: 네.
0: 이야. 되는 날입니다. 네, 되는 신동엽. 뭐를 해도 잘 되는 신동엽.
1: 네,
0: 오늘도 됩니다.
1: 네, 이 오늘도 제품이 네. 땡깨수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잘 깬다고 합니다.
0: 오, 네. 알까기용 파두가를 런칭하면 어떨까요? 숙취해소제는 잘 깨고, 네. 알은 잘 까고. 네. 네? 짠한 형의 알 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 상대가
1: 어!
0: 그렇습니다.
1: 와, 바로 이렇게.
0: 다시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1: 네.
0: 예.
1: 와.
0: 더 이상 지질 끌지도 않을 겁니다.
1: 네.
0: 왜냐면 신동엽 구단은 다음 스케줄도 있어요.
1: 네. 네. 이제 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
0: 아니, 아유 이런 정도.

0: 내가 시간 끌 입장이 아니다. 김준수 육단 1타 2등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나오는데 그 5장면. 야, 그건 수가 또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1: 깔끔하게. 네.
0: 어떻게 하나요? 제 또 그 전면에 있는 알로 아 그거로 예 네. 그렇게 또 밀기 작전으로
1: 또 그...
0: 아 그런데 네. 그러나 본인 알도 희생했습니다. 눈개타포
1: 네.
0: 어 두 점. 아 참 애처로 보이네요. 흑 두 점. 아,
1: 네.
0: 저 두 점 공격합니다. 끝내기 들어가네. 아 손 치워라. 이 형이 끝내기 들어갈 거야. 자, 1타 2득으로 멋지게 끝내는지. 자!
1: 어? 뭐야?
0: 아, 저 반칙입니다. 다시 한번 드린 그림으로 보면.
1: 저게 뭐
0: 그렇죠. 오른손으로 툭 쳤잖아요. 네. 이미 낙이 된 돌을. 김준수 육단 저러면 안 돼요. 네. 이미 그거 낙이 됐습니다.
1: 김준수 육단이 반칙이 늘어온 것 같아요. 네.
0: 이상하게 꼼수만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1: 네. 네.
0: 어, 자, 이제. 하나리입니다.
1: 아,
0: 과연
1: 과연 공격을 할지
0: 공격을 합니다. 오! 하! 네. 어 그러나 오! 네 이름에 목줄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일값을 냈습니다. 김준수 육단. 네. 4대 1.
1: 네.
0: 4대 1인데 여유죠. 어 오히려 신동엽 군단은 에 이렇게 끝내. 네. 좀 더 끌어 1차전에 약간 끄는 듯한
1: 네. 네.
0: 어. 어 본인의 본인 알로 그 어렵다는 네? 어 저 수가 그때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저거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짜기를 잘못 배웠어요. 저게 사실은 저 손만으로 붙으면 땅이 되는데
1: 괜히 또 이제 꼼수를 쓰다가
0: 네.
1: 아
0: 자기 발등 찍은 네. 거지요. 네, 자기 발등 찍은 건데 그래도 멋진 수로
1: 네.
0: 그대로 안 끝나요. 저 김준수예요.
1: 아,
0: 아 이도 저도 아닌 떡이 됐습니다. 아, 붙었어요.
1: 조금만 네. 힘이 더 있었으면.
0: 자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한 칸 떨어져 있는 백 한 점으로 아, 그 먼 거리 사용하나요?
1: 어떻게?
0: 오히려 야, 무리수 아닐까요? 저게 과연 아, 야, 무리수였어요. 지금 아.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점으로 공격하길 바랬는데
1: 네.
0: 와.
1: 오, 그러면
0: 오, 이게 만약에 성공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대1이 되는 거예요?
1: 허?
0: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공을 하고 네, 성공을 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대1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알까기 모르는 거예요. 야 다시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예측 불허.
1: 네.
0: 신동엽 구단 대 김준수 육단 승부가 이렇게 흘러가나요?
1: 과연
0: 아 그래도 또 저 먼 거리에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백을 활용을 안 하고 그 먼 거리에

0: 역전 눈대 타법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신등역 9단. 이렇게 해서 신등역 9단이 2차전에도 승리를 해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0: 파두파는 기념으로 신동엽 씨, 신동엽 부대나에게 드리고 여기 사인은 해서
2: 방송국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똑같군요. 바둑판을 준다고 해서 이걸 주는 줄 알았더니
3: 정말 이 방송국 분들 똑같네요.
0: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 바둑판 또 무겁고 배려예요. 배려. 네. 들고 그치, 가기가.
1: 네, 가져가시기 편하시라고.
0: 우리 김준수 육단도
4: 이렇게 정말 잘하실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빈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0: 그게 그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쭉.

0: 이 노래 들어볼래?
1: 헉!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2: 생리대에서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1: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복부 깊숙이 쌓여있는 내장지방 제거를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상대방의 의견이나 관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소통을 방해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메시지를 왜곡해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혼자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소통의 첫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크런치 자세와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뱃살을 빼주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런치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허리와 머리를 반듯하게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은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힘 유지하면서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눕고 5회 정도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와 골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마시고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리를 묶어봅니다. 손도 반대로 감아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두 번 더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눕고 손을 풀고 다리를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 역시 따라하면서 복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땐 목이나 어깨에 힘이 아니라 오직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따라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 근력을 키워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스쿼트해줍니다.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른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른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두세 차례 들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좌우로 떨궈봅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기점으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팔을 벌려봅니다. 손은 동그랗게 힘을 빼주고 어깨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에 틀었을 때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좌우로 경추를 가운데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 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 또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국악기 중 두 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낼 수 있는 유일한 화성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생황입니다. 생황은 여러 개의 대나무 관을 꽂아 만든 악기로 하모니카와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이때 날숨뿐만 아니라 들숨으로도 소리를 냅니다. 생황의 소리를 이용해 숨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공연이 인천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보울에서 열렸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2026 트라이보울 세 번째 시리즈 생황 연주자 김효영이 선보인 숨굿 준비했습니다. 김효영은 생황을 현대적으로 조명해온 대표적인 생황 연주자이자 작곡가인데요. 이번 숨굿 공연에선 생황에서 피어난 숨결에 도자기 악기인 율기, 25현 가야금, 무용 등 다양한 악기와 장르를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굿을 완성했습니다. 생황의 숨으로 탄생한 색다른 굿을 만나러 트라이보울로 함께 가보시죠.
1: 숨을 깨우고 생명을 노래하는 악기 생황. 생황과 전자음악, 무용이 들려주는 숨의 이야기. 숨의 감각을 전통과 동시대적 예술로 풀어내다.

인천 송도동의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보울.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 풍성한 문화행사를 통해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공간입니다. 매년 트라이보울 시리즈를 통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모델을 선보이는데요. 올해 주제는 사색하는 악기, 사유하는 몸짓입니다. 지난 7월 29일 트라이보울 시리즈의 올해 세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생황 연주자 김효영의 숨 굿인데요.

0: 김효영은 우리나라 1세대 생황 연주자로 꾸준히 생황 음악을 창작하며 조선시대 말 전승이 끊겼던 생황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클래식과 재즈,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생황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 생황은 전통 악기인데요. 그 화합을 낼 수 있는 관악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숨도 불고 마실 수 있어서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악기로 사용되고 있고요. 생황의 그 숨이라는 게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살아있는 무언가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들을 말하고자 한 공연이었습니다. 또 굿은 말 그대로 의식을 할 때 하는 음악이어서 그 숨과 굿을 합쳐서 생명을 위한 굿을 하게 된 겁니다.
0: 생황의 선율로 그려낸 생명을 위한 굿, 숨굿은 무대 곳곳에 생명과 생황을 상징하는 소품을 배치했는데요.
1: 생명에 나오는 태초의 과정은 물이기 때문에 그런 물을 상징하는 의미로 파란 천을 쌓았고요. 뒤에 이제 보이시는 저런 버티컬처럼 내려오는 거는 생황의 어떤 이미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0: 이번 공연은 홀로 태어난 생명의 울음을 표현한 탄생, 숨이 깨어나고 자신의 존재를 찾는 비상, 그리고 숨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구슬담은 환희로 구성되었는데요.
1: 탄생은 어떤 소리가 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숨소리만 가지고 내고 또 악기를 치는 소리만 가지고 그 생황을 표현하는 걸 만들어서 소리가 있기 전의 모습을 악기로 그려보는 타임이어서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점점 소리가 깊어지거든요.
0: 어둠 속 생황이 숨을 깨우고 숨의 존재가 서서히 공간을 물들입니다.

0: 자연과 생황이 주고받는 호흡 속에 도자기 악기인 율기의 소리와 전자음악이 뒤섞이며 새로운 울림과 의미를 만들어내는데요.
1: 율기는 숨곳에서 일종의 정화수를 떠노는 정성 같은 의미를 좀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생황의 어떤 숨소리, 호흡소리, 연속되는 음들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염원, 기원 이런 정성스러움을 함께 담아내고자 율기를 함께 연주하기로 했고

생명을 얻어 깨어난 숨은 움직임이라는 몸을 넣습니다. 숨의 몸짓에 생황의 선율과 25현 가야금, 타악이 어우러지고 소리가 만드는 에너지는 더 강렬하게 뻗어나가는데요.

0: 그 압도적인 에너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숨의 비상은 무용수의 몸짓과 호흡으로 형상화됩니다.
1: 겉으로 표현되는 어떠한 움직임이나 태보다는 저의 속호흡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의 흐름, 또 느낌, 감정선을 연주자분들의 숨을 제 몸으로 품어서 또 다시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탄생과 비상의 시간을 거쳐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된 숨. 마지막 장 환희에서는 숨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구시자, 숨을 가진 모든

0: 모든 생명의 화합을 위한 굿이 펼쳐집니다.
1: 환희는 말 그대로 생명이 이제 피어나고 소리가 나은 다음에 마무리를 숨을 잘 쉬어서 생명을 모두가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잘 같이 화합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게 오늘 공연의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0: 생황이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부의 악기로서 주로 공연에서 봤었는데요. 생황이 메인이 된 공연을 처음 봤고, 또 생황이 이렇게 다양한 소리, 또 다양한 표현이 되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되게 즐겁고 좀 색다른 공연이었었습니다.
1: 그러니까 무용이라는 장르는 사실 좀잘 몰랐던 건데, 좀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다는 것도 그렇고, 저 스스로 지금 너무 만족했어요.
2: 생황의 숨을 따라 생명과 존재의 의미를 사유하게 한 김효영의 숨굿. 일상과 예술의 만남을 선보이는 트라이보울 시리즈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음 공연에서는 또 어떤 무대로 우리의 감각을 깨워줄까요?
3: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숨과 생명의 흐름을 음악과 몸짓, 구세의 요소를 활용해 표현한 무대였습니다. 트라이보울 시리즈는 매년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공연을 이어왔는데요. 올해 주제는 사색하는 악기, 사유하는 몸짓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하나의 악기를 중심으로 사색하는 악기라는 주제로 무대를 펼쳤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무용 중심의 공연, 사유하는 몸짓이 이어지는데요. 사유하는 몸짓에는 아함아트 프로젝트, 구아트 컴퍼니, 백연 발레 프로젝트가 참여해 노동과 삶, 기후 위기 등 동시대의 질문을 품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무대를 선보이는 인천문화재단의 트라이보울 시리즈. 다양한 예술을 통해 일상에 새로운 시선을 더할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남원시립국악단의 손을 거쳐 판소리와 창극, 그리고 국악 관현악이 어우러진 동명의 창작 국악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여순 사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주의자로 살아온 아버지의 3.1장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그린 작품인데요.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온 딸이 문상훈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의 상처와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대표 국악단인 남원시립국악단은 물론 작곡가 송지훈, 작창가 장서윤 등각 분야의 전문 창작진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의 구성진 말맛을 국악의 장단으로 풀어낸 아버지의 해방일지. 따뜻한 위로와 화해를 그린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만나러 청아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4: 아버지의 죽음,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장례식. 빨치산이었던 아버지, 딸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 우리의 현대사가 노화된 진정한 화해의 무대.

남원의 국악전용 공연장 청하원에서 매주 토요일 남원시립국악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정재하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여순사건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굴곡진

0: 3대사를 살아낸 지리산 일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원시의 국악단에서 소리와 음악, 연기를 담은 창작 국악극으로 풀어냈습니다.
1: 작품이 이렇고 이 작품 안에 녹아있는 우리 현대사 그리고 상사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국악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극으로 만들어야 되는 작품이다. 작가님 아버지께서 실제 그 빨치산이셨고 그런데 아버지께 소리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늘 국악을 함께 했던 분이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예술, 우리 예술로 이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니 극화한다고 하니 더없이 반가운 이야기고 기대가 된다라는
2: 아버지가 죽었다.
0: 이 이야기는 평생을 사회주의자로 살아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딸도 평생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3: 빨치산 빨갱이 나는 빨치산의 딸이로구나.
2: 내 이름은 고아리.
3: 혁명의 역사가 고스란히 박혀있는 피석 같은 이름이라.
4: 고상욱이라는 인물은 이제 빨치산이었어요. 속으로를 들여다보면 따뜻하고 그 동네 곳곳에 이 고상욱의 손이 안 닿은 게 없을 정도로 꿋꿋하게 자기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5: 요즘 말하면 T 성격 같은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뒤로 갈수록 이제 굉장히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고 표현력에도 서툴렀지만 많이 거기에 대한 후회도 하고 아버지의 굉장히 이제 그 그리워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0: 빈소에 방문한 문상객을 맞으며 딸은 미처 몰랐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길 주장하는 아버지의 절친들도 등장하는데요.
6: 나가 아버지를 삼촌으로 모셨은 게 자네도 나를 오빠로 모셔야 하니.
2: 이렇듯 나는 아버지를 보내고 오빠 둘을 얻었구나.
7: 야 막가라 니나.
0: 정치적 지향이 정반대지만 평생 지기인 친구부터 손녀뻘인 17살 베트남 혼혈 여자아이가 문상을 오기도 합니다.

0: 그랬어라. 엄마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라고. 큰게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1: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하러 온 사람들. 딸은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알게 되는데요.
2: 딸내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 나는 아버지를 모른다.
3: 따지러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회방으로 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깊은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덕에 고마웠던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를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고맙게 찾아온 분도 있었고 눈물도 흘려주고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1: 우리 소리에 연극을 접목한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 일집 유서 깊은 전통을 지닌 남원시립 국악단의 노래와 연주 실력이 극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4: 우리 음악극적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판소리, 노래 그리고 전체 배경을 이루는 음악 이런 것들에 엄청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이야기 전개가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명상과 음향,

0: 명, 무대 이것들이 하나로 합을 맞추는 과정들, 대중성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형의 죽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는 작은아버지. 이들 사이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는데요.
2: 아버지!
1: 어린 작은아버지는 형의 빨치산 활동으로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3: 아버지!
4: 그 후로 막내의 삼촌은 울먹은 벙어리 맹키 입이 유알로 딱 붙어버렸더란께.
1: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5: 우리 아버지
1: 작은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6: 작은 아버지, 아이고 작은 아버지,
4: 아이고 작은 아버지, 잘 오셨네, 잘 오셨어. 아마 와야지.
7: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작은 아버지가 후회하고 참회하시고 우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냥 가족은 아무리 뭐 그 극한 상황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핏줄을 이어주는 그런 거구나.
1: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딸은 장례를 치르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0: 관객들이 내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이야기 안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아버지 이야기지만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1: 어디 요소에서 다들 갈등이 있고 힘들고 그런 걸좀이 작품 보면서 화해하시고 또그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는 딸.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냈던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의 편지. 창작 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9월 19일까지 펼쳐집니다.
3: 네, 시대의 아픔을 우리 소리와 음악으로 풀어내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 사장이나 교련 선생, 노란 머리 소녀 등 뜻밖의 조문객을 통해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만나온 아버지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는데요. 연출을 맡은 최용석 남원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은 비극적인 현대사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이 작품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지난 8월 13일 전주세계소리축제에도 올랐었는데요.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남원 청아원에서 계속되니까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가 국악의 옷을 입고 전하는 위로와 공감의 무대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클래식 전도사, 클래식 통역사로 불리며 유쾌한 해설과 섬세한 피아노 연주로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피아니스트 조재혁.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는 도전에 나선 조재혁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4: 네,
3: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야, 너무 오랜만에 뵙고요.
4: 그러게요.
3: 국악방송에 출연하신 건 처음이시죠?
4: 네, 처음입니다.
3: 아, 저희 국악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4: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재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악방송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3: 정말 클래식계에서 사랑받는 우리 조재혁 선생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는 물론이고요, 어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훌륭한 외모.

0: 바로.
1: 아이고 별
0: 정말
1: 말씀을
0: 팬들을 몰고 가시는 우리 조재혁 선생님. 네. 저희가 함께했던 게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야 진짜 오래됐습니다.
1: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0: 그러니까요. 네. 너무 반가워요. 예. 아니 연주뿐만 아니라 해설가 또 방송인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서 정말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좀 친숙하게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강의와 공연을 결합한 피아노 렉처 콘서트를 선보여 오셨다고요.
1: 네.
0: 이게 이제 공연에서 어떤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시대나 뭐 그런 배경, 그다음에 작곡가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연주까지 들려주시는 그런 네. 콘서트식인데 강연식의 콘서트라고 할까요? 요거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1: 제가 그걸 하려고 아이디어를 낸 거는 아니었어요.
0: 네.
1: 사실 예술의 전당 청소년 음악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0: 네.
1: 그때 제가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를 갔는데요.
0: 네.
1: 갑자기 주최 측에서 이 곡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좀 설명을 해주고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셋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 밀려 떠넘겨서 그때 해설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연결이 되어서
0: 네.
1: 그때 KBS 클래식 FM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With Piano라는 코너가 있는데
0: 네.
1: 해설을 하면서 연주한 프로그램이다. 한번 해보겠느냐 하고
0: 네.
1: 연락이 와서 그게 발단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이렇게 해설을 많이 하면서 연주하는 게 음악의 전도사로 불릴지를 몰랐었습니다.
0: 와.
1: 그게 해설하는 게 참 좋은데요.
0: 네.
1: 해설을 곁들여서 하는 음악회는 그때 용도가 또 따로 있고
0: 네.
1: 그 순수 음악 공연만 하는 용도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 거잖아요.
1: 그렇죠. 15년 전 얘기인데.
0: 15년 전이면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정말 클래식 애호가들이 클래식 공연장을 찾아서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나만의 지식을 가지고 연주자의 연주를 감상했다면 요즘에는 정말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강연과 공연이 합쳐진 공연들도 많아졌잖아요.
1: 네.
0: 굉장히 전도사 맞네요.
1: 제가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 곡을 소개를 할 때 어떤
0: 네.
1: 면모로 소개를 해야 되나.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서 게다가 AI까지
0: 그렇죠.
1: 있었어요.
0: 사실 쭉 치면 쫙 나오지만
1: 네,
0: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1: 그런 팩트들은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는 정보가 있는데 어떤 면모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해서 저는 음악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의해서
0: 네.
1: 이런 음악을 들으면 어떤 점이 궁금할까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실마리를 풀어주면 이게 착 풀릴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방송하면서 늘 생각해 봤었습니다.
0: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재혁 피아니스트 덕분에 클래식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클래식 음악에 푹 빠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5살부터 피아노를 쳤다 이런
1: 네.
0: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5살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살 돼서 올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1: 네.
0: 야 어떻게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셨어요?
1: 사실 피아노를 시작할 때는 음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0: 네.
1: 타자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타건법.
0: 네.
1: 악보에서 도 보고 여기 누르고
0: 네.
1: 그 해당되는 거에다가 건반을 찾아서 그렇게 누르면
0: 네.
1: 그리고 그 시간이 주어진 게 있잖아요. 4분 음표, 2분 음표
0: 그렇죠.
1: 등등등. 그래서 그거 그냥 커넥션만 하면 되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쉬웠어요. 재밌네. 소리도 다른 게 나고 요거.
0: 그래서 5살 때가 기억이 나신다고?
1: 네. 그래서 바이엘 상학원을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뛰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0: 아직 저희에는 방어의 상학원 다 못 됐거든요. 한 달은커녕 지금 3개월 배운 거
1: 그거 같은데. 자체는 굉장히 쉬웠었는데요.
0: 네.
1: 음악은 그리고 피아노 연주는 그 건반을 뭘 언제 누르는 게 연주가 아니죠.
0: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주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음악은 다 같은데 그 사용하는 미디움이 다른 것뿐이고요. 네. 건반 악기는 건반을 눌러서 소리를 내되 그 소리에 가진 특성, 크기와 높낮이, 그리고 거기에 색깔과 뉘앙스. 그게 조합되어서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곡 하나를
0: 네.
1: 어떻게 연주를 하면 그 작곡가의 의도에 가장 충실하게 표현을 하면서

0: 음악이 재밌는 게요. 악보는 음악의 작품이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50%요? 딱 반밖에 안 된다.
0: 왜냐하면 해상도가 참 낮아요.
1: 아,
0: 왜냐하면
1: 그렇네요.
0: 이렇게 프레이즈가 나 있으면 어떤 뉘앙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1: 네.
0: 그게 많은 것이 연주자한테 달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같은 곡이어도 연주자마다 다 다르게 같은 악보를 써도
1: 너무
0: 들리는 거고.
1: 다르죠. 맞아요. 똑같은 월광소나타, 사실 악보는 똑같을 텐데 연주하는 연주자들마다 너무 느낌이 다른
0: 네.
1: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0: 같은 연주자라도 지금 연주하고 또 나중에
1: 와.
0: 연주하면 완전
1: 그럼
0: 달라지거든요.
1: 선생님께서 모차르트를 이번에 녹음을 하셨지만 20대에 치신 모차르트와 30대에 쳤던 그 느낌과는 또 다른.
0: 네. 그 모차르트 음악은 저한테는 어렸을 때 접한 게 불리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 타건 놀이로
1: 네.
0: 했고 열심히 치고 빨리만 치고 장난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1: 네.
0: 모차르트의 음악을 그 진가를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 피아노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을 하게 된 계기가 여러 해 동안 저 연주를 해왔지만 음반 작업을 하면은 그 곡에 대해서 굉장히 저 준비하는 그 레벨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1: 아,
0: 이거는
1: 그래요?
0: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1: 평생이 아니라 정말 죽은
0: 네.
1: 후에도
0: 그래서 그
1: 남는.
0: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모차르트 협주곡을 했었어요. 그 20번과 23번을 녹음을 했는데
1: 네.
0: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성악가들을 제일 부러워했었거든요.
1: 왜요?
0: 인간이 목소리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서 전달을 하면 그것보다 더 친밀한 소리가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그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화려한 레퍼토리와
1: 그쵸.
0: 진한 레퍼토리가 있는데 왜 피아노는 그걸 안 썼을까 하고 봤더니 제가 못 봐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라? 그러면 모차르트 음악을 다시 봐야겠구나. 그래서 피아노 시작한 지 40몇 년이 넘어서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다시 보게
0: 네,
1: 됐다.
0: 그래서 그러려면 전체를 봐야겠구나 해서 그 전곡 연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녹음을 열흘에 한꺼번에 해버렸어요. 2년 전에.
1: 가능해요?
0: 와, 그때는 했었는데요. 다시 하라고 안할것 같아요.
1: 아, 그 기사를 봤어요. 유럽에서
0: 네.
1: 그 녹음을
0: 네.
1: 하셨다고.
0: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벌써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의 녹음이 많아요.
1: 너무
0: 네,
1: 많죠.
0: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탐구하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곡을 보면서 그렇다면 모차르트 피아노 음악은 굉장히 나약하고 여리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걸로 여겨졌었거든요.
1: 네네.
0: 크게 치면 되거나 뭐 갑자기 괜히 이유 없이 디미니엔도를 작아지게 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 작품 세계를 보니까 모차르트의 오페라나 다른 장르들은 굉장히 웅장하거나 크거나 소리를 막 내거나 화내고,
1: 마술피리 같은,
0: 예, 그
1: 네.
0: 오페라에서는 그 굉장히 표현의 영역이,
1: 장난 아니잖아.
0: 감정의 영역이 넓잖아요.
1: 네.
0: 그래서 피아노의 음악도 보니까 이 내용도 똑같고, 단 그때의 그 리밋이 있었다면 그 시대의 악기는 합시코드에서 바로 이제 포르테 피아노라는 것으로 넘어와서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모차르트가 그 전에는 피아노 소나타를 안 썼다가
1: 네.
0: 그 포르테 피아노가 나오면서부터 아, 이 악기에서도 오페라나 심포니가 가능하네. 그러고서 그때부터 모차르트가 피아노 소나타를 쓴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그 아주 서정적인 아리아라든가 조수미 씨가 잘 부르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1: 그렇죠.
0: 완전히 고도의 테크닉적인
1: 네.
0: 그런 것도 다 들어있는 거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에서 사용하는 이 쇳덩어리 피아노로 엄청난 소리를 낼수 있는데 모차르트가 이걸 봤으면 어떻게 연주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비평가들의 혹평을 감수하고 하기로 하고 제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제 생각대로 이 현대의 악기를 최대한 실력을 발휘를 해서 성능을 발휘를 해서
1: 네.
0: 모차르트의 오페라나 심포니처럼 진하게 표현을 해보자 하고 시도를 해서 나온 게이 전곡 시리즈입니다.
1: 아, 선생님.

0: 지금 네. 약간 렉처 콘서트 하는 느낌이에요. 앞서서도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최근에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기념해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2집 앨범을 발매를 하셨고 사실 이게 다 한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내년까지 네. 피아노 소나타 전곡 18곡을
1: 이거는 3개월에 하나씩 나오는데요. 음반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0: 아, 이미 녹음은 다 끝내셨잖아요. 네. 2년 전에 네, 끝났지만. 네.
1: 그래서 3, 6, 9, 12, 네. 그다음에 3, 6까지 나옵니다.
0: 아, 요즘에 그런 마케팅도 또 하는군요.
1: 아, 예. 하나씩 흘려서 네. 쌓아서 빌드업을 한 다음에 여섯 번째 앨범에서는 또 종합 세트가 같이 나온대요.
0: 그러니까 하나씩 약간 뭔가 탐구하듯이 모차르트를 들어보고
1: 네.
0: 그 다음에는 쫙 들어서 정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려하고 뭔가 성악가가 노래하는 듯한 그런 피아노 연주를 한번 감상해봐라 이런 의도가 담겨있는 거겠죠?
1: 네.
0: 자, 이렇게 음반이 발매됐기 때문에 또 관객들과 만나는 공연도 준비가 돼 있죠?
1: 네.
0: 네. 8월에 이제 김해 문화의 전당을 먼저
1: 8월 27일에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네. 하고요. 9월 11일 날 예술전당 IBK 홀에서 그리고 네. 12일은 여울마루, 여수에서 합니다.
0: 네. 와, 아니 여울마루까지 그럼 그 다음날 바로 가셔야 되는
1: 네.
0: 거예요. 8월 27일, 9월 11일 예술의 전당, 그리고 9월 12일에는 여수 여울마루에서 함께 이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 녹음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앨범은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고 공연 준비를 위해서도 또 바쁘시겠어요.
1: 네, 근데 그 모차르트 공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0: 그러니까요. 와, 아니 가을에 너무 클래식에 어울리는 가을이기도 하지만 너무 바쁘실 것 같은 게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는 강릉 아트센터와 강릉 일대에서 열리는 클래식 축제 제3회 하슬라 국제예술제가 열리는데 거기서 또 예술 감독을 네. 맡고 계십니다. 1회 때부터 맡으셨다고요?
1: 네. 창단 멤버입니다.
0: 이건 어떤 또 공연인지 축제인지
1: 네.
0: 말씀해 주세요.
1: 그 하슬라 국제예술제는요. 음악 뿐만 아니라
0: 네.
1: 다른 예술 장르까지 다 아울러서 예술가들이 한 군데 모여서 교류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더불어 예술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페스티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그 오케스트라 콘서트도 있고 큰 무대, 작은 무대
0: 네.
1: 그 또 찾아가는 그 우덜 음악잔치 해가지고서 강릉 사투리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찾아가서 무료 공연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0: 네.
1: 아니면 요양원이나 병원 그런 데 찾아가고요.
0: 네.
1: 그리고 올해에 또 특별한 공연이 있는데요. 여기가 국악 방송이잖아요.
0: 그렇죠.
1: 국악 프로그램을 두 개가 그 국악 프로그램 두 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키스 콘서트로 서희철 씨가 수공가를 어린이들과 무대 위에서 앉아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동화 판소리를 전달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한 번은 김영상 국악 작곡가가 창작을 한 곡으로 유회웅 안무가가 현대무용을 하고 그리고 서희철 가단이
0: 네.
1: 국악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0: 네.
1: 여기서 이제까지는 영업 기밀이었지만 밝힙니다. 폐막식에는
0: 네.
1: 폐막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이 오셔서 협연을 해주시고요.
0: 예.
1: 부천 필하모닉이 와서 백건우 선생님이 항상 연주하고 싶으셨던 곡이 있대요. 방상 댕디라는 프랑스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 같은 그 마운틴 에어에 의한 심포니라는 게 있는데요.
0: 네.
1: 그거를 연주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러 오시고 그 교향곡 그 강릉이 또 바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드비시의 라멜 바다 그런 걸로 다 끝납니다.
0: 아주 굉장히 풍성하네요. 진짜
1: 네.
0: 듣기만 해도 강릉 바다로 지금 바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 하슬라 국제 네. 예술제를 어떻게 감독을 맡게 되신 거예요?
1: 강릉에는 강원도잖아요.
0: 네.
1: 영동 지방인데 대관령 음악제는 굉장히
0: 그렇죠.
1: 벌써 유명하고요.
0: 네.
1: 통영에는 또 통영 음악제가
0: 그렇죠.
1: 있는데 강릉에는 그런 문화 페스티벌이 없었어요.
0: 네.
1: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었으면 참 좋겠네. 왜냐면 보통 페스티벌들은

0: 자연을 토대로 가거든요. 아름다운 경관. 그러니까 산이거나
1: 네.
0: 바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강릉은 두 개가 다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리고 하슬라도 강릉의 옛날 이름인데 그 외국 사람들도 너무 기억하기가 좋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 강릉 아트센터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관장님을
1: 네.
0: 만났죠. 그랬더니
1: 아, 뭐 기획도 하신 거예요, 처음에?
0: 예, 그래서 왜냐면 제 부모님이 두분다 강릉 분이세요. 예, 그래서 자주
1: 그러시군요.
0: 갔었고 제가
1: 네.
0: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인데 거기서 관장님께 이런 아이들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이런 걸 하고 싶었다 하면서 공동 주최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시작을 했고
1: 네.
0: 그 콘텐츠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더 중시하고 음악가들만 사실 모여서 우리끼리 연주하고 헤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티를 끌어안고 안으로 들이고 그래서 그 맥락의 하나로 키즈 콘서트를 만들었는데요.
1: 네.
0: 그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앴어요.
1: 키즈지만
0: 네.
1: 연령 제한이 없다.
0: 그 태어나기만 하면
1: 애기들도 갈수 있는.
0: 와서 울어도 좋고 하니까 같이 울자. 그러고 나서 왜냐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가 너무 어려서 오고 싶은데 못
1: 그렇죠,
0: 왔다 그런 것도
1: 있죠.
0: 있어서요.
1: 네.
0: 그래서 그 한바탕 노는데요. 작년에 동물의 사육제를 했었었는데
1: 네.
0: 제가 역시 말을 하면서 하나씩
1: 아,
0: 잘라가지고 아이들과
1: 설명해주고.
0: 함께 설명하면서 소리도 내보고
1: 네.
0: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매년 해달라 그래서요. 그거는 그냥 매년 하는 걸로 하고 네, 그 키츠 콘서트 2로 국악을 올해는 하고 그렇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축제인 이유가 뭐냐면, 공연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당, 병원, 박물관 같은 정말 다양한 공간에서 관람객들을 만나더라고요.
0: 네. 그런 다른 그 무대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연주를 하면은요.
1: 네.
0: 그 살롱 음악회처럼 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연주자들이.
1: 네.
0: 그러면 서로의 숨소리, 눈빛 그리고 그 느낄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느끼면서 감상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복사열이 저기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게 뜨겁듯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시민들도 더 많이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왜냐하면 시간을 따로 내서 지정된 장소로 가서
1: 네.
0: 앉아서 공연을 보는 거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저만 해도 그 바쁜 일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1: 그렇죠.
0: 와주시는 관객들이 그만큼 더 고맙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 병원이나
1: 네.
0: 그 요양원이나 아니면 그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카페라든가 뭐그 박물관에서 그 보통 또 그런 갤러리나 박물관은 공명이 좋아요.
1: 아, 그렇죠.
0: 예,
1: 예.
0: 그래서 그 연주하고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연주도 하고 그 그냥 함께 공유하자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너무 식상하고 평범한 타이틀인 것 같아서
1: 네.
0: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 부모님 강릉 사투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요. 그
1: 우덜.
0: 우덜 우덜 그 예,
1: 우리들이라고
0: 우리들의
1: 하죠.
0: 음악 잔치인데요. 음악 잔치 이렇게 해야 돼요.
1: 우덜 음악잔치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이번 축제를 기다리는 강릉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또 좋은 공연이 많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강릉 진짜 너무 좋잖아요.
0: 네. 그래서 시작은 작았지만
1: 네.
0: 점점 저희가 이렇게 벌써 규모가 커졌나 하고 싶을 정도로 올해 3회째로 더 다양하고 다채로워졌는데요.
1: 네.
0: 제 목표는 이겁니다. 그 강릉뿐만 아니라 이 예술제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외부에서 와서 보고 싶은 그런
1: 네.
0: 예술제고 국제예술제여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1: 오는, 초청하는.
0: 오는 그런 예술제가 안 되리라는 법은 없으니,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원대하게 꿈을 가지고
1: 네.
0: 제가 만약에 없어져도 이 땅에 계속되는 그런 축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올해 또 어떤 남은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지
0: 네.
1: 여쭤볼 타임이 됐어요.
0: 앞으로 당장 닥칠
1: 공연.
0: 10월 공연들, 그리고
1: 네.
0: 10월 하슬라 국제예술제. 11월에는 또 흥미로운 공연을 부천 불천 아트 센터에서 불천 필하모닉이랑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상임 지휘자 아드리앙 페르숑이 저랑 오래된 친구입니다. 오. 그래서 그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게 우리가 같이 연주할 기회가 언젠가 미래에 있으면 프랑시스 플랑이라는 작곡가가 있거든요. 네. 그분의 하프식 코드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오르간 협주곡을 한 자리에서 한 저녁에 해보자. 그래서 우와. 그래! 그러고서는 했는데 11월 달에 드디어 그걸 하게 됐습니다.
1: 이야. 네. 그럼 선생님께서 그 세 개를 네. 다 연주하세요?
0: 네네.
1: 가능한 일이에요?
0: 뭐 하면 되는 거죠. 오르간은 제가 16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요. 합시코드는 대학교 때 또 배우고 그래서 계속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그리고 네. 연말까지는 쭉 공연과 네. 그다음에 축제 준비로 바쁘시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이제 모차르트 음반들도 기대를 하고 있겠고 또 공연들과 관객들 만나는 시간도 아주 소중하게 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1: 자, 모차르트 피아노 음악을 재발견하고 싶다면 이번 주 목요일 김해를 시작으로 9월 11일 서울예술의전당 그리고 9월 12일 전남 여수에서 펼쳐지는 공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조재혁 피아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해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우리나라 창극을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극의 흐름과 현재를 조망하는 202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오는 9월 3일 국립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 음악극 축제의 주제는 뮤직 드라마 오디세이라고 정해졌는데요. 9월 3일 익숙한 고전소설 옹고집전을 음악극으로 만든 국립극장 기획공연 옹옹옹과 토끼가 용궁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국립창극단 대표 레퍼토리 귀토가 막을 열고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태국 전통무용음악극 콘 라마키엔의 이야기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경극으로 재해석한 상하이 경극원의 대표 레퍼토리 지단 왕자의 복수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회오름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판소리, 고수,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뽐내는 창창 스테이지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에서 전 세계 다채로운 음악극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 효율은 더하고
1: 국가 징수 업무의 일원화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 행정의 혁신
4: 국세 회수 통합 징수

아이야키는 이제 북한 학계의 소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0: 너는 MR 없어도 되는데.
1: 난 MR 필요 사실.
0: 그 나는 이거 MR 없어도 뭘 어떻게.
2: 무슨 곡?
1: 서정적인 거 뭐 첫사랑이랄까.
0: 뭐야?
1: A잖아.
0: A라고?
2: A 갖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3: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그냥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한국 연주자를 예전에 봤었고 제가 봤던 연주자보다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한국 와서는 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뿜뿜 솟아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 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 에피소드 시작해서

0: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1: 12시간?
0: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2: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 때
3: 동해안별신 곳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 곳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숱한 청춘들을 부르는 여름바다. 모두를 설레게 하는 이 풍광과 소리. 그리고 이색적인 축제. 이 모든 매력을 품은 곳 충남 보령인데요. 더하여 바다가 내어주는 맛. 그리고 켜켜이 시간이 쌓인 역사까지 한껏 만나봅니다.
1: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도 시간은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오래된 성곽에도 깊은 바다에도 사람들의 손끝과 맛에도 시간은 남아있는데요. 로컬 여행 오정에 보고 오늘은 시간을 만나고 심지어 만질 수 있는 곳 서해 중심 충남 보령에 왔는데요. 과연 이곳의 매력과 감동은 무엇일까요?

0: 사람 살기 좋은 땅, 만세 보령으로 불리던 곳 보령. 평안함을 지킨다는 이름처럼 이 땅과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온 곳이 있는데요.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는 이곳. 바로 충청 수영성입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앞바다를 지키던 곳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설치된 충청 수영성. 조선 후기까지 충청도 수군을 지휘하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천수만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수영성의 정자, 그 경관이 가히 일품입니다.
1: 우리 여기 오신 이곳은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보령 충청 수영성입니다. 충청 수영성이라는 이름은 충청도에 있는, 지금이야 충청남도 충청북도 하지만 그때는 충청도라고 했거든요. 충청도에 있는 수영, 물숫자예요. 바다를 지키는 영이 있는 곳이다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군이죠. 바다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이 본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해를 총괄하고 있는 총사령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0: 서해 백길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충청 수영성. 세곡산과 어선들을 보호하며 왜구를 막아내던 든든한 기지였습니다. 서해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성벽길을 걸어보는데요. 수영성의 영보정, 군사기지 역할도 했지만 그 풍광으로도 이름 높았던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그냥 지나칠 조상들이 아니었죠. 해요 시와 첩, 조선 후기 규남 하백원을 비롯한 문인들이 이곳의 풍경을 그림과 시

0: 시로 남겼는데요. 거북선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 수영장에 남겨진 또 다른 역사의 흔적.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지원군이 수영성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1: 지원군 개공 청덕비. 이 비는요, 우리 수군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러 남해 쪽으로 갔을 때 그 명나라에서 또 도와주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때 군사 한 3천 명을 데리고 왔었다고 하는데 그 인솔자가 명나라 계금 장군인데 이렇게 여기에 계공 청덕비다 해서 세워진 비예요. 이 명나라 장군 계금 장군이 장군 군인 3천 명을 이끌고 여기 우리 오천 충청 수영성에 왔었다라는 아주 소중한 기록 비가 되겠습니다.
0: 우와. 영보정에 다시 올라보는데요. 경치도 경치지만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 수많은 현판들입니다. 백사 이항복, 다산 정약용 등 우리가 익히 아는 명사들도 이곳을 찾아 그 경치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바람은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보령이 품었던 그 시간의 무게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충청 수영성에는 또 다른 특별한 건물이 있는데요. 진율청입니다. 흉년과 재난으로 굶주리던 백성들을 구제하던 곳. 텐마루에 앉아 잠시 옛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조상들이 꿈꾸었던 나라. 지금 우리가 가꾸어가는 나라 결코 다르지 않겠지요?
2: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깊어.

무트로 향하는 동경일까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드는 해변. 이곳에 조금 특별한 이름의 섬이 있습니다. 달게 벼슬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닭벼슬섬인데요.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잠시 머물게 하는 풍경입니다. 서해 바다와 갯벌이 만나는 곳 무창포. 서해 최초의 해수욕장이라는데요. 바다가 내어주는 갯벌의 풍요. 여름이면 찾는 이들로 활기를 더하는데요. 바다와 섬과 갯벌이 어우러진 풍경. 무창포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0: 커다란 두 개의 동굴로 사라지는 길. 바로 보령의 바닷속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 터널이에요.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약 7km의 길,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아래를 달립니다.
1: 이 보령 해저 터널은 우리나라 국도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국도가 77번 국도예요. 이 77번 국도는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바다, 남해바다를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국도인데, 이 국도를 섬과 섬을 연결하고 반도와 반도 사이를 연결하면서 이어지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곳 보령 해저 터널입니다.
0: 지난 2021년 12월에 개통한 보령 해저 터널. 이로써 국도 하나가 완전히 연결됐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긴 터널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안전이겠죠?
1: 네, 6,927m의 터널 가운데서 자동차가 반대 차선으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회차로가 10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서 돌아 나갈 수 있는 비상통로가 21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대피하고 터널 내부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바다 아래를 달리는 길, 이렇게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빛, 사라진 줄 알았던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오늘의 보령. 그 역사는 어땠을까요? 보령 역사 박물관, 시간을 훌쩍 거슬러 가보는데요. 고인돌을 만드는 선사인들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2: 저희 보령의 고인돌 문화가 충청도에서는 가장 개수가 많은 300개가 넘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령시 전체에 지금 고인돌이 있는 곳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건축 자재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져가서 많이 없어진 것에 비해서 아직도 300개가 넘는 이런 큰 고인돌들이 보령시 곳곳에 이렇게 지금 남아 있어서 이 3500년 청동기 시대 때 고인돌이 여기 보령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시절부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운반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인구들과 또 강력한 그런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서 많이 있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0: 오래된 보령의 유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보령의 역사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2: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있지만 또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게 바로 제가 토성 비결의 토성 이재암 선생님이 바로 여기 또 출신이시고 또 보령의 무덤도 그분 선조들 무덤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 이재암 선생님은 저희가 뭐 연초에 되면 운세를 보고 이렇게 1년을 점치는 그런 토성 비결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가 예. 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그분이 이제 포천이라든지 아산 현감 때 거린들을 모아서 기술을 가르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거린청 같은 것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신 분으로도 평가받아야 되고
0: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시간 1960년대 보령의 거리를 재현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달라진 보령의 거리. 그러나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겠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보령 한내시장. 1950년에 문을 연 3851장입니다.
3: 비싸지. 6,000원.
0: 이게 뭐예요?
3: 짠무.
0: 아, 짠무?
3: 응. 언니들은 몰라.
0: 이게 이제 겨울 무여만 가능한 거.
3: 그렇지. 겨울 가을무에서.
0: 가을무.
3: 어, 진장할 때
0: 했다가 소금에 간해 놨다가.
3: 그렇지. 소금만 가는 거야.
0: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딱 이렇게 물에 담궈서 조금 짠기 빼고 채 썰어서 무쳐서.
3: 먹고 그렇게도 먹고 동치미식으로 물 타서도 먹고.
2: 너무 맛있겠다.
3: 그럼.
0: 그죠, 언니? 세상에 꽃꽃이 어딨어?
4: 시장에 오니 잊혀져가던 풍경과 맛이 말을 걸어옵니다. 일일이 손으로 까는 고구마 줄기 저에게는 기억입니다.
0: 아니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걸 까고 계시면 옆에 앉아서 같이 까는데 까도 까도 안 없어져.
5: 맞아.
0: 아이고 날 더워서 이거 농사하기도 힘들고.
5: 엄청 힘들고.
0: 어머니 지금 손 이렇게 한번 보여줘봐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손밑이 검해져. 그죠 어머니?
5: 응.
0: 이렇게 요 손밑이 이렇게 까매야 제대로 까지.
4: 참 훈훈하지요.
0: 와, 맛있는 골목, 맛있는 냄새가 나요. 와, 맛있는 냄새가 그냥. 오,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0: 아, 우와. 아니, 골목 초기부터 냄새가요,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하는데, 어머니 지금 만들고 계신 게 뭐예요?
6: 순대볶음이에요.
0: 순대볶음?
6: 네네.
0: 우와. 아니, 뭘 푸짐하게도 주시네. 주문 받으신 건가 보다.
6: 오, 맛있네요.
0: 야, 아니, 딱 봐도 맛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원래 이걸 창업 주신 거예요? 아, 그리고 가족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6: 아들.
0: 아드님이세요?
7: 안녕하세요.
0: 여기 누구세요?
6: 우리 며느리.
0: 며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아들 며느리와 함께하는 가게. 엄마는 순대를, 아들 내외는 닭을 튀기고 있습니다.
8: 맨 처음에는 그 양념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프라이팬에 구워졌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진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양념을 입히고 진화한 거예요.
4: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아들. 모자가 나란히 장사를 한 지 벌써 15년째라고 합니다. 기름진 통닭과 딱 궁합이 맞는 음식, 순대였다고 하는군요. 단골 손님이 없을 리가 없죠.
9: 너무 맛있어요. 아기 때부터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아... 본역 사람이라서 둘 다.
10: 또 누나가 처음 데리고 와줘가지고.
9: 저 고등학생 때 누뚱이 동생인데 데리고 와서 먹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맛을 들리더니 계속 꾸준히 먹고 있어요.
10: 그때 처음 먹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9: 너 많이 먹었잖아. 어느덧.
4: 어머니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 79의 이봉순 씨, 이 시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0: 얼마나 하셨어요?
6: 한 45년 된 것 같아.
0: 45년을? 아니 어떻게
6: 이 자리에서.
0: 이 자리에서만?
4: 무려 45년.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품어온 시간이겠지요. 어머니의 젊은 사진에 지금의 어머니가 겹쳐집니다.
6: 나 하는 일마다 망하지는 안 해. 다 돼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이제 45년을 하다가 이제 돈 조금 앞섰어. 근데 애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4: 45년의 시간 동안 어머니의 손끝에서 이어져온 맛,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 접시의 음식에는 한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0: 아드님은 어떻게 또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6: 아들은요? 예. 원래는 공부를 하는데

0: 아빠가 좀 사고가 났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쯤 있다가 와서 하게 돼 있어.
1: 그러니까 엄마 일 도와주시다가 공부 그만두고.
2: 오랫동안 엄마의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엄마 때문에 아들이 꿈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였죠.
3: 어머니 예전 방식으로는 이렇게 처벌해놓고 하시는 게 없어요. 오시면 즉석으로 그때그때 해드리는데 이게 손님이 우르르 몰려오시면 이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처벌도 이렇게 몇 개씩. 예전에는 수요를 예측 못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냥 부랴부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처벌도 해놓고 또 튀김 같은 것도 처벌, 재벌 그 개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소소하게 아주 소소해. 근데 기본 바탕은 어머니 아이들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예요.
0: 근데 한 가지 이게 있어. 나는 주문을 누르면은 그 사진을 닭을 잘라서 했나니 그럼 늦어. 이 사람들은 그걸 한 마리 한 마리 해서 물을 받쳐놓 속도가 빨라. 아주 잘하더라고.
2: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함. 그리고 어머니의 길을 선택한 남편의 결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며느리 장연순 씨. 살다 보면 꿈꾸던 길과 걸어가는 길이 달라질 때도 있지요. 이제는 뜨거운 불 앞에선 어머니의 고단함을 잘 헤아리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0: 시원하지?
4: 작은 성품인데 어머니한테는 완전히 여름을 지낼 수 있는 거죠. 죄송하기도 해요. 진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저도 불 앞에 서봤지만 땀이 줄줄줄 흘러서 여름 어머니 크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5: 어머니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 엄마 손맛부터 봐야죠. 그죠? 어머니 순대 하나, 그 다음에 양파 하나.
6: 와 진짜 맛있다.
0: 맛있어요?
6: 보통 순대볶음을 먹어보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아주 매콤하거나 조금 짭조름하거나. 근데 어머님의 순하신 그 인자한 성품대로 정말 적당이야.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맵지도 않고 그렇게 세지 않는데 조화로워요. 그래서 또 찾게 되나 보다. 어머니 40년 전 한내시장의 그 모습이 다시 이렇게 북적북적한 한내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0: 많으면 사람이 없어요.
6: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0: 여기가요 명동거리였거든요
6: 예전에는.
0: 네, 근데 없어서 그게 제일 아쉽고.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
6: 그러니까.
0: 그래서 그게 이제 만됐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나요?
6: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거.
0: 잠깐만, 장갑 드릴게.
6: 어머니 괜찮아. 봐봐요. 이거 봐요. 자, 어머님 진짜 희한한 게 여기서부터 제가 순서대로 먹었는데 뭐든지 과하지 않아. 그리고 모든 재료가 신선해. 그러다 보니 맛이 먹고 난 뒤끝도 그 조미료 같은 그런 맛이 아니라 건강한 맛이에요.
0: 조미료 안 들어가?
6: 너무 맛있어.
2: 어머니의 음식, 어머니의 심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3: 아들이 잘 튀겨, 어머니가 잘 튀겨.
0: 아들이 잘하지, 웬 말이야.
3: 아니 어머니가 더 잘 튀기셔.
0: 아니야, 엄마 아들이 더 잘해.
2: 보령의 맛을 지켜가고 있는 이 가족.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람 살기 좋은 땅 만세 보령. 아주 특별한 곳을 만납니다. 넓은 마당에 뭔가가 많이 보이는데요. 네, 조각품들입니다.

0: 엔 고석산 석공, 충남 무형유산 48호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1: 그 돌 나오는 데가 전국에 많아요. 많은데 일부 조금씩 나오고 조금씩 나오고. 근데 보령은 이제 까만 오석하고 애석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묘석, 묘비석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에 이쪽 지역 이름을 딴 돌공장 이름이 아직도 5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웅천석재, 대천석재, 보령석재, 남포석재 이쪽 이름을 딴 이름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여기가 석공의 산지 초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0: 좋은 돌이 많이 났습니다. 숱한 세월을 품은 보령의 돌, 단단하고 결이 좋아 옛부터 건축과 조각에 많이 쓰였는데요. 고석산 명장, 그 돌을 알아보고 돌의 생명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1: 한 2년만 기술 배우면은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보다도 돈을 잘 벌으니까 이 일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학교 못 가고 다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동창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고 동창들 지나가면 안 보려고 옆으로 살짝살짝 피켜서 숨고 그랬죠.
0: 참 가난했답니다. 남의 집 머슴이 되어 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던 소년. 아홉 식구의 가장, 석공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백년, 54년. 이제 돌의 생명을 불어넣는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간을 함께한 도구들. 오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글을 읽게 한 것은 무엇보다 그의 손이었습니다.
1: 저뿐이 아니라 기술자들은 다 거의 세부적인 조각을 때려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굳은살이 요 새끼손가락 여기에 굳은살이 그기죠. 이렇게 잡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여기가 좀 낫죠. 처음 오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물제피예요. 물제피고 딱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많이 해서. 네.
0: 그의 작업장에서 멀지 않은 곳 전시장이 있습니다. 평생 돌과 함께 살아온 한 사람.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1: 그 돌 가지고 조각가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살아있는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몇 천만 원, 몇 억 가요. 그렇게 부가가치를 높여야지 이거를 아주 고급화 시켰으면 좋겠지. 그러려면 보령의 전문 대학, 단과대학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정도 세워서 학생들이 돌을 가지고 작품을 할 정도 되면 보령이 예술의 소도시가 돼요.
0: 사람의 손과 생각을 만나면 새로운 가치로 탄생하는 돌. 이제 명장은 그 돌로 젊은이들 꿈을 다듬으려 합니다. 보령의 시간 속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랄 곳을 만났는데요. 뜻밖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각품들이 그야말로 자연 속에 담겨 있는데요. 국내의 많은 조각가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여인의 얼굴상,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이 작품은 작품명은 웨이브라는 건데요. 자연의 기운을 내면화시켜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돌이 갖고 있는 세월의 풍파, 그것이 사람의 세월과 하나 같은 느낌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2: 이곳은 세계 최대의 야외 예술공원을 꿈꾸는 그야말로 종합예술공원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정원도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놓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정희 씨.
0: 아니, 이 예쁜 이 정원을 갖고 오신 분 맞죠?
3: 네, 그럼요.
0: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원을 만드신 거예요?
3: 다른 네. 분들이 오셨을 때 네. 이 꽃이 주는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정원을 만들게 됐어요.
0: 아니, 평수가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2: 글쎄요. 이곳에 자리 잡은 카페.
0: 이고 향 가득하고
2: 실내 장식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0: 이렇게 이쁘게
2: 온통 핑크핑크합니다. 생화를 염색하고 말린 보존화들.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와, 이 분위기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0: 동화책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2: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장식. 잠시 마음까지 설레었는데요. 또 놀라운 곳이 있었습니다.
0: 이거 봐요. 목욕탕 공간이에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이거 봐요. 여기 실제 목욕탕이에요. 어머. 아, 이 공간은 뭡니까? 저 여기서 목욕해야 돼요?
3: 네. 원래 여기 여탕, 여자 목욕탕, 이었던 공간이에요. 그 부분의 특색을 살리고, 이제 손님들이 여기에서 앉아서 대화도 나누시고 할 수 있게 테이블이랑 비치를 해뒀어요.
0: 그럼 원래 카페 공간 자체가 그런 곳?
3: 네, 찜질방이었어요. 대중목욕탕.
0: 그걸 지금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3: 네, 맞아요.
0: 근데 이 모습을 없애지 않고 살리신 거가 너무 이색적인 거 있죠?
3: 저쪽에 수도꼭지도 있고. 그쵸?
0: 그러니까 틈은 재밌죠? 나올 것 같고.
3: 실제로 나와요.
0: 나와요?
3: 네, 그래서 빼버렸어요.
0: 아, 이거 빼놓구나. 누가 튈까 봐.
3: 맞아요.
2: 이 카페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찜질방을 확 변모시킨 임보영 씨. 그리고는 온통 꽃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은 수국의 계절. 임보영 씨가 유독 수국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에 장미 심거나 장미도 심어보고 다른 꽃들도 사실은 심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유색수국도 심어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이 환경에서 잘 견디는 애가 사실 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많이 심었죠.
2: 탐스럽게 핀 수국. 임보영 씨의 노력. 그냥 핀 꽃이 아니었습니다.
3: 이거 허브티 체험하실 거 저희가 준비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컵하고 올 건데 이거 하나씩 블렌딩 추천도 있어요. 뭐 숙면이라든지 집중을 위한 거라든지 힐링을 위한 거라든지. 그래서 저 티백, 빈 티백에 원하시는 거 넣으셔서 맛있게 시음하시면 되거든요. 뭐 그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에 효과가 좋고요. 또 그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잠이 안 오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참 좋은 허브예요.

0: 이곳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차를 직접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특별한 경험이겠죠.
1: 나는 내 몸에 많이 넣는데.
2: 이 저희 카페 슬로건이 당신은 꽃과 같다예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남들을 돌볼 줄을 몰랐으니까 너무 어려서. 그래서 나는 꽃과 같아. 나는 꽃이니까 그래. 나 자신을 위안하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살다 보니까 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꽃이구나. 당신은 꽃과 같다. 네, 이렇게 된 거죠.
0: 저도 꽃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꽃 장식을 해봤는데요.
3: 뭔가 너무 해보고
0: 눈도 눈이지만 꽃 향기가 참 좋았습니다. 엉거주춤 완성한 작은 꽃바구니. 저의 바람도 매달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 정혜야, 지금처럼 웃으며 살자. 꽃처럼.
2: 이 공간에 오셨을 때 아, 여기 정말 잠시나마 힐링하고 간다, 쉬고 간다 이런 느낌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하고 닮은 점이 많잖아요. 피고 지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지친 분들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임보영 씨, 그 마음이 꽃이겠지요?
4: 있잖아요.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먹는데 꽃을 바라보면서 먹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막 푸짐하게 꽃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5: 아 진짜 행복하네요.
2: 아낌없이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예. 상업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베풀고 그 베품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힐링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맞아요. 공간인 것 같아요. 우리 모히또 가서 샹그리아 한잔 하시죠.
2: 좋습니다.
0: 누구든 꽃을 보는 동안만큼은 잠시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꽃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바다, 보령바다입니다. 시원한 질주. 바다가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름 바다의 매력이겠지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보령의 매력이 있습니다.
4: 이 뜨거운 여름, 진흙 하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축제, 보령 머드 축제 함께 가시죠.
0: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보령 머드 축제.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짜릿하고 이렇게 특별한 축제. 특히 외국인들의 참여가 많은 머드 축제인데요. 평범한 진흙이 사람들을 웃게 하고 또 세계인을 보령으로 불러 모으는 축제가 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보령의 머드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4: 아 이렇게 엄청 엄청 부드러워요. 와.
0: 좀 과장하면 또 하나의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4: 와.
0: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 그래도 이렇게 신이 납니다.
4: 바야흐로 바다의 계절 대천해수욕장입니다.

0: 있습니다. 수많은 청춘들이 낭만과 함께 다녀간 곳인데요. 끝간데 없는 바다와 하늘, 파도 소리 참 좋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보령의 시간이 품은 진짜 맛을 느껴보려고 왔거든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해수욕장 인근에 어느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보령의 바다가 내어준 것들이 그득합니다. 작은 바지락부터 탐스런 가리비. 보령의 바다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큼직한 이것은 키조개인데요. 이 녀석들 과연 어떻게 변신할까요? 안녕하세요.
1: 네,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 근데 조개 구이 앞에 집이 너무 예쁜데요.
1: 네네.
0: 오, 아니 근데 원래 고향이 여기세요?
1: 아, 대구 쪽입니다.
0: 대구요?
1: 네네.
0: 근데 어떻게 보령에 이렇게 사리를?
1: 대천에 건축하러 왔다가 바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아, 본업은 건축업이신데?
1: 네네.
0: 아, 그러구나.
1: 제가 건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최초로 대천 해수욕장에 조개구이집을 상업화했습니다.
0: 최초로?
1: 예.
0: 와, 근데 말 그대로 원조집이네요. 얼마나 하신 거죠, 지금?
1: 지금 현재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0: 24년.
1: 네네.
0: 제 기억에도 처음에 조개구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신기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왜 하필 조개구이를 또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1: 그 당시에는 네. 그 조개구이가 포장마차로, 간이로 조금씩 하셨는데 서해안 쪽에 조개나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0: 많죠.
1: 예, 이게 상업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번뜩 들었습니다.
0: 아유,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1: 아, 예.
0: 전국의 조개구이를 이렇게 퍼뜨리신 분이시네요.
1: 네, 감사하고 보시죠. 예.
0: 건축을 하던 손으로 조개구이 문화를 만들어낸 조명수 사장님. 그 24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손길로 재료를 손질합니다. 그런데 조개구이 그냥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재료 준비에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더구나 생물을 다루는 일이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1: 냉동이 아니고 생물이니까 첫째 그 물 온도를 잘 맞춰야 되고 선도가 떨어진다든가 폐사하는 조개는 전부 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0: 사장님의 능숙한 손길로 마련된 조개구이 재료들. 보기만 해도 바다의 맛이 한가득입니다. 이분 사장님의 든든한 동반자 아는데요. 역시 대구가 고향인 이정희 씨. 남편을 따라왔다가 이제는 이 보령 바다를 떠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2: 그 대구에는 바닷가도 없고 그냥 어떤 데는 마음이 힘들 때 진짜 어느 바닷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닷가 오니까 더 좋았지.
1: 예, 대체는 그 해산물이 풍부한 지방이고 또 의외로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억세다고 하시는데 의외로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그 수심이 깊어서 어린이들 데리고 물놀이하기가 힘든데 서해 바다는 그 바다 깊이가 완만하기 때문에 애기들 데리고 그 놀러 오는 그런 휴양지로 보는 최고의 휴양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드디어 기다리던 그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바다를 통째로 들고 오셨네요. 우와. 아니 근데요, 저희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도 이 정도 나오는 아니, 거예요?
1: 일반인이 오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0: 똑같이.
1: 네.
0: 우와. 없는 게 없어요. 바다에서 나는 게 다 있는 것 같은데요.
1: 다 있죠.
0: 전복에, 산낙지에, 멍게에, 회에

0: 네, 일단 먼저 가리비하고 키즈기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1: 네네. 이거는 여기 바로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건가요?
0: 네, 이 키조개는 네. 여기 서해안에 직접 나오는 조개입니다.
1: 예.
0: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1: 공수해가지고
0: 예, 받아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2: 바다를 통째로 옮겨온 듯한 푸짐한 한상. 싱싱한 재료들이 익어가면서 보령바다의 맛있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이제는 맛으로 만날 차례입니다.
1: 맛있고 다 조개가 너무너무 싱싱하니까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보령의 바다의 맛이 제 입안에 가득 향을 품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눈으로도 느끼고 맛으로도 느끼는 보령의 깊은 맛입니다.
2: 여행 막바지. 보령의 시간이 저물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고 바다를 느끼고 바다를 다시 만져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1: 보령에 와서 참 많은 시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벽에 남아있는 역사의 시간, 시장 사람들의 삶의 시간, 그리고 돌과 진흙의 시간을 만나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만든 바다의 시간, 역사와 예술이 있는 보령. 일상을 뒤로 하고 뭔가 떠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보령이 아닐까 할 정도로 참 넉넉한 여행이었습니다.
2: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넓은 보령의 바다. 제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을 기억. 보령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0: 화이쩍 도깨비 무.
1: 숙제나 해야지.
2: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1: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2: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바쁘셔서 올해도 바다엔 못 갈 것 같아요.
1: 치,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쁘대.
3: 가면 되잖아.
1: 어디서 나는 소리지?
2: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어요.
1: 여기야, 여기!
4: 우리가 데려다 줄게!
2: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1: 너희들은 누구야?
3: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4: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3: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4: 응, 바다래.
3: 그럼 가야지.
1: 간다고?
4: 그럼.
1: 어떡해?
3: 도깨비 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1: 도깨비 몸? 그게 뭐야?
3: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4: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2: 속옷채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0: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배를 만들어다오!
1: 우와!
0: 이리 와! 같이 타자!
2: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3: 호철이는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0: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2: 벌써?
0: 네 마음속 소원을 말해봐. 꼭 이루어질 거야.
2: 난 말이야.
1: 더 크게!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2: 나 아빠 엄마랑 함께 바닷가 가고 싶어. 같이 수영도 하고 보리찜질도 하고 싶어.
4: 어머! 우리 호철이 바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꿈까지 꾸고.
5: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4: 정말요?
5: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0: 호철아,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2: 개비야, 꾸비야, 고마워. 바다 여행 너무 즐거웠어.
3: 개비와 꾸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는 꿈결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해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0: 장미꾼들이 선보이는 전통 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 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교과서 안에는 미녀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여

0: 바다에서는 치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찬임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연말 안에 갈무리할 별미 찾자고 임금님이 강남까지 성큼 내려오셨네. 오늘은 우리 임금님 성 앞에 뭐가 펼쳐지려나?
1: 인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흘려서 정전 맞추기.
2: 안녕하세요.
3: 비리아반 왔는가?
2: 되게 즐거우시네요.
3: 즐겁지 즐겁지. 아니 오늘 저 크리스마스 아닌가? 크리스마스에 딱 이렇게 또 캐롤도 부르고 그래. 또 기분이 나지 않겠어?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드웨이.
2: 조선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잖아요.
3: 아, 이 양반이 내가 지금 이 현대에 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크리스마스를 내가 몇 회째 맞이한다고. 크리스마스에 말이야. 연인들끼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면서 성탄절을 막 이렇게 만끽하지 않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걸 즐겨야 되겠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힌트를 주자면
2: 며칠 전부터 자꾸 이상한 거 하시면
3: 오늘 먹으러 갈 것은 바로 보고라네. 보고
0: 보고 스페셜,
3: 보고 스페셜 먹으러 가자고. 아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가보자고. 저 어딘데. 아하 보고 어디 있느냐. 보고야. 오 여기로구나.
0: 어디 한번 보고 만나러 가봅시다.
3: 이거 봐. 이야, 딱 그냥 입구만 봐도 그냥 맛집이라는 게 느껴지는구나.
4: 얼쑤?
5: 나이가 좀 많다지만 영우.
3: 자, 한상이 아주 널찍하구나 그냥.
2: 혼자 상이 너무 넓으신 거 아니에요?
3: 왕이 그러면 한 상차림 크게 봤지. 그러면 이렇게 소반에다 먹나? 질투할걸 질투해야지. 야 기대되는데. 밖에도 벌써 북적북적 손님들이. 사장님! 사장님! 아 여기 예.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아우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미인이시고 피부가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십니까?
6: 감사합니다. 보거를 제가 한 20년에서 오랫동안 먹었더니 보거가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거든요. 네네. 피부 미용에 워낙에 좋아요.
3: 나도 그럼 오늘 피부. 여기 워낙에 보거 스페셜 코스가 유명해가지고
6: 네, 맞아요.
3: 제가 좀 먹어보러 왔거든요. 좀 한 상 차림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0: 이야. 이것이 그 귀하다는 보고 아니오? 하지만 귀한 만큼 조심해야 할 요리! 전문가가 안전하게 손질한 보고를 귀한 살결 망가질라 조심스레 한 점, 한 점 접시 위에 꽃이 피는구나! 다양한 부위로 맛과 식감까지 다채롭게! 귀하디 귀한 보고해 납시오!
6: 보거가 워낙에 고급 어종이고 네네네. 되게 깊은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은 타 매장보다는 살짝 두껍게 해드리고 있어요.
3: 네,
6: 이렇게 미나리 하나, 껍질 하나 말아서 사시미장 찍어서 드시는 겁니다. 네, 요 생화사비를 사시미장에다가 조금 풀으시면 돼요.
3: 아, 그럴까요?
6: 네.
2: 왜 눈치 보세요?
3: 부럽네. 왜 이렇게 보고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가. 어휴 이 귀한 걸 살짝만. 오
0: 맛있구나.
3: 이야 아니 와 이거 씹는 맛이 있다.
6: 보거가 워낙에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생선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두꺼워지면 그때는 또 씹으실 수가 없어요.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3: 그래요?
6: 그리고 또 일반 다른 회와 다르게 정말 하나하나 드시는 슬로푸드이기 때문에
3: 보통 다른 집을 보면 이렇게 들면 제가 뒤에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네요. 와 진짜 도톰하다. 자 이렇게 놓고

0: 같은 보건데 회 부위와 요 맛이 식감과 맛도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1: 조금씩 차이가 나요. 네. 정말 깔끔한 맛이에요.
0: 이야. 얘는 이게 간장이 맛있다.
1: 저희가 사시미장을 어간장 소스를 이용해가지고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 있게끔 생선과 전목이 잘 되는 어간장을 만들어서 사시미장으로 내어드리고 있어요.
0: 와, 그냥 얘만 찍어 먹었는데도 와, 진짜 촉감이네.
1: 고거와 잘 궁합이 맞는
0: 네.
1: 흔히 말씀하시는 어류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 껍질 무침. 껍질하고 미나리하고 야채를 넣고서는 초고추장에다가 버무려 드리는 요리예요.
2: 맛있겠구나.
0: 혹시 양념이랑 이렇게 다 그리고 미나리랑 해서 한번
1: 네 같이 드세요.
0: 야, 역시 껍질.
3: 맛있구나.
1: 얘는 이제 고거 껍질 종류가 아, 네. 네. 다른 껍질이에요. 얘는 폰즈 소스에 적셔서 드시는 금밀복이라고 있거든요. 그 껍질이에요. 고거 종류에 따라 약간 두께감이나 식감이 약간 달라요.
2: 네. 얼쑤?
0: 고기 다 같은 고기 아니었구나. 오, 얘는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봐. 얘는 자체가 워낙 탱글탱글해서 잘못 잡으면 막 떨어져. 오, 이거 봐. 오, 이거 봐. 오, 살아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언제 보고를 이렇게 접시채로 껍질을 놓고 먹어보겠어요. 야, 그리고 요 폰즈 소스가 상콤해요. 확실히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음식들 아주 중요한 회도 벌써 나와 있지만 얘네들을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입맛을 미각을 확 끌어올려준다. 어, 입안이 벌써 예열이 됐어. 두루와 두루와 고거 두루와. 잠깐만. 싸는 거 해도 먹어야 되는데.
3: 껍질에 꽃처럼 올려진 고거의 한정 지붕 혀끝에 올린 내 탱글함이 입안 가득하구나. 어두운 고껍질 무침 더하니

0: 조선 시대에도 보고를 드셨나요?
1: 아유, 조선 시대에도 이제 사실 즐겨 먹진 않았지. 보고에는 그 테트로도 톡신이라는 그 아주 독성분, 위험한 독성분이 있어서 사실 보고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주 못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맛있는지 어쩐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먹었다가 그래서 궁중에서는 절대로 먹으면 진상이 안 올라왔지. 그래서 나는 사실 먹었어. 세자 때부터 미행 나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즐기는 위험한 남자라고나 할까? 데인저러스.
2: 데인저러스.
1: 마이클 잭슨이 내 노래 부른 거라니까. 나 데인저러스한 남자.
3: 다시 역시 잘 만든 회사를 넉넉히 기름 두른 팬에 비법 양념과 함께 향긋하게 익혀주고 자글자글 소리도 맛있게 익어가는 보고 빛깔도 영롱하구나. 친근한 채소도 빠질 수 없지. 더 향긋한 미나리를 더해 식감 향기까지 다 잡은 지금 첫 메뉴 복 불고기 올시다.
1: 복 불고기. 와 진짜 크다. 오, 먹어보겠습니다.
3: 맛있구나.
1: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보고요 살밥 한 덩이가 한 들어오는 순간 그냥 게임이 끝났고요. 은은하게 칼칼한 맛이 나면서 뭔가 모르는 그 감칠맛 단맛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무랑 양파를 갈아 넣어서 그런 건가? 이야.

0: 나눠봐.
1: 한입용이 아닌데.
0: 한입용이죠.
1: 정말 갈치도 한 마리 한 입에 드시고 장어도 한 입에 드시고.
0: 남자가 이거 한 입을 먹으면 나눠 먹어요.
2: 얼씨구.
3: 맛있구나.
0: 와, 밥 한 공기 생각나게 하는 맛이네요.
3: 다음은 무엇이냐? 양념에 잘 재워놓은 보쌈을 보슬하게 튀김옷을 앞뒤로 예쁘게 입혀주고 기름에 붕붕 넣어주니 지글지글 소리가 벌써부터 벌써가구나. 이렇게 큰 보고쌀 봤어? 보고튀김 납시오.
0: 제가 자, 보십시오. 아,
1: 그 손으로.
0: 어이, 손으로 저기 이게 뭐야? 이거 보여드리려고. 닭다리야? 와, 크기가 이거 보세요. 요거로 튀김 소스를 다 찍어서.
3: 맛있구나.
0: 쫄깃쫄깃한데?
3: 어이씨구.
0: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어. 아, 그리고 얘는 뜯어먹으면 맛있네. 살이 많아가지고 뜯어먹을 때 많아. 야.
3: 우리 임금님 몰래 먹던 포거를 오늘 크게 한상 하시는구나. 살덩이도 큰 포거를 한입에 가득. 임금님 입안에 폭도 가득한 것 같소. 세상 어디에서 포거를 이리 크게 만나보겠어. 우리 임금님은 폭도 많구나. 포거도 만나기 어려운데 대표 메뉴 복불고기는 이 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데. 임금님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데려가줘. 나도 포거 잘 먹어요.
0: 잠깐만. 왜? 이게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데? 끝맛에? 양파 갈아서 물 안에 갈았고 참기름?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좀 여쭤봐야지.
2: 쉬고. 네.
4: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5: 네.
4: 우와. 우와. 이게 보고잖아요.
5: 네, 맞습니다.
4: 우와.
5: 진짜 많아 가지고.
4: 네, 네.
5: 와,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4: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5: 네, 잠시만요. 네.
4: 우와.
5: 얘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4: 네네.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진짜 엄청 힘이 세네요.
5: 네, 맞아요. 얘들이 힘이 얼마나 뜨냐면,
4: 네.
5: 이렇게 당근 같이 딱딱한 것도,
4: 네.
5: 얘들이 입에 넣어버리면 씹어 먹거든요.
4: 어머, 어머, 배가 부푼다.
5: 네.
4: 어머, 어머, 어머.
5: 이렇게 똑똑 먹어버려요.
4: 그러네요.
5: 애들이 이빨이 진짜 세요.
4: 우와, 우와. 오, 어머, 어머, 어머, 흥분했다.
5: 내가 이렇게 빵을 먹어가지고.
4: 저 느낌 배 부푼 건 실제로 처음.
5: 네, 맞아요. 보기 힘들죠.
4: 네네네네. 얘가 그냥 참복.
5: 네, 참복이에요. 참복. 저희는 이제 양식 참복을 쓰고 있어가지고.
4: 네네네.
5: 왜냐면 양식 참복이 더 살도 단단하고 먹이를 잘 먹어가지고.
4: 네네.
5: 독이 없어요.
4: 아.
5: 자연산은 독이 있는데 양식은. 네네. 독이 없어가지고.
4: 아.
5: 저희가 이제 양식 참복을 쓰고 있습니다.
4: 아.
5: 그래도 혹시 모를 이제
4: 혹시 모를.
5: 네, 그럴 걸 대비해가지고 제독 과정은 다 똑같이 하고 있고.
4: 네네네네네.
5: 얘 이대로 넣으면 또 바로 헤엄치거든요.
4: 네네. 우와. 우와. 어머, 어머. 기분 나빴다 이거죠 지금?
5: 네네, 맞아요. 분풀이 하는 것 같아요.
4: 네.
5: 이제 손질된 보고 한번 보시죠.
4: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와. 아, 이게 지금. 보고 지금 손질하고 계신 건가요?
6: 네, 보고 손질하고 있고요.
4: 네네.
6: 이거는 참복, 이거는 금밀복입니다.
4: 아, 금밀복.
6: 네, 그거 보고를 보시면.
4: 네네.
6: 여기 눈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내장이 독이 있기 때문에 내장도 다 제거를 합니다.

0: 그거는 고급 어종이면서도 네네. 그 제조 과정이 되게 절차가 많아요. 근데 손이 많이 가는 것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깊은 맛이 나옵니다. 복불고기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1: 네네네.
0: 여러 가지 기름을 다 써봤어요. 네네네. 다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궁합은 참기름이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1: 기름을 살짝 이제
0: 살짝
1: 좀
0: 둘러줘야 돼요.
1: 거죠?
0: 네. 그래서 팬에다가 이렇게 참기름을 둘러주고
1: 네네. 아 제가 그 참기름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0: 아 그렇죠.
1: 맞죠.
0: 역시 잘 아시는 거예요.
1: 이거,
0: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득인데
1: 양파랑 그
0: 양파랑 무가 네 여기에 거의 80-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나리하고 야채도 이 양념에다 버무려요. 버무려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같이 구워드리면 저희 집 전문 시그니처인 복불고기가 완성됩니다.
1: 오, 그렇군요.
0: 네.
2: 은근히 아까 참기름이 맞았네요.
1: 아, 내가 맞다 그랬죠. 너 참, 왜 사람을 못 믿지? 참.
2: 그 들기름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는데.
1: 들기름은요, 이게 고소한 향이 좀 약하고요. 들기름은 올리브 특유의 그 산미라 그러나? 그 산미가 있어요. 참기름이 달라. 딱 먹으면 알지. 뭘 좀 알아야지, 음식품. 음식품 많이 했다고 잘 모르시네. 사장님, 그리고요.
0: 네.
1: 아까 저 그거 먹을 때 왜 그 어간장 찍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네. 어간장은 여러 가지 생선을 접목시켜서 발효시킨 간장이거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소태같이 짜다 그런 표현은
1: 네, 그렇지 않아요. 살짝 첫맛이 강한 짠맛이 나는 듯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향긋하고 달큰한 향이 나네요.
0: 네, 네.
1: 아 이래서 아까 찍어 먹는데
0: 사시미 찍어 드실 때
1: 네. 네. 네. 또 설명을 마저 더 드리고 나니까 더 군침이 돕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올 음식들 기대하면서 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네. 코스도 다 맛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네네 소장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3: 이것이 바로 폭샤브샤브 요시다. 무와 각종 채소 그리고 콩나물까지 듬뿍. 재료만 봐도 벌써 개운함이 넘치는데 그 위에 오늘의 주인공 복원에 잘 올려주고 맑은 육수를 그득히 부어내면 벌써부터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여기까지 전해져요. 이것을 먹어야 보고 요리의 진수 복 샤브샤브 납시오.
1: 어? 참복 전골. 응? 이게 보고 전골 이게 국물 또 국물의 진심 아닙니까? 이게 보고 국물이 전골 국물이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이야. 그 톡 치는 맛이 있어요. 얘 자체가. 오. 아우, 좋아요. 미나리를 폰즈 소스에.
3: 맛있구나!
1: 미나리도 향이 진하다.
2: 오늘 옷을 미나리 색으로 입고 오셨네.
1: 입나리라고요? 입나리. 나를 개치시면 안 돼요.
3: 맛있구나.
1: 와, 뭐하고 편하네 왜? 응? 살을 발라 먹었는데 부서진 살이 없어. 살을 떠내면 그냥 살 그 살 그대로 딱. 응? 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고 부서진 살만 뜯어주시면 됩니다.
2: 그거에 미나리가 빠지지가 않네요.
1: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얘기해 주려면은 내가 이제 얘기를 두 가지를 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미종의 동의보 감.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보고요리에 미나리를 아주 즐겨 썼습니다. 요건 이제 동의보감 속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고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근데 독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이와 함께 미나리 얘기도 언급되어 있는데 미나리와 같이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즉 해독한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보감 속 보고의 주요 효능을 보면 보고는 몸이 허약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보충해주는 효과 등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맛도

0: 좋은데 보양이 되니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잘 아시겠죠?
1: 아우 좋다. 아 진짜 국 너무 좋아한다.
2: 이제 국물 다 드셨는데 아, 네. 식사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식사는 볶음밥하고 야채죽 중에 선택 사항이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둘 다 먹고 싶기는 한데 선택해야 되는 거죠?
2: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1: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야.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보십시오. 딩동댕.
3: 벌써?
1: 볶음밥부터. 아, 아까 그 불고기 양념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습니다.
4: 맛있구나.
1: 그런 게. 자, 그러면. 또 어떤 맛인지. 와 근데 마치 모양새가 매생이도 들어간 것 같고 마치 빛깔이 미나리를 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갈아서 그런지 미나리 향이 더 이렇게 풍부하게 나는 느낌? 미나리를 특히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죽을 정말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다. 개인적으로 콕 집으라 그러면 코스 요리로의 마무리는 죽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맛은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훌륭해요. 근데 마무리, 완전히 스페셜 코스의 끝마무리에는 얘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맛있는데? 아, 역시 한국인은 탄수화물로 마무리를 해야지. 아주 맛있구나.
4: 참복회 살결 댕댕 볶음밥 무침 아삭 쫄깃 폭불고기 풀향 짜박짜박 퍼지고 폭튀김 황금옷 바싹하니 입안에 녹네 참복전골 보글보글 국물향 진하고 속 든든 미나리죽으로 마무리하니 스페셜하게 이어진 보거맛의 향연 입맛과 마음 함께 마무리되네. 귀한 복요리 한상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참 맛있구나.
1: 2025년 마지막 날 아닌가?
0: 이걸 안 먹었더라고. 사령만 아니면 아우 그냥 딱.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때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에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선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까 쉬었다.

신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맵시 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척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엉덩으로 깨시른다 키큰 사령 정상

사상대고 번지로다 종천양도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수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마구 임실속도 오기 있게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만속이 나와

살아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신년마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남원에 부임하는 변학도의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행렬을 그린 곡이었는데요. 변학도의 강렬한 등장은 이 춘향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부터 만나보시죠.

소리 홍행홍행 고등어띠 비껴라 먹지 마라 꽃이거든 내 군살에 발소리 다 근질해 어느 누가 감히 길을 막나 동원의 자정에 눕힌 채 살아 우령 한마디 꼬리 멈춰 숨소리조차 죽여라 방포일선 대포발사 대포발사 대포발사

어디야 차 어디야 차 어디야 어디야 뱃놀이가 잔다 어디야 디야 차 어디야 디야 차 어디야 어디야 뱃놀이가 잔다 고기 잡어 배식화 둥둥

0: 네, 지난 6월에 열린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곡 권마성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첫 선을 보인 신밴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영경관 씨 모셔서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네. 왜 그래도? 왜 내가 시킨 것 같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하는 염경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아주 우리 아지트에 훈남이 오셔가지고 아주 아지트를 환하게 밝혀주셨었는데 많이 들었죠? 잘생겼다는 말 듣지 않았어요?
1: 선배님에 비하면. 네.
0: 아, 그치, 겸손하시네요. 이렇게. 아니,
1: 제가 너무 사실 오랜 팬이라 지금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0: 아, 왜 긴장해요? 아까 무대 보니까 아주 막 무대를 찢던데. 아, 지금 전혀 그렇게 긴장하는 여력이 보이지 않는데. 여세 네. 왜 긴장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럼 나도 동네랑 같이 함께 긴장하지.
1: 같은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도
0: 왜냐면은 영광이잖아요. 아지트잖아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음악 작업을 이제 어쨌든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제가 새로운 음악에 대한 시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근데 제가 또 실용음악 쪽은 처음이라 네. 소리하고 좀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0: 처음이라.
1: 게 있어요?
0: 처음이라. 고향이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말씀 중에 미안한데.
1: 전북 남원이 지금.
0: 아, 남원. 어쩐지 네. 이렇게 억양이 소리꾼의 나도 항상 이렇게 억양에서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1: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이어가도록. 네.
1: 아, 실용음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소리하고 비슷한 결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네. 고민을 해보다가요. 네네. 락이라는 장르가 좀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오늘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락음악이라는 장르를 정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밴드 구성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판소리를 해오면서 락 장르 음악과 정말 뭔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한번 밴드를 꾸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거네요. 그래서 그 첫 시도를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첫 선을 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늘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작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 아, 사실 저희 조력자들이 이제 계시죠. 네. 제 음악을 같이 만들어 주신 저희 형님들이 계시고 네. 그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제 팀도 꾸리게 돼서 네. 지금까지 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팀원들 만나고 참 너무 인물도 좋고 선해가지고 네. 네. 락이라는 음악 장르가 사실 좀 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게 소화가 될까? 저도 그렇고 그랬는데 웬걸 저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저희 팀원들 너무 실력도 좋고 인물은 더 좋고 그래서 네. 팀원들 만나게 되고 이런 음악 구성하게 해주신 저희 형님들 만난 것도 참 저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면 네. 어쨌든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살면서 본인한테 너무 처음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1: 네, 맞습니다.
0: 직접 무대에서 어쨌든 대회를 통해서 보였을 때 기분이나 마음은 어땠어요?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저의 첫 무대였는데요. 네. 역시나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좋다.
1: 네, 너무 좋다. 이 살아있는 느낌. 무대에 서는 걸 원체 좋아해가지고요. 네. 네. 역시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이런 생각 했습니다.

0: 그리고 어쨌든 많은 출연자들과 같이 함께 또 경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의 자신의 음악 팀의 색깔들을 많이 보여줬을 텐데, 또 어찌 보면은 소리꾼이지만서도 이 음악을 또 해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었을 텐데,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1: 네, 요즘 제 고민은요, 지금
0: 없어요. 고민이 없는 걸로. 네. 없어요?
1: 네,
0: 없어요? 없는 것도, 이것도 정말로, 성격이, 평소 성격이 되게 낙천적인가?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1: ENFP입니다.
0: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약간 내향적처럼 이렇게.
1: 정말요. 너무.
0: 나는 사실 아이예요.
1: 정말.
0: 난 이라고 해서 네. 아이신가 했는데.
1: 제가 아직 사회화가 좀덜 됐나 봅니다.
0: 보통 이를 가지고 있는 MBTI를 보면은 되게 엄청 활발하고
1: 네.
0: 활동적인데, 되게 엄청 지금은 뭔가 내향인처럼 해서 나는 나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1: 네, 아닙니다.
0: 네. 염경관 씨는 사실 어린이 명창으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알렸어요. 사실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잘또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어찌 보면은 소리를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소리를 하면서.
1: 저도 사실 매한가지로 어렸을 때 외국에 공연도 가고
0: 네.
1: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그 머리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이 다 어렴풋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또 하나 기억나는 걸 꼽자면요.
0: 네.
1: 제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들만 나갈 수 있는 어린이 국악 큰잔치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는 좀큰 대회였는데 카메라도 막 많고
0: 네.
1: 제가 그런 카메라 막 눈앞에 돌아다니고 이런 걸 처음 겪다 보니까
0: 네.
1: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별가를 부르다가
0: 네.
1: 가사를 좀 절었어요.
0: 대회에서
1: 대회에서.
0: 몇살 때였어요, 그때가?
1: 그때가 이제 5학년 때.
0: 5학년
1: 네.
0: 때.
1: 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가를 막 열창을
0: 완전
1: 했습니다.
0: 너무 절절했겠다.
1: 그랬더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사회자 선생님께서 어린 친구가 이별을 아는지 저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0: 그때 어떤 대목? 이별
1: 그때
0: 대목?
1: 네, 점잔
0: 점잔
1: 불렀는데요.
0: 호시 이별과 초두를
1: 네,
0: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점잔 호시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뭔가 이몽룡이 아버지에게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이별하러 추정가 가는 길 그래서 부르는 그
1: 맞습니다.
0: 도련님의 심정.
1: 네.
0: 근데 이제 어쨌든 대회에 나가면서 그 어렸을 때 어리니까 또 떨리기도 했겠지만 가사를 절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1: 네.
0: 엄청나게 치명적인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게 너무 뭔가 애통했나요?
1: 네, 준비한 걸다못 보여줬다는 생각에 그 동시에 좀 비통해서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이제 우리 소리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접하거나 어떤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라든지 분명한 슬럼프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대회에서 무언가 가사를 실수하거나 하다가 장단이 삐어서 멈췄거나 뭐 이런 실수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가다가 뭔가의 어떤 이게 나랑 맞나? 그런 고민을 해봤었던 적도 있었죠.
1: 요즘 들어서 그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었어요.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0: 네.
1: 인터뷰도 하다 보니까
0: 네.
1: 저한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나 뭐 좋았다, 싫었다 이런 거를 물어보실 때

0: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순간이 없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그냥 소리를 하고 있었고,
1: 네.
0: 그냥 그렇게 쭉 지금까지 해왔던
1: 진짜 낙천적이다. 아까도 봤지만 고민도 없고, 또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별다른 생각도 없었고, 사람들이 염경광 씨의 음악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기를 원해요? 그 음악을 통해서.
0: 아, 제 음악을 들으시고
1: 네.
0: 요즘 이런 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음악, 나만 가고 싶은 맛집처럼
1: 네네.
0: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은 어떤 플레이리스트에.
0: 넓게 말하자면 저희는 그 너무 좋으면
1: 네.
0: 막 저만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좀 아직 다들 잘 모르지만 숨겨놓은 보물처럼
1: 네.
0: 그런 보물을 얻었을 때의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어쨌든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또 염경관 씨의 모습 또한 기척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어떤 활동들 또 어떻게 계획된 일들이 있으면 이 아지트에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한번 다 풀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0: 일단 내년 초에 저의 첫 싱글 앨범
1: 싱글
0: 준비하고
1: 앨범.
0: 있습니다.
1: 내년이면은 상반기?
0: 네, 내년 초에.
1: 초에.
0: 네.
1: 구체적으로 몇 월?
0: 몇 월로 할까요? 3월로 하겠습니다.
1: 3월.
0: 3월까지 이제.
1: 3월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 하는 거예요?
0: 네.
1: 그 약속하셨으니까
0: 맞습니다.
1: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0: 네.
1: 3월이라고 했으면.
0: 3월까지 저의 첫 싱글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 네.
0: 첫 앨범 준비하다 보니까 겉으로 진행되는 일정 외에도 제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1: 네.
0: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때 결국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결국 소리더라고요.
1: 네.
0: 이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에 계신 명창 김화자 선생님,
1: 네,
0: 그리고
1: 김화자 선생님.
0: 서울에서 제가 지금 공부 중인 명창 염경애 선생님.
1: 염경애
0: 이두
1: 선생님.
0: 분의 가르침을 결국은 끝까지 그 올곧은 마음을
1: 네.
0: 잃지 않고
1: 네.
0: 한발한발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 그럼 앞으로 염경관 씨의 활동과 저도 진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년 3월에 싱글 앨범.
0: 네. 첫 싱글 앨범 들고
1: 아지트에서 땅땅땅입니다.
0: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드릴까요?
1: 네.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때 꼭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셨으니까요. 염경관 씨의 판소리 한 대목 안청해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 들려주시겠습니까?
0: 네, 저는 춘향가 중긴 사랑가 대목 준비했습니다.
1: 긴 사랑가,
0: 네.
1: 만첩정사.
0: 맞습니다.
1: 네. 그럼 판소리 무대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염경관 씨가 부르는 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춘향모 술잔 받아들고 도련님도 이삼배 잡수셨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켜놓고 향단이 다리고 건넌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 단둘이 앉았으니 아,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 서불진해요. 은불진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탐숙 들어 하루는 안고 두어 둥글면서 사랑가로 즐겨보난디. 만첩정산 늙은 벌미 살찐한 개를 물어다 놓고 인원다 덤속 빠져먹듯 무더고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흥룡이 여의주로 울고 재운간 의담 노단듯
1: 하이
0: 구곡 청하이기 난초를 물고 세류가 의담 노란듯

0: 야
1: 시구다
0: 번은 죽어 꽃이 되되 벽동삼 춘화가 되고 나도 죽어 나비 되되 춘삼월호 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가 점숙 안고 너울 춤추거든면 네가

예, 준양아, 우리 업고나 한번 놀아보자. 어이.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업고 돈단 말이오. 아, 건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오? 그건 네가 모르는 말이다. 건너방 너희 어머니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어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구나 내 사랑이야. 이는 사랑이로다 함에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 등맥정을 다리리리리리 부어신난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푹도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지 치르고 지허니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회와 땅을 주랴 한매도 내 사랑아.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시고함 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선은 내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매도 내 사랑아. 저그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짱아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땅끝 두서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염경관 씨가 판소리를 바탕으로 밴드 음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면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K-POP의 판소리와 한국무용을 더해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악 걸그룹 도들이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국악 걸그룹 도드리의 꿈만 같았다 들어봤습니다. 나영주, 이송현 씨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우리 국악방송 그리고 또 김준수의 아지트에 최초로 우리 국악 아이돌을 모셨습니다. 정말로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도드리
1: 나영주
3: 이송현입니다.
0: 야, 보통 아이돌이라면 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하지만 네. 뭔가 시그니처의 포즈 같은 거 있잖아. 한번 여기서 한번 정말로 시그니처 포즈 같은 거 한번 없다면 한번 만들어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아,
3: 그렇다면 네. 저희가 밀고 있는 네. 포즈가
0: 밀고
3: 하나 있는데
0: 있네. 왜 안 해 그런 거를. 아, 네. 보여줘야지. 네, 한번 보여줘야죠.
1: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도드리입니다.
0: 야, 와, 왜 안 해요? 해야지 이런 거. 같이 함께 뭔가의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하면 또 그것도 또 뭔가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돋보일 것 같아서.
1: 오, 좋습니다.
0: 꿈만 같았다 무대를 제가 뮤비로 또 봤어요, 사실.
1: 네.

0: 저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뮤비를 봤고 이 뮤비가 천만 뷰를 달성했어요.
1: 맞아요.
2: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0: 네. 네. 근데 사실 이 무대에서는 되게 또 서서 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또 오늘 퍼포먼스를 같이 함께 해주시나 했었는데 그 부분도 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조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무대는 아, 끝났지만.
1: 그럼 조금 그러면 네. 그럼 딱 하이라이트 부분 조금
0: 보여주세요.
1: 네.
0: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그래 이걸 보여줬어야 돼. 너무 아까 보니까 너무 차분히 네. 너무 단아했어요.
1: 아 네.
2: 너무 움직이고 싶었어요.
0: 이렇게 둘이 합이 잘 네. 맞고 네. 무대에서 딱 노래 부르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나는 사실 그걸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죠.
2: 아, 오늘 컨셉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1: 오늘 좀 차분하게 왔는데
0: 국악 방송이라고 네. 해서 뭔가 아 되게 차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아.
1: 다음에 뭐 다시 불러주신다면 꼭 안무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퍼포먼스를.
0: 근데 우선 너무너무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네. 보여주셔가지고
1: 아유, 얼마든지 시켜주신다.
2: 뭐든지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1: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이 도드리라고 하면 우리 국악 장단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팀명도 이 도드리 장단과 약간 관련이 있을까요? 뭔가 이
1: 네.
0: 그 팀명을 정한 게?
1: 네, 맞아요. 국악의 도드리 장단 네. 그리고 영단어 free의 합성어거든요.
0: free.
1: 네.
0: free.
1: free. 네.
2: free.
1: 그래서 좀 한계를 두지 않고 네. 저희의 이제 앞으로 더 뻗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0: 아, 갇혀있지 않고 네. 더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네. 의미를 네. 담아가지고
1: 네. 도드리 장단도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도 여러 변형이 되는 장단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음악도 저희 색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여러 장르랑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0: 네. 이렇게 국악 걸그룹, 국악 아이돌이라는 게 또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뮤비나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아 우리 국악의 국악을 바탕으로 이런 팀이 생겨났구나.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국악인들 또한 많은 관심으로 바라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깨도 많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또 뭔가 앞으로 또 우리 국악을 또 빛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팀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그리고 또 이제 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JYP 선배님께서 이렇게 진짜 결성한 네. 또 그룹이잖아요.
1: 네.
0: 하, 부럽다. JYP 선배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는 어떠십니까? 아 어쨌든 그렇게 네. JYP 선배님께서 만든 어떤 최초의 우리 국악 아이돌 그런 걸그룹인데 춤도 치고 됐지만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었고 네. 판소리를 또 전공했었잖아요.
1: 네. 네.
0: 우리 영주 씨는 사실 이제 판소리는 어렸을 때 배웠던 소리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1: 네.
0: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1: 네. 네.
0: 되게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1: 네.
0: 또 해보니까 어떤 네. 그 나름의 같이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의 어떤 기본기
1: 네.
0: 또 이 박진영 선배님께서 네. 이게 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과 장점들이 크잖아요.
1: 네.
0: 거기에 만에 연습장 과정을 거치면서 그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1: 일단 저희도 배웠습니다. 그 유명한 JYP 기본기 안무.
0: 기본기 안무.
2: 네, 데뷔 준비를 네. 할 때는 네. 매일 했습니다.
1: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또 댄서 그 기본 댄서 댄스를 배우던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0: 네.
1: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막 그거를

0: 아니 막 시험을 보고 네. 그러진 않았습니다.
1: 이게 방송으로 저도 봬도 엄청난 혹독한 네. 그런 맞아요. 훈련 과정들이 분명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뭔가 엄청 어렵지 않았어요?
0: 네.
1: 되게 무섭거나 막 이렇게
0: 네 일단 저는 춤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낯설었고 네. 그 숨을 쉬는 타이밍이라든지 춤추면서 호흡을 이끌어가는 게 제가 노래만 할 때랑 너무 달라서 네. 좀 힘들더라고요.
1: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거쳐서 데뷔를 했잖아요.
2: 네. 네.
1: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나왔던 뮤직비디오에 천만 뷰가 넘었었을 때 그 네, 네.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되게 엄청 세심히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뭔가 실감이 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셨어요? 네.
2: 저는 처음에 천만 뷰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상상했던 숫자가 아닌데 천만이라고 해서
0: 말도 안 돼.
2: 믿기지가 않다고 우와 엥? 이러고 있다가 네. 첫 데뷔곡부터 천만 뷰라는 큰 숫자를 받게 되고 네. 많은 분들이 와. 사랑을 해주셔서 거기에 더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어떠셨어요?
0: 일단 저희 해외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1: 해외 팬분들까지 벌써 맞아요. 많이 네. 생겼겠죠?
0: 네, 근데 댓글에 정말 해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언어가 다른데도 나 이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도 눈물이 나 이런 댓글을 보고 이렇게 언어가 달라도 우리의 또 한국적인 또 감성을 전달할 수가 있구나 네. 해서 너무너무 큰 희망이 생겼고 네. 또 저는 국악 전공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국악인 지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까지 국악을 한국적 소리를 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아티스트 분들은 정말 정말 많았는데 네. 대기업에서 이렇게 시도를 한 건 또 처음이라 네. 처음인 사례라서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을 가졌다는 네. 얘기를 또 듣고 또 엄청난 책임감도 또 생기고 네. 정말 그 말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러 사실 걸그룹이 사실 있고 아이돌 분들이 많잖아요.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의 특징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0: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네. K-POP을 기반으로 한국적인 소리를 더한 또 저희만의 크로스오버 팝이라는 네. 장르가 네. 가장 저희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뿐만 아니라 노래 외에도 의상적인 면이나 안무 또 뮤직비디오의 뒤에 배경들 이런 네. 부분들이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의 차이점입니다.
1: 그러니까 서로의 색깔들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것들을 많이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고
0: 네.
1: 또 앞으로도 그런 음악 활동에 있어서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녹여내기 위해서 꾸준히 또 노력을 하고 네. 해야 될 텐데 네. 우리가 보통 아이돌의 안무라고 하면은 칼군무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영상을 보긴 했었지만 도드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칼군무다라기보다는 어떤 곡선에 우리 한국적인 미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연함
0: 네.
1: 되게 뭔가 부드러움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0: 네.
1: 그런 것들을 특징과 장점으로 살려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살려서 가져갈 건가요?
2: 네, 저희가 지금 K-POP 안무에 한국 무용을 더해서 좀 박자에 딱딱 맞는 안무보다는
1: 네.
2: 곡선의 움직임,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려고 안무를 항상 생각하고 있고
1: 네.
2: 뭐 예를 들어 치마를 잡고 걷는 장걸음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으면서 좀 더 한국적인 요소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우리의 색채를 잃지 않고 어쨌든 우리의 음악 안에 바탕으로 K-POP의 음악에 우리의 소리나 우리의 춤 동작들을 같이 함께 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만큼 거는 기대가 되게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니 뭔가 말하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네. 그만큼 어쨌든 이게 또 우리 안에서의 흔치 않은 일들이잖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서의 또 어떤 그런 큰 사명감을 또 가지면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1: 그래서 앞으로의 또 네. 계획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저희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목표는 연말 무대에

0: 서서
1: 네.
0: 저희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면 약간 히든 구간이 있거든요.
1: 네네.
0: 저희 음원에는 없는 구간이 있어요.
1: 그 라이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
0: 네, 그 퍼포먼스 비디오에서만 네. 볼 수 있는
2: 저희의 구음과 네. 송현이의 항공무용이 제대로 들어간 파트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 파트를 꼭 연말 무대에 나가서 특별 무대로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무대에 꼭 나가고 싶고 네. 또 한 번만 네.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
1: 아 신인상 누구나 탐내는. 네. 아 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열심히 활동해서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또 신곡도 발표했잖아요. 네. 신곡이 돼서 또 한번 모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2: 저희가 얼마 전에 발매한 음원인데요. 두 번째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하와입니다.
1: 하와.
2: 네, 타이틀곡 하와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금기로 여겨지는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네. 이야기를 담은 곡이고요. 네.
0: 이번 앨범에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 네. 선공개 곡이었던 라일락이라는 곡은 수줍고도 당돌한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계연서라는 곡인데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계절 내내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그런 편지 같은 곡입니다.
1: 편지. 네. 근데 그 발표한 신곡을 여기서 들려주신다고요?
2: 네, 준비했습니다.
1: 그럼 퍼포먼스와 함께 이번에?
2: 아쉽게도 오늘 컨셉이 잘못 잡았습니다.
1: 네. 진짜요?
2: 아 그러면 타이틀곡
1: 이 혹독한 연습생 과정을 거치면서
0: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네.
2: 타이틀곡 안무 혹시 조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1: 그래요. 아 이런 거 좀 나도 이런 거 보여주셔야지.
2: 네 그러면은 하와 네. 코러스 부분 안무를 조금
1: 어떤 포인트나 어떤 그게 있는 거죠?
0: 포인트 안무는 네. 저희가 Run You Better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그 가사에 딱 맞게 손가락으로 run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포인트 안무예요.
1: 네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0: run

0: 사실 이런 안무나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 안무들은 사실 또 챌린지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챌린지를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저희 챌린지 방금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구간이 그러니까
0: 이걸 가지고 네. 방금 짤이 만들어진 거예요.
1: 혹시 같이 쳐주실
0: 그렇게요?
2: 같이 쳐주시면 너무 좋아요.
0: 당장 하기에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녹화 끝나고 네. 한번 해봅시다.
2: 아 너무 좋습니다.
0: 도전 해보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네, 네.
0: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사실 또 이렇게 신곡 발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로 또 바쁠 텐데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아, 불러주셔서 아지트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1: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0: 그리고 정말로 네. 앞으로도 더 잘 되겠지만 많은 해외에서도 우리의 국악을 바탕으로 한 우리 이런 K-POP 그리고 또 우리 도드리만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장르를 잘 알려서 더더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활동들도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네. 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 네,
0: 그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도드리의 허와 그리고 또 사계연서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고 또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낯설지만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젊은 국악인들의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인들의 든든한 쉼터 김준수의 아지트.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야,
1: 와우.
0: 좋네요.
2: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범이다 삼각지대 무대. 과연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3: 마음이 확 움직이는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좀 더 과감해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2: 별을 눌러주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잘한다.
2: 아, 너무 좋아요.
0: 자, 유태평양 씨.
3: 네.
0: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제가 이제 한 표가 그때 모자랐던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 표가 모자랐던 게 아닐까. 이 경로 이탈 밴드가 저에게는 MSG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4: 저희도 지난 1라운드 때 별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평양이와 함께해서

0: 별 하나를 채울 수 있었는데 우리 평양이가 또 끼가 많고 또 저희한테 또 핵심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하면서 저희가 더 완전한 올스타를 만들지 않았나 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정말 피날레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션을 넘어선 이 공연에 축하 피날레를 하는 느낌이었고 그 정점에 원래는 이제 보컬들이 모든 시선을 잡아가는데 저쪽 구탱이에서 문세윤인가 싶은 우리 정호 씨가 너무나도

0: 천사 날개를 가진 분이 어떻게 재롱을 예쁘게 떠시는지 아니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었어요.
1: 얍삽하지도 않는 뚱뚱하신 양반이 새 노릇을 하니까 더 귀여웠어. 오늘 잘 봤고
2: 일단 편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이게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명을 제가 보고 이 원곡이 숲을 좀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바다로 끌어서 내리셨는데 그게 너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즐겁고 나는 평생 그냥 여기서 미아가 되고 싶고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진짜
3: 감사합니다.
4: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청새치 있잖아요. 날아가는 그 왜 깊은 물속에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쫙 하늘날아서 그 하늘 위 구름 위를 쫙 올라가서 살랑살랑 거리다가 탁 들어가는 그 느낌. 여기까지입니다.
3: 감사합니다.
4: 최고였어요.
1: 심사가 아니라 그냥 공연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5: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오늘 공연을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오늘 공연 잘 봤어.
3: 감사합니다.
6: 자, 올스타를 받은 범이다 삼각지대 경로 이탈 유태평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오랜만에 같이
8: 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8: 그래.
9: 예.
8: 나 무엇보다도 저희 둘의 공통점이 바로 그 안예은 씨의 그
7: 모자란 표 하나.
8: 근데 그 한 표의 부재를 오늘 안예은 씨가 딱 채워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즐겁게 항상 이렇게 오늘의 무대처럼 즐겁게 함께 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유다
1: 삼각지대.
6: 조선 판스타 두 번째 판 계속됩니다. 16세 천재 국악소녀 정우연.
10: 우연히 기대된다. 어머, 느낌이 또 다르다, 그쵸?
6: 13세 미녀 신동 신예진.
11: 오, 여기 세다.
12: 정우연, 신예진, 조선판스타를 접수하러 온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감입니다.

0: 하더니 만원 눈을 반짝 떴구나.
1: 정우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신예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10대 언니 동생이잖아요. 일단 굉장히 그 풋풋함이 너무 좋은데 무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첫 번째 정우현 씨의 무대를 보면서 그때 눈물이 났던 기억도 있어서 과연 이 무대는 어떻게 준비했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2: 제가 항상 언니들

0: 따라다니다가 처음으로 동생과 함께 합을 맞춰보는 거여서 굉장히 리더십도 생기고 좀 열심히 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1: 대진이는?
2: 저도 그 집에서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여가지고 언니랑은 또 합은 안 맞춰봐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무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일단 아이돌 노래를 국악처럼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거 잘 준비하면 좋은 무대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았어요.
3: 이 둘이 모여 조선 판스타를 접수한다는 인디! 모두는 크게 뜨고 신명나게 돌아보세! 아이씨구!
4: 너와 나 같이 그린 너와 나 입을 맞춰볼 때 해야지.

0: 이거는 예진이가 조금 유연스럽게 해주면 말은 되거든요.
1: 민유는 키도 없고 음역대가 경소도 다 높다 보니까 언니보다 고음이 조금 더 자신 있지 않나 한 것 같아요.
2: 우선 예진이는 민요를 하기 때문에 저보다 꺾기를 좀 더 잘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노래를 국악적으로 노래하려다 보면 서로의 개성을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의견 충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3: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점점 분위기에
4: 괜찮을 것 같아요.
5: 과연 두 친구들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국악자매 무대 판 스타트.

0: 예. 감사합니다.
1: 방차게 데칼코마니를 부른 국악자매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자, 국악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 스타 중
2: 안돼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5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뭐 여러모로 참 본인들도 그렇고 판정단 여러분도 아쉬운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4: 조금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5개나 받아서 감사합니다.
5: 저는 우선 저희가 준비한 무대만큼 열심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거에 굉장히 고맙고 예진이한테 수고해줬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6: 멋있다.
7: 어른이다, 어른.
8: 오늘이 이제 2라운드잖아요. 우리 1라운드 할 때는 두 친구가 각자의 무대에서 자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좀 더 깊은 느낌의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2라운드를 저희가 조금 기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둘이서 무대를 꾸미는 거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구성을 짜는 데에 있어서의 그런 능숙함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경험 삼아서 앞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4: 감사합니다. 네.
9: 우연 양, 예진 양, 오늘 너무 잘했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우연 양도 우리 예진 양도 앞으로 미래에 정말 좋은 가수, 정말 훌륭한 소리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가시고 국악을 좀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10: 맞아
9: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어디 뺏기기 싫은 우리 두 인재분들 열심히 성공해서 우리 같은 자리에서 또 만나기를 바랄게요.
3: 감사합니다.
0: 수고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너무 똑같이
12: 밝잖아요. 또
11: 밝아. 네,
12: 진짜 자매 같아요.
11: 아 진짜 잘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아쉽다.
13: 아쉬운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K 소리로 싹 가능. 다음은 10대들의 만남입니다. 50대. 국악계 새로운 신화를 쓸 18살 이창준. 예.
12: 역사 친구.
0: 국악계 신동 12살 서건우.
14: 엄마의 1등 친구.
15: 엄마의 보디가드.
14: 우리는
15: 자랑스러운
14: 마마보이.
16: 형하고 동생 같아. 이렇게 귀여워.
14: 어떻게 팀명을 마마보이라고 지었어요?
15: 저희가 1라운드 때 다 엄마와 관련된 그런 노래를 했었어요.
17: 어전에

0: 지루고 짜증난 일만 있었다면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여행을 떠나.
1: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신화의 엄청 팬이신데.
2: 와, 신화 창조시구나.
1: 네네네.
2: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 이유진.
2: 유진아 보고 있니? 고맙다 유진아.

0: 건우 오빠.
1: 네?
0: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어쨌든 만약에 15개를 모두 못 받으면 네. 한 사람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1: 아, 저희는 그런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 저희는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연습에 임했어요.
2: 혹시 준비하면서 뭐 다투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1: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는 이제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3: 숟가락만 놓으면 형제야?
2: 창준 씨가 더 동생 같아.
4: 아, 제가요?
2: 네, 말하는 게
1: 숟가락만 놓으면 이제 형제예요, 형제. 일단 안 하고 있어.
5: 그렇지,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형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힙합하고 이러는 걸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판소리를 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1: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서 배속부에서부터
5: 배웠군요.
1: 들었었거든요.
3: 그러니까 DNA가 있는 거네.
6: 시청자분들의 귀 그리고 눈도 다 호강시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확 풀게 그런 무대를 준비했으니 재밌게 잘 봐주세요.
7: 이창준 군과 서건우 군이 만난 마마보이 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판! 스타트!
8: 얘는 막 춤추고 이럴 것 같은데 왠지
3: 아닌데? 마이크를, 네, 배경이?
9: 아이 토끼는 어디 있는 거야?
1: 더워
9: 토끼는 둥긋 뚫은 도레도리 허리 난 늘씬 꽁지는 뾰뚝
1: 날 찾으리가 꽃만은 거니
9: 오늘 시간 어때? 시간 있으면 용궁에 가지 않을래?
1: 용궁?
9: 용궁에 가면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1: 아이고 그러면 얼른 가야지.
9: 가자.

0: 저녁에는 삼계탕 배 터지게 먹어보자.
1: 잘한다.
0: 아우 진짜 빨리 빨리 더 빨리 갈 수 없어.
2: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고 갈래?
0: 비행기?
1: 거북이 비행기로 가는구나. 야,

0: 귀엽다.
1: 한편의 동화 같았던 마마보이의 무대, 조선 판정단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2: 안 눌렀어.
1: 자, 마마보이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3개를 받았습니다.
0: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또
3: 어렵다.
4: 어떻게?
1: 신영희 선생님 아주 그냥 깔깔대고 그냥 손주들 재롱잔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5: 이 두 소년들은 기본이 돼 있어. 판소리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판소리를 잘하는 편이야. 굉장히
3: 잘해.
5: 그래서 나는 둘이 다 올스타로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누가 그랬을까?
6: 누구야?
7: 감사합니다.
8: 잘했어, 잘했어.
9: 사실 저는 중점적으로 하나였어요. 다음 무대가 보고 싶은가.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귀엽고 잘한다 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 뭔가가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10: 저는 그런 어떤 상큼발랄 밝은 무대는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아서 다음 무대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올라가시더라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누르게 되었어요.
11: 건우 친구 진짜 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12: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왜냐면은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노력을 했으면은 같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난처해요. 난처해요.
11: 난처해요.
6: 말 잘하네.
1: 13개 별을 받은 마마보이 팀 데스매치인 만큼
0: 아 어렵다.
1: 한 사람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창준 도전자가 세 번째 판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럼 별을 누르면 되고요. 건우 군이 기량을 뽐낸 것 같다. 그럼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자, 조선 판정단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데스매치의 승자는
13: 제가 아는 건우는 그러면 진짜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게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12: 저는 되게 형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아가 맞는 것 같아요.
1: 하나, 둘, 셋. 2판 4판 1대1
12: 한 명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1: 이렇게 해서 2판 4판 1대1 데스매치의 승자는 성원우 군입니다.
3: 한 말씀

0: 난 괜찮아.
1: 참 건욱은 왜 그렇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2: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만나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게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니까 아 진짜로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0: 궁금해요. 창준 씨 지금 어떤 괜찮아요?
1: 아, 네네.
0: 울고 싶은데 참는 거 아니죠?
1: 아니 진짜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진짜 저는 막 이렇게 막 방송이라서 거짓말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 거짓말 치고
1: 지금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눈물이 막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3: 그래요.
4: 창준 씨 소리는 누구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다른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4: 그랜드에 나가서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1: 이런 칭찬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지금 기분이 솔직히 좋은데 표정을 지금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5: 그럼 웃어요.
4: 웃어요.
2: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마마보이 이창준 서건우 군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잘했어요. 나가서 형이랑 같이 햄버거 하나 해.
7: 보다 수고 많았어.
6: 응? 왜 울고 그래?
7: 아니야, 그럼 너 이제 TV 나가서 너 막 운 거 다 나온다. 너 친구들이 그런 거 다 본다.
2: 아, 내가 왜 울었지?
7: 그냥 좀 어? 형은 안 그렇지도 않은데. 서운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지 말고 너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간 거고 내가 열심히 할 만큼 너가 다음 라운드 가서 더 아주 찢어버려. 알았어? 알겠지?
2: 나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형 화이팅 하자! 화이팅!

0: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들이 나올지. 다음 도전팀은요, 조선판 스타 만찢녀 윤예원.
1: 아, 예. 만찢녀.
2: 가리차 만찢녀.
3: 가야금 하면서 노래.

0: 어머, 90년대생.
1: 아니, 2000년대생인데?
2: 안녕하세요. 저희는 98년생 9, 01년생 0, 우리는 90입니다.
3: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
4: 근데 지난번 무대에서는 예원 씨가 가야금 같이 연주하면서 노래했잖아요.
2: 네.
4: 이번에는 그 가야금 없이도 그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2: 아니요. 이번에도 가야금을 준비했는데요. 저번 라운드에서 이봉근 선생님께서 가야금 병창의 오리지널리티를 한번 살려보면 어떻겠냐는,
5: 이번에 우리는 올스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2: 그런 점수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연습한 만큼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6: 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혜은이 선배님의 새벽비라는 곡이랑 또 신고산 타령을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트로트 곡이지만 국악으로 재해석해서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주 파이팅! 예쁘게 봐주세요.
1: 오스파 주세요.
2: 윤예원 씨와 김나니 씨, 과연 국왕주는 어떤 무대를 준비했을지 판 스타트!

0: 안 찍어다.
1: 아, 공주님들.
2: 윤예원 조치 엄청 잘하는데.
3: 조선 탄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야.
5: 14개. 후 14개야.
3: 자, 구공주 팀은 총 15개의 별 중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인데 심사위원 분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3: 네, 김윤아 씨는요?
6: 본인이 놀랐어요.
7: 네, 제가
6: 기대 안 했어요?
7: 아니요, 기대는 했는데요. 또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오늘 성공 얘기가 많았는데 새벽비가 두 분 태어나기 전에 노래 아니에요?
7: 네, 그렇습니다.
6: 어떻게 이 노래를 고르셨는지.
7: 아, 새벽비라는 곡이 저희 둘 다 잘 아는 트로트 곡이기도 했고 또 이 곡을 국악적인 색깔을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8: 새벽비
0: 믹스할 생각을 누가 했습니까? 예.
7: 민요를 넣자고 하신 거는 언니의 아이디어고요. 곡 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0: 아, 완벽했네.
2: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율동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호흡에 신경 써가지고 다 작전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7: 사실은 예. 제가 굉장한 몸치라서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춤 신경 쓰느라 노래를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저희가 한번 율동, 댄스가 아닌 율동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9: 사실 이 노래에 춤이 너무 완벽해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즐기러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치하면서 그냥 그래서 막 이 노래 끝나고 나서도 호응이 되게 좋았잖아요. 박수 다 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맑고 그 아름다웠어요.
10: 뭐 다 비슷한 마음.
9: 선생님이 다 계시는
10: 비슷한 마음.
9: 너무.
3: 자, 올스타를 받은 구공주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잘했다.
7: 감사합니다.
12: 무려 만찢 여와 그리고 소녀 란청이가 무대한 준비는 최고라고 생각해서 뽑힌 게
7: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인정사정 볼 것 없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0: 이분 또 엄청 세지.

조선판 스타를 엎어치러 온 무명 가수

0: 줌마 파워.
1: 줌마 파워.
2: 친정사정.
3: 친정사정.
4: 친정사정.
5: 웃기다.
6: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7: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준 우리는 친정사정 볼 거다. 땅.
6: 엄마들끼리 이렇게 서로 라이벌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8: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네. 결혼을 했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해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네. 호흡도 잘 맞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6: 서로 공감하면서
8: 네. 네.
9: 친정사정 볼 것 없다의 무대 반 스타트.

뭔지 알지? 화음 너무 잘 맞으면 안 들리는 거.

0: 이거 하는 거.
1: 어우, 나 귀가, 귀 멍멍해.
2: 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0: 뭐라고 얘기해야 돼?
3: 육아에서 잠시 탈출한 엄마들의 폭발적인 무대. 친정 사정 볼 것 없다 팀의 무대를 어떻게 봤을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2: 야!
3: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0: 뒤에 근데 뒤에 스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찢어놨지. 예. 와. 방송 많이 오시네.
4: 기뻐서 웃는 거죠? 기뻐서
5: 너무너무 기쁘네요. 정말 글쎄 산옥이랑 만나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너무 정도 많이 들었고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둘 다 결혼하면서 많이 겪어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도 진짜 여자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연장자예요. 이 무대에서 많이 노심초사 했는데 받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6: 친구들아 같이 놀자.
5: 니네 애들 몇 살이야?
4: 전 9살이야.
6: 아, 난 11살이야. 나 좀 시댁에 맡겨놨거든. 너무 프리덤이다. 오늘 너무 같이 놀고 싶고.
4: 예.
3: 아, 이렇게 정말.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친구들은 반말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거.
5: 그러시구나. 아유, 너무 좋죠.
1: 아니, 근데 김산옥 씨는 너무 즐긴 게 경연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예예. 예, 예. 너무 신나셔가지고.
3: 그렇죠. 그만큼 무대를 제대로 즐긴 거죠.
5: 중간에 남성남 선배님의 왔다리 갔다리 춤을 출 때 아 저거지. 춤이란 저거지. 돼지라 싱싱하네 돼지라 싱싱하네 하나나라 밝은 나라 하나나라 밝은 나라 그러면서 힐을 삐끗할 때 네 그래 이제 하체에 힘이 없을 나이지 막 이러면서 이 무대 매너, 표정 모든 게 너무 완성형의 무대라서 많은 분들이 아가씨들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아줌마들도 이 땅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아, 네.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4: 수영 씨가 쌓인 게 많았나 봐요.
5: 대한민국 중년들 화이팅!
6: 화이팅!
5: 화이팅!
6: 화이팅!
5: 화이팅!
2: 저희 조선판타 무대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각 올스타 받은 그런 팀들도 있지만 진짜 색깔도 많고 매력도 많고 한데 오늘 두 분의 무대는요 정말 더운 여름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가득히 넣고 탄산음 얼려놨다가 녹인 다음에 바로 흔들어가지고 딴 듯한 그런 느낌의 무대였거든요.
7: 처음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두 분 무대 보면서 두 분의 불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분 무대에서 이렇게 서로 강렬하게 불타는 걸 볼 줄이야. 아주 놀라웠고요. 아, 또 그런 와중에도 두 분의 호흡을 아주 디테일하게 챙기는 모습 보면서 이거야말로 노련미구나. 아, 아주 베테랑들의 무대를 아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8: 좀 쉬었잖아요.
4: 네.
8: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예술은 참으면 안 돼요.
4: 아,
8: 네. 그리고 그 존 못 가지고 무대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정말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인데 그런 데는 매력이 있어요.
4: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네.
3: 지난번 첫 번째 판에서 황홀한 고백을 불렀던 산옥 씨.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이제 무대를 꾸몄습니다. 조선 판스타에 나오는 걸 남편분께서도 그렇게 응원을 해주셨고 끝까지 함께하길 바랐는데 중간에 참 힘든 상황이 있었죠.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9: 이제 첫 무대 하고 정말

0: 신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올스타를 또 받았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선 판스타라는 그 스팟 광고가 이제 인터넷에서 떴어요. 그리고 그 본날 정말 지인들한테 다 우리 와이프 이제 곧 판스타에 나온다 하고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2: 어머! 그래.
1: 그래. 그래요.

0: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이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나중에 영상 나오면 남편 찾아가서 보여주려고요.

0: 장례를 치르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이 보고 있을 거니까 남편이 원하는 거는 너가 포기하는 길은 아닐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1: 그냥 와 너무 힘들겠다. 사모님이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잔혹이가 포기한다면 그냥 나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해야겠다라는 그게 내가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0: 남편이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 녹화하는 것도 보고 싶고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아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디선가는 보고 있겠구나. 나 떨지 않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요. 도와준 것 같아요. 신랑이
2: 사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밀 수 있을까 뭐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게 좋아했고 끝까지 응원을 한 만큼 남편이 지금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더욱더 열심히 해준 산옥 씨가 참 너무 대단하고 예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마지막으로 남편께 한 말씀 하신다면
0: 남편 간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이제 아프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딸도

0: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예능인들은 또 상 치르고 와서 막 재미있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혹시 너무나 폐륜적인 행동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부모 입장이 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열심히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아마도 바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산옥 씨 힘내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애가 둘인데 어떡해.
1: 아참.
0: 친정사정 볼 것 없다. 김산옥,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군가는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이 전쟁에 뛰어든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호.
1: 아, 세다.

0: 소랑이 제일 잘하잖아.
1: 올스타랑 14개.
2: 아 진짜?
3: 소리꾼. 소리의 정석 천상 소리꾼 박성우.

0: 자 누구인가?
1: 목소리 너무 잘하고.
2: 아이고.
3: 네, 정철웅님.
4: 저는 박성우님, 박성우님. 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5: 처음에는 너무 예상 외워가지고, 왜냐면 이제 누나가 이제 올스타셨기 때문에 저를 당연히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나는 예외로 하고 있다가 저를 갑자기 딱 불러주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
4: 거예요. 표정이
5: 거예요.
4: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네. 내가 싫은가?
6: 헤비급끼리의 결승이 아닌가, 예, 결투가 아닌가 그런
7: 그렇죠?
6: 생각이 듭니다.
7: 예. 일단 본인들 소개해 주시죠.

0: 벌써고.
1: 저희는 춘몽입니다.
2: 아 좋다.
0: 좋다.
3: 일장 춘몽이 아니라 그냥 춘몽입니다. 지금 조선 판정단 여론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2: 두 분이 굉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4: 예, 끝판왕 그.
2: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모두 별이 안 들어오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2: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나요?
4: 그러게 말이야.
2: 제가 목소리 약간 흥분했나요?
5: 그래서 이름을 예. 본인
2: 아니면 오래 듣고 싶은 거라고. 마음이 있잖아요. 시청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6: 좀 나중에 싸우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벌써 예. 싸우기로 하셨나요?
5: 그럼 정철홍 씨가 박성호 씨를 먼저 제거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7: 아니요.
5: 라이벌이라 예예. 예.
7: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첫 번째 판에서 순영희 선생님께서 색깔이 뚜렷하다, 정말 좋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색깔도 보셨으니까 좀 다른 색깔을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색깔을 남자 소리꾼과 함께 더 크게 폭발적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자 소리꾼을 또 박성우 씨를 제가 탁 선택을 했습니다.
8: 박성우 씨 14개네. 박성우 씨 14개.
5: 지난번에. 지난번 14개인데 거의 올킬이었죠.
2: 판소리 신분 맞아요?
5: 네.
2: 테너가 아니라?
5: 네.
0: 판소리.
9: 판소리. 판소리도
2: 성악하시는 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혹은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찢었다 찢었어.
1: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춘몽의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저희는 올스타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어요.
1: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으트란 말이냐.
1: 천몽팀은 천몽팀은 천몽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자,
2: 감사합니다.
3: 아니 진짜,
4: 아니 아까 그 김동완 씨가 헤비급의 무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여기는 잽이었고 바로 훅으로 그냥 들어오시네. 와, 대단합니다.
1: 그 박미선 씨가 아까 눈가가 촉촉해지고 예, 눈물 흘리는데,
5: 사실 이 노래가 가수마리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1: 그렇죠.
5: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예요. 그렇죠. 듀엣곡이었거든요. 예. 근데 뭔가 그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느낌 있잖아요. 제목대로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순간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게 우리 소리구나.
6: 가슴앓이 노래 같은 경우는 숨겨진 보석 같은 노래죠. 사실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오디션 프로에서도 한 번도 본선 무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역시 두 분이 최강의 그 실력자들이 만나가지고 좀 어마어마, 약간 저기 뭐야,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같이 노래를 해가지고 예, 대박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부른 노래가 흥타령인데, 선생님 흥타령인데 흥이 안 나고 한이 느껴지는데 이게 잘못된
7: 건가요? 원래 한타령이에요. 한타령.
6: 한타령이에요? 한타령이죠.
8: 옛날 이제 선조들께서 참 재미있는 게 한을 한. 흥으로서 승화시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중적으로 해서 이제 흥타령이라고.
7: 그래서 네, 원래 한타령이에요.
9: 이 국악하시는 분들이 가요를 부르면 그 습관적인 판소리의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굉장히 놀란 게 이 두 분은 전혀 그런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앓이라는 노래는 그대로 정말 표현을 너무 잘했고, 우리 저기 박성우 씨 20년 네, 하셨어요?
10: 네.
9: 아, 그런데 초등... 굉장히 좋네요.
10: 아, 네.
9: 그리고 이쪽 분은
1: 아, 다양한... 지금 그 말씀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
9: 그렇죠.
1: 아, 그래요?
9: 사실은 야, 우리 소리계의 어르신들 보면은 평생을, 그러니까 7살부터 90살 되실 때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1: 아, 그렇죠.
9: 우리 신영희 선배님도 오래 되셨지만 20년은 정말 이제 걸음마 시작이라고 보면 딱 좋은데.
6: 그래요? 그냥 애기예요?
9: 우연이죠. 걸음마입니다. 걸음마도
7: 애기.
1: 아주 그냥 두 분이 걸음마 아장아장 하면서
9: 네,
1: 아주
9: 맞아요.
1: 잘 맞췄네요.
11: 저번에 박성우님 별을 안 드려서 역적이 한번 됐었는데요. 제가 1라운드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기도 했고, 그 저는 마칭 리듬이 들어갈 때부터 뭔가 피가 끓는 느낌이 좀 들었으며, 화음 배치를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두 분 다 쏟아내듯이 부르시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춘몽 정초롱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 남자가 참 잘하네요. 남자가 참 잘해요.
13: 네.
12: 소리가 너무 좋아요.
10: 노래할 때보다 끝나고가 더 떨렸어요. 지금도 너무 떨리고, 판소리 대회 1등 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14: 신납니다. 개운합니다. 더 부르고 싶었어요. 그 시간이 훌쩍 정말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그 감정이 제일 많이 드러난 것 같고 아주 좋았어요.
15: 이것도 센데.
16: 아, 치열한 경쟁을.
1: 명품 복근 원톱 핫스타. 원톱 핫스타 조주환.
6: 나의 광대.

비주얼 원톱 국악 걸그룹 퀸! 야호!

0: 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왕의 남자! 남자!
0: 여왕의 남자가 된 우리 조주환 씨 어떻게 또 이렇게 팀이 같이 됐어요?
2: 그러게 말이에요. 예.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쪽이 간택을 당하신 건가요?
1: 아, 저희가 받았습니다.
3: 예, 제가 간택을 했습니다.
4: 아니 그럼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3: 이유라기보다는 눈이 맞았어요. 거기 우리 보컬 가을 씨랑 같이 그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어? 너도? 너도 약간 예.
5: 우선 럭스타 아닌데.
6: 예, 첫 판에 섹시한 무대를 만들어봤는데 둘째 판은 극강의 섹시한 무대를 한번. 예, 남자 혼자서는 섹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시한 여성 팀을 골랐습니다.
7: 하려면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6: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저희도 생각한 팀이 조주한 팀이었거든요. 조주한 팀이었거든요. 네.
3: 네, 저희는 2PM의 우리 집을 네, 선곡했습니다.
8: 우리 집.
3: 우리 집으로 가자.

0: 원. 어쨌든 저희가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무대를
1: 또 보여드려야 하니까.
0: 맞아요.
2: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둘이 결합치면 30개다 보니까. 네. 네, 저희는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0: 같이
1: 네, 저희는 꼭 같이 올라가.
2: 같이 올라가고자. 네, 네, 그렇게
1: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우리 판으로
0: 가자.
2: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
4: 지금 뭐라고 경연을 하는 거예요, 연애라는 거
0: 뭐야?
5: 난이가 화가 났네.
6: 요새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무대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5: 근데 이 작업이 10년 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안 돼서 그런
6: 거예요. 이제 조금씩 꽃을 피우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7: 이렇게 키워줘야 돼, 그래서.
6: 아, 이런 프로가 계속돼야.
7: 아까 내 얘기 했지만.
3: 여왕의 남자, 과연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할지. 무대. 한 스타트!

뭐야 뭐야

0: 공연 보러 갔다, 공연.
1: 야, 뭐야. 아,
2: 이거 뭐야?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0: 아, 근데 오늘 저 오픈을 안 했네요.
3: 댄스의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받아주세요.
1: 받으시오. 어.
2: 받으시오.
1: 받으시오.
3: 플리즈. 플리즈.
2: 어떻게 된 거야?
0: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해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구속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4: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박씨 부인, 더는 살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세세히 유언을 하는디. 가구

나 제발로 걷게 되면 앞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 앞을 찾아와서 뭐냐 상봉할식 결을 주면 혼이라도 하나겠소. 저 아이 이름은 심청이라고 불러주오. 자세히

공헌왕 수미갑과 사부도거송 잡았던 손길을 시르르르놓고 한숨 쉬고 돌아누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혀도 차고 낯도 대고 문지르며 전지도 무심코 귀신도 야속하다 네가 먼저 삼이거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오늘 첫 무대는 김아린 친구의 무대였는데요. 판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소리부터 아주 당차게 무대를 열어줬어요.
1: 그렇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직접 출연 신청을 보내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주는데요.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용기 있게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0: 네, 특히 오늘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무대에 오르는 순간순간마다 첫 출연의 떨림과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국악을 향한 진심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1: 네, 판소리부터 민요, 기악, 무용, 타악까지 오늘 이

0: 노래 들어볼래를 통해서 새로운 국악 영재들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음 무대는 김아린 친구가 민요 무대를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소리의 매력을 정말 한층 끌어올려서 보여준 김아린 친구.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를 찾아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신청서를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리로 웃음과 감동을 전하고 싶은 12살 판소리 소녀 김아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한복 모델을 하다가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저의 12살 국악 인생 이야기를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했습니다.
0: 그래요? 한복 모델 출신이에요?
2: 네.
0: 지금도 그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2: 참고로?
0: 참고로. 참고로.
2: 어린이집 때 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1: 아, 어린이집이면 이제 한참 예전에 한 5, 6년 전에.
2: 네. 오. 그래도 조금은 기억이 납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복 뭐 이렇게 입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한복 모델 포즈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0: 음악이 나온다 치고 한번 포즈를 한번. 자.
1: 찰칵.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오.
0: 아주 곱습니다. 제가 해마다 전주에서 한복 모델 선발 대회를 하는 MC 아니겠습니까?
1: 어때요 보시기에?
0: 아, 이 정도면은 3위권 안에 듭니다.
1: 오. 예. 축하해요.
0: 아, 굉장해요. 예, 자태가 정말 단아하고. 오, 오늘도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2: 요즘에 부산 사투리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 마당극 버전을 준비해봤어요.
0: 그러면 부산 사투리

0: 1호 마당극을 한다. 오, 네. 일단은 신선하고 바로 지금 가능합니까?
1: 네.
0: 자, 한번 그럼 보여주세요.
1: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애만 보소. 동지 섰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0: 하이.
1: 여기 오신 여러분들 반가워요. 이 노래 들어볼래? 많은 사랑 바라요.
2: 감사합니다.
0: 아유, 잘하네.
2: 오, 부산 살다 왔어요?
1: 네.
2: 아, 어쩐지.
0: 아, 이게 그 부산 사람이네, 거의. 네,
2: 급하게 이렇게 좀 연습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부산의 영혼이 묻어난달까?
0: 아, 그래요?
2: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아. 근데 우리 아린 친구가 제가 보니까 인터뷰할 때 굉장히 듣기가 좋은 게 목소리가 진짜 크고 우렁찬 게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1: 원래부터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목소리도 커서 어릴 때부터 목소리 큰 수다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성대결절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0: 아, 진짜?
1: 병원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해서 한동안 말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0: 맞아요.
2: 아, 진짜.
0: 좀 쉬어야 돼. 성대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2: 네. 목소리가 큰 아린 친구에게는 더 또 이제 말을 참는 게 어려운 숙제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 좀 회복이 된 거죠?
1: 네.
2: 어, 다행이에요. 이렇게 멋진 무대도 또 보여주고 저희랑 신나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큰 것도 유전인가요?
1: 가족들 중에서는 저만 유난히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0: 아.
1: 엄마가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이크를 장착시켜서 나으신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0: 그래요. 그 세상에서 가장 고성능 무선 마이크네요.
2: 어.
0: 예.
2: 앞으로도 이 무렁찬 목소리로 판소리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랄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가야금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송하인입니다. 제가 꼭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평소에 즐겨보던 이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둘째,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친구들, 저 방송 나왔어요. 우리 1학년 9반 파이팅!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지만 좋은 기회를 얻은 만큼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제

0: 네, 수원에서 온 중학교 1학년 가야금 소녀 송아인 친구의 무대 잘 들었습니다.
1: 네, 평소에 즐겨보던 이 노래 들어볼래 촬영 현장도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그 바람이 이렇게 멋진 무대로 또 이어졌네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무대를 즐기는 마음 그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가야금 소녀를 들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자신만의 소리와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두 친구의 멋진 한량무 잘 봤습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합니다.
1: 궁금하시죠? 예. 제가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술이라고 믿고 그 예술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국악단짝 김수지, 박서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앉아서 저희만 나오길 기다렸지만 편집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너무 잠깐 스쳐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해서 저희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했어요.
0: 온 가족이 기대했을 텐데 그때는 어떤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쉽 지나갔어요? 좀 아쉬웠겠어요.
2: 그때 약간 갑작스러운 인터뷰를 했어가지고 저희도 놀랐기도 했고 되게 네. 살짝 말도 더듬기도 했고
0: 그렇게 돼.
2: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1: 여기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야기도 또 우리 친구들 매력도 충분히 보여주세요.
2: 넵.
1: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예요?
2: 아, 제가 돋보고 읽고 있어가지고 다들 저를 남자라고 하시는데 저 남자 아니고 서우보다 3살 많은 언니입니다.
1: 언니,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생이랑 언니가 함께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3: 엄마가 집 주변에 있던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고

0: 오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한국 치마를 입고 춤추는 수잔이를 보고 너무 멋져가지고 그 일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1: 언니를 딱 보고.
2: 근데 무용 학원이 아니라 예술회관에서 무용을 배웠다는 것도 좀 특별한데. 네.

0: 다정하게 지도해주시는 저희 선생님 김혜경 선생님 덕분에 정말 즐겁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1: 예. 어때요? 그 두 친구가 함께 대회 같은 거 나간 적도 있어요?
0: 아, 네. 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작품 발표회에서 저희가 출연한 한국무용팀이 1등을 했었는데요.
1: 와, 1등.
0: 네. 이제 서울왕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울왕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늘도 역시 두 친구가 함께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요?
3: 저희가 K-POP 댄스도 좋아하는데요. 네. 제니 언니의 노래로 댄스를 준비했어요.
2: 아, 제니! Don't pause, take it to the chorus.

0: 야.
1: 저는 한복 입은 쟤인 줄 알았잖아요.
0: 어, 그러니까. 아, 이 두 친구 네. 진짜 앞날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춤을 정말 사랑하는 두 친구. 앞으로도 우정과 재능 정말 계속 피어나길 저희 바랄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요. 또 맑고 청아한 피리 선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6학년 피리분한 사나이 한유겸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노래 같은 음악을 이것저것 배우면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소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도 어렵고 입도 아프고 음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실력이 하나씩 늘어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국악대회에서 특별상도 받았어요. 짜잔! 저에게는 이 특별상이 정말 소중한 보물 1호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멋진 연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 한유겸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0: 네,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노래, 또 리코더의 단소까지 다양한 음악을 접해왔다고 하는 유겸 친구의 피리 연주였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1: 네, 입도 아프고 또 음을 맞추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시간을 노력해왔다는 게 정말 대견합니다.
0: 앞으로도 피리와 함께 만들어갈 음악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무대에 오른 친구들, 이번에는 또 어떤 소리로 마음을 전해줄까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구 어린이 국악예술단입니다.
3: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국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인 팀인데요.
4: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1등이랍니다.
5: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해 국악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2: 대구 어린이

나라.

0: 네, 정말 멀리 대구에서 온 어린이 국악예술단의 사물놀이 무대.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서 국악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꼭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무대를 본 친구들이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처럼 즐겁고 또 신나게 우리 장단의 매력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신청자 친구 만나볼까요?

0: 네, 경기 12잡가의 매력을 한껏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민요를 배우는 5학년 양다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악을 배우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이 노래 들어볼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이 노래 들어볼래 나가서 이 노들 이야기하며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꼭 뽑아주세요 했어요.
0: 네, 그랬군요. 드디어 오늘 다연 친구 차례가 됐네요. 뭐 좀 긴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토록 바라던 그런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이잖아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요?
2: 아, 녹화일이 화요일인데 예. 화요일은 원래 수학학원 가는 날이에요. 근데 오후 녹화했으면 안 빠질 수 있었는데 오전 녹화라 수학학원에 가야 돼요.
0: 아, 이거 굉장히 애석하네요. 그렇죠?
1: 그래도 여기 나왔으니까 괜찮죠?
2: 네.
1: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원하던 이 노래 들어볼래 드디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먼저

0: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1: 전주에 사는 사촌 동생들이고 특히 2주 전에 태어난 네. 막내 동생 복동이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요.
2: 복동이? 복동이? 동생 이름 복동이에 이로 지었어요?
1: 아직 태명이에요. 아직 이름을 못 지었어요.
0: 근데 다현 친구가 또 오늘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 네.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또 민요를 부른 경험이 있어요?
1: 작은 할아버지께서 스리랑카에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데
2: 그래요?
1: 그 거기서 이제 한국 노래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민요 CD를 보내드렸었는데 예.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부르고 왔어요. 또 교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당당에서 몇백 명 앞에서 해가지고
2: 아유 전교생 다 모였나 보다.
1: 네 떨렸어요. 그리고 근데 아리랑은 많이 달라 불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2: 스리랑카에 가서 네, 네. 진짜로 국악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고 온 거예요.
0: 그러게요.
2: 다현 양이. 근데 우리 다현 친구가 또 특별한 발표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떤 거예요?
1: 아 작년에는 휘모리 작가 완창 발표회를 했고 네. 올해는 시비 작가 완창 발표회 준비하고 있어요.
2: 얼마나 해요 보통?
1: 12잡가는 한 3시간 정도.
2: 3시간? 보통 일이 아니네. 마라톤이네.
0: 아,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완창이라니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12잡가면 이제 12개인 거잖아요. 그중에서 다현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뭔지 한 대목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형장가예요.
2: 한번 해봐 주세요.

0: 3시간을 가. 진짜 대단한 친구입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이게 쉽지가 네. 않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민요를 향한 열정도 너무나 크고 무대 경험도 정말 특별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 다현양 이제 갈 시간 됐습니다. 소학학원. 다녀오겠다고 한마디 해줘요.
3: 열심히 다녀올게요.
2: 너무 싫어하는 기색이 엄격하네요. 네, 그래도 가야죠.
3: 네.
2: 네, 네, 네.
1: 미녀도 또 공부도 씩씩하게 해내는 다현 친구가 앞으로도 더 깊은 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소리꾼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2: 응원할게요.
3: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2: 신청자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직접 출연 신청을 한 친구들의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우리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려준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직접 문을 두드린 친구들이라 그런지 무대마다 용기와 또 설렘과 떨림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예, 정말 이 친구들 아직은 작고 어린 무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꿈과 열정만큼은 어느 무대보다 크고 빛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대 이 친구들에게는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에 출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양다현 친구가 경기 민요를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1: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2: 위험해질 수 있어요.
1: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3: 수분,
1: 그늘, 휴식.
4: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고멀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2: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3: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2: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3: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2: 네.
3: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0: 거동 봐라. 이 말이 지든 마든 산호조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만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1: 좋은 날에
2: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노니 오류나 라느냐.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바로 찾을 건데
2: 국악소인데 저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1: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2: 12월 달부터 하려고.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아, 이 백석.
1: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2: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찬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벗지 못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리 오너라 헛구 놀자. 이리 오너라 헛구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1: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0: 내 사랑아.
1: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3: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 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3: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2: 덥소.

0: 눈이 맞고서
1: 하늘치
0: 피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준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냉기 날리며 발끝에 꽃이 피네.
3: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렇지.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렇지. 어때 힘이? 그렇지.
2: 쭉 들어.
3: 쭉 들어가지. 그렇지. 왜냐면 한 삼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 판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1: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 꽃 피우고
0: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백홍홍 난만종. 자, 백백홍홍 난만종 옳지. 어찌 보면 고깟가와, 어찌 보면 고깟가와, 태야 돔도 첨첨산.

0: 첫째는 신앙이라.
1: 그 송암도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환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맹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어.

했으면 아주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마라 이 말이 시듬하듯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판소리에서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뜰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날이 첫 밝아진 연명쌈을 쳤나리라. 안희장 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때 제가 그때는 무대에 비해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0: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2: 눈을 끔적끔적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 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이

0: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차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1: 아리랑 흥흥

0: 일이 한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과 얼쑥덜쑥하니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과 얼쑥덜쑥하니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헐쑥 헐쑥 보이는 얀듯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무 같은 발톱으로 엄동서련 백설적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홍앵앵앵어는 소지산천에 뜨겁고 땅이 두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1: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윤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목은 다양하게 재해석되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알렸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과 신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흥폭발 에너지로 전 세계 관객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팀입니다. 악당 광칠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에우 쳐라.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걱정은 저 멀리 버려 버려 오늘은 오늘 일로 오늘 밤 그냥 다 즐겨 즐겨 내일은 내일로 매우 좋아.

0: 네, 노래의 몸을 맡기고 춤을 매우 춰 보셨나요, 여러분들? 악당광칠의 매우 춰라 만나봤고요. 악당광칠의 초령, 6월, 김해학대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정말 멋있는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늘 넘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동감이 정말 더한 노래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악당광칠의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진짜 춤을 추고 계시지 않았을까.
1: 저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시청자분들이.
0: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더라고요. 사실 또 악당광칠이 예명을 다 쓰고 있다고 했어요. 방금 네,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총 멤버분들이 8분이잖아요. 네. 8분만에 다 예명이 있는 거잖아요.
1: 한 명 빼고
0: 네.
1: 가야금 하시는 분이 네. 성함이 특이해서 아. 이거는 예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명으로 그분만.
0: 그러면 잠깐 짧게 어떤 예명이 있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2: 일단 여기 대표님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약이 되는 대금을 들려주겠다 해서
0: 아, 그래서 김약대.
2: 김약대라고 아. 이렇게 지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생황부신의 선생님
0: 네네.
2: 향이 선생님은 이제 이만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신데
0: 만월.
2: 네.
1: 얼굴 동글해가지고
2: 동근 달 같다 아. 되게 밝다
0: 네네.
2: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것들을 좀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0: 네.
2: 아까 또 본명을 쓰신 원먼동마루도
0: 네.
2: 있고요 또 화를 또 잘 아쟁화를 최종 병기와 같다 네.

0: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병기활이라고 붙인 분도 있으시고 이제 바라 플레이어 아까 퍼커션이랑 뭐 타악을 담당하시는 어떤 여자분 선우 바라바라 바라밤 바라를 좀 잘 활용하신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재밌는 닉네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궁편의 달인이라고 해가지고 장구 치시는 전궁달이라고 또 지었고요. 네, 여기 보컬은 약간 기생의 이름을 좀 따온 게 있어요. 네네. 느낌으로 그래서 기녀 느낌으로 좀 따봤는데 여기는 광칠과의 인연이 약간 6월에 다 와 있어요.
1: 아~ 생일도 6월에 합류했습니다. 네. 아~ 6월에 합류했고 그리고 생일도 6월이고 네. 원래 본명은 유진인데 네. 뒤에 이제 월을 붙여가지고 6월.
2: 아 6월과 또 인연이 깊으시네요.
1: 맞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겉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작지만 네.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약간 작은 거인의 닉네임을 좀 써보자 해서 초령이라고 초령. 한번 지어봤어요.
2: 각자의 멤버들의 어떤 예명을 지어진 그 비하인드가 되게 재밌네요. 사실 악당 광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창단된 지가 벌써 이제 10주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 정말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1: 최근에 저희가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습니다. 아, 유럽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네네네네. 그때 이제 어디였었죠? 어디 클럽을 한 번 갔었는데 네. 그 클럽에서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매진이 되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2: 스탠딩 공연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팍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들고 네.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아, 그 희열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 아 진짜 벅찼을 것 같다 사실. 또 국내 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의 어떤 악당 광칠의 음악을 반겨주고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반응들은 사실 또 어땠어요?
1: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유럽 투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압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그냥 내가 추고 싶은 대로 이렇게 추고 그리고 춤사도 엄청 다양해요. 막 네. 진짜 막 이렇게 막 추시는 분들
2: 관객들이
1: 네, 관객들이 네. 그래서 막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2: 진짜 매우 철하네요. 네,
1: 매우 철합니다.
2: 그 대표님께서도 어떠셨습니까?
3: 저는 해외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경우는 그 스위스에 있는 저희 팬분이 하나 계시는데
2: 아 스위스에
3: 네 현지 분이시거든요. 네. 스위스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 맨 앞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네. 저희 노래를 다 따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2년 전이었거든요. 그게. 얘기하다가 이제 말고 바이바이 했는데 올해 저희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네. 그분을 또 뵀어요. 네. 또 뵈서 스위스에 저희가 공연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두 번을 다 오셔서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그 기억이 아주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전생이 한국 사람이 아닐까?
2: 그래서. 진짜로 근데 어쨌든 그 전곡을 다 같이 따라했다는
3: 거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어.
2: 그 악당 광칠의 사실 매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 약간 후렴구 안에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악당 광칠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제가 그때 1집이었나요? 영정거리?
1: 네네네 맞아요.
2: 저도 그 노래가 처음 나왔었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훅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0: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악당 광채의 색깔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객들을 만났을 때 가장 통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악당 광채가 생각하는 본인들의 어떤 음악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 국악기잖아요. 대부분 네. 악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하시는 게 일단 처음에는 큰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사운드나 익숙한 사운드도 같이 들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엄청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 전통 악기나 특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리면서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관객분들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익숙한 게 들려 약간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기기울이시고 그리고 네. 특히 생황을 엄청 신기하세요.

0: 뭐냐고 항상 뭐냐고 도대체 저 악기 뭐냐고 막 이러면서
1: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은 또 생긴 것도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맞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또한 네. 되게 신비롭잖아요.
0: 맞아요. 신비롭고 해서
1: 관객분들께서 특히나 또 외국 관객분들은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일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되게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을 마주할 때 네. 먼저 하기 전에 뭔가 이제 같이 함께 떼창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노래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갖나요?
0: 아, 네, 영정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정거리를 할 때 저희가 조금씩 알려드리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문쿠시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여준다고 데려왔거든요.
1: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감없이 보여주셔야 돼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떼창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매력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쿵쿵쿵 집중 집중 나를 봐요 쾅쾅쾅 지금이야 손을 들고 크랑크랑크랑크랑 리듬을 타거들랑 캥캥 너나도 다 같이 쿵쿵쿵 쿵쿵쿵 쾅쾅쾅
1: 쾅쾅쾅
2: 이렇게 네, 좀
1: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만드네.
0: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이제 하라고 약간 네, 크게, 앞으로 가가지고 약간
1: 불안해. 아 약간 그런 진짜 매력이 있네요. 관객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을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잠깐이지만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대요, 참. 아, 근데 또 이렇게 흥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악당 광칠이 또 아주 중요한 앨범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3집 앨범이라고 했죠. 잠깐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제가 생각하는 3집 앨범은요, 좀 약간 나약한 인간의 그런 성장 일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
2: 제가 처음에 이제 악당 광칠에 합류하게 됐을 때는 이 3집에 대한 가사와 뭐 이런 곡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가사 외우고 네. 음숙지 하는 데만 너무 급급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광칠을 겪어오고 같이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서고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아 나도 좀 내 스스로가 많이 나약하다 하고 좀 절망하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 그런 나의 잘못된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스스로 안에서 돌아보고서 그 해결책이 결국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 우리 인간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번 3집 앨범이 9월 2일인가요?
0: 네, 9월 2일 저희 콘서트를 9월 2일. 합니다.
1: 콘서트
0: 네,
1: 9월 2일.
2: 네, 극장 용에서 네. 저희가 콘서트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면 앨범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의 수록곡들을 거기서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0: 아,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엄청난 앨범이 나오기 전에 그 곡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여러분들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0: Don't miss out.
1: 아, 유월 씨는 이렇게 보는데 약간 팝 가수 같아요.
0: 아, 정말요? 네. Thank you.
1: 진짜로 저도 너무 궁금한 공연이에요. 제가 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같이 함께 또
2: 맞아요.
1: 참여하게 됐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여러분들.
2: 너무 감사합니다.
1: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악당 광칠만의 색이 또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도 3집에서는 전혀 다른 또 음악의 결과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 나오는 전 집에 있는 그 음악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정말 궁금하게 만드는 악당 광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3집 곡 중에서 이 아지트에서 또 한번 신곡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대표님?
3: 네. 타라는 곡인데요.
1: 타.
3: 네, TA 해서 네. 타인데 제가 듣기에 이제 T가 별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아스트로든 스타든 이렇게 별을 상징하는 단어에는 무조건 T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번도 이제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 뭔가 네. 인생을 평탄하게 잘 살다가
1: 네.
3: 이제 어느 순간 한번 꼬꾸라져서 뭔가 기댈 만한 어떤 것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이 곡에 좀 표현해봤습니다.
1: 기대됩니다. 보통 3집 앨범에 이제

0: 한 몇 곡 정도가 있을까요?
1: 지금 현재 12곡.
0: 와,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 그 12곡의 작업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함께 작업하셨을까요?
1: 아, 이번에 작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곡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전체의 서사가 하나 있고요. 그 서사에 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중간중간에 딱 있고, 네. 그 중간중간에 있는 여정들에서 이렇게 플랫들을 쳐서, 네. 이 상황에는 나라면 어떤 말을 얘기할까? 이 상황에 나라는 어떤 얘기를 얘기할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가사들을 이제 단원들이 다 쓰게 됐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곡을 바탕으로 뭔가 사운드를 더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어쨌든 전체 같은 팀 안에서 공동 작업으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앨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우선 그러면 타에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다는데 그 곡은 어떤 곡일까요?
2: 아, 그 곡은 이제 히히라는 곡인데요.
0: 히히.
2: 네, 저희 정규 앨범 2집에 네. 들어있는 곡입니다.
0: 네.
2: 근데 히히가 웃음소리잖아요.
0: 네.
2: 근데 이 곡이 제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편이긴 하지만
0: 네.
2: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막 내가 활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렇지.
2: 너무 이렇게 뭐. 디프레스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막 한번 이렇게 억지로 막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0: 아.
2: 왜냐면은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히히를 이제 소개하면서 했었던 말이
0: 네.
2: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0: 대표님 어떻게 여기 박단광칠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되나요?
2: 그런 말 한 적이 있으셔서
0: 네.
2: 이제 너무 힘들 때 이제 한번 억지로 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뭔가 어색하고 막 낯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내가 억지로 나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돌렸을 때
0: 네.
2: 그게 서서히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그냥 이렇게 좀 다 털어내는 시간들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0: 아, 히히라는 곡을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2: 네, 맞아요.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30 앨범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2집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때 나왔을 때.
2: 진짜요? 네, 당시에?
0: 모르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숨어 있는 팬이랍니다.
2: 땡큐. 아,
0: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3집 앨범과 기념 공연도 정말 대박 나길 바라면서요. 세 분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악당광칠의 타 그리고 히히 두 곡을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물놀이죠. 1978년 탄생한 이 사물놀이는요, 세계 곳곳에 관객들을 매료시켰고요. 또 사물놀이에 빠져든 사람들을 사물놀이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게스트는요, 이 사물놀이를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선보이는 팀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과 또 연주 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물놀이 느닷 함께 만나보시죠.

0: 야, 제목처럼 정말 와 킬링 비트였습니다. 우리 장단의 멋에 빠져드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사물놀이 느닷의 이준영, 권서루 이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근데 아니, 팔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혀가 그러신 것 같은데 혀까지 마비되셨습니까?
1: 아, 이게 차라리 악기 치는 게 낫지. 네. 인터뷰는 사실 어려워요 이게.
0: 네, 사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멤버분들도 하나하나씩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느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권서루 씨는 꽹가리를 또 맡고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북을 치는 주영호
0: 네.
1: 그리고 징을 치는 표한진 또 장구를 치는 박성근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객원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항상 늘 같이 하는
0: 네.
1: 그런 객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인원은 5명입니다.
0: 네, 5명으로 이루어진 네. 느닷.
1: 네.
0: 제가 이제 아까 그 무료설의 무대를 보고 진짜 막 심장이 터져나올 듯이 벅찼거든요. 이거는 정말 서로 죽자고 만든 약간 그런 곡인 거죠?
1: 원래는 조금 편하고
0: 네.
1: 사물놀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0: 네.
1: 이거보단 우리가 조금 할 수 있게 조금 편하고
0: 네.
1: 쉬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0: 쉬운 음악이요?
1: 아, 쉽지 않게 됐어요.
0: 이건 정말 죽자고 만든 곡인 것처럼
1: 네.
0: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이 쥐어지고 약간 산소통이 필요했어요.
1: 아, 저희는 숨 막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0: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0: 곡의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진짜 숨죽이면서 약간 과호흡이 올 것처럼 정말로 그런 포인트, 그러니까 킬링 포인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1: 정말 숨이 막힌다니까요.
0: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습니까?
1: 아, 킬링 비트는 네. 사실상 저희 이제 전통 장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풍물 네. 이런 장단들 모티브로 사물놀이가 이렇게 나왔듯이 네. 지금 그런 장단들을 가지고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조금 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시도해 왔던 그런 어떤 음악적인 형태를 조금 네. 바꿔보고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네. 이게 사실 매번 저희들도 실험적인 무대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어떤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있다. 네.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예, 킬링비트는 그런 식으로 네. 각 지역에 있는 장당들을 아주 좀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네. 모아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이름으로 킬링비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0: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치면 이 눈대목들을 그렇죠. 모아서 엮어가지고 네. 하이라이트처럼 만든 거네요.
1: 맞습니다.
0: 아, 느닷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기도 해요. 이 느닷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1: 느닷은 느닷 없다의 그런 순 한글이고 네. 그리고 영어로는 새로운 점 네.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뭔가의 새로운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주겠다 네. 이런 느낌의 어떤 저희의 팀 소개가 되겠습니다.
0: 아, 네.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가셨잖아요.
1: 네.
0: 해외 관객들은 진짜 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보면 어떠세요?
2: 해외 공연을 저희가 그래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네. 해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사물놀이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분들도 아 저게 사물놀이구나 한국에서 왔구나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외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연주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네. 같이 즐거워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뻤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네 가지 악기로 네. 대한민국을 알리고 뭐 외국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한국은 참 대단한 음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서 외국에 네. 나갈 때마다 참 애국심이 참 듭니다.
0: 네.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약간 저... 김독수 스님 같은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1: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요.
0: 네. 어 진짜?
1: 네, 진짜. 김독수 선 이러면서.
0: 약간 착각. 이게 관객분들이 약간
1: 맞아요.
0: 김독수 선생님인가?
1: 저랑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이랑. 아 근데 실제로 김독수 선생님하고 다닐 때도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0: 약간
1: 너무 닮아가지고.
0: 뭔가 이제 김독수 선생님의 어떤 가족.
2: 네, 맞아요. 아들
1: 성이 달라요.
0: 아 그러니까
1: 성이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0: 봤을 때. 네. 봤을 때 아드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너무
1: 사람들은...
0: 이제 닮았으니까.
1: 네.
0: 싫으세요? 싫으세요?
1: 아니에요. 그냥 네. 이 얘기는 그만하죠 이제.
0: 방금 이제 외국 관객들을 네.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좋잖아요 사실.
1: 특히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네. 사실 너무나 좋아하고 네. 뭐 반응이 너무 폭발력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너무 하면서 뿌듯하죠.
0: 그럴 것 같아요.
1: 항상.
2: 저희가 약간 그 버스킹을 했거든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뭐 유럽, 뭐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버스킹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할 때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멕시코를 다녀오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0: 근데 저희 사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곳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1: 그래서 멕시코랑 경기를 또 같은 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맞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딱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돌아왔어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0: 네. 네.
1: 다행이었어요.
2: 그래서 다행히 멕시코라는 나라가 조금 저는 저한테는 조금 되게 이런 흥이 많고 되게 그리고 좀 거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게 사람들이 사물놀이를 너무 좋아해요.

0: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 아니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예 네, 맞습니다.
1: 진짜
0: 예.
1: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렇게 이 두드리는 그 어떤 비트감이 네. 가슴을 꽝꽝 때리거든요 사실.
0: 맞아요.
1: 그 멕시코 공연 영상을 봤는데 탈춤을 가르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네.

0: 아, 저는 진짜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왜 잘했잖아요.
2: 근데 되게 잘 따라쳐서 너무 놀랬는데.
0: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셨는데 멕시코가 고지대예요. 어. 고지대여서 이게 탈출 막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막 뛰었더니 막 어지럽고 막 숨이 너무 차고 막 아. 입이 막 마르고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네. 열심히 따라하고 막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이
2: 잠도 못 자고
0: 잠도 못 자고 폭죽은 계속 터뜨리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2: 느단 많이 갖고 있는 약간 다양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거기다가 이준영 씨가 소리도 잘하시잖아요. 이제 소리까지 욕심을 내셔서
1: 제가요?
2: 네. 뭐 사실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판소리도 판소리지만 경기목, 그러니까 경제목을 아, 아 너무 잘 구사하세요.
1: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잘 돼요. 그냥.
2: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 전라도인데 이상하게 왜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죠?
2: 아, 또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그 타고난 거죠 사실.
1: 그냥 굴러가요.
2: 타고난 거지. 이 노래의 목도 타고나신 거예요.
1: 근데 이게 왜 굴러갔지?
0: 타고난 거지. 타고난 거라니까요.
2: 타고난 거야 정말로. 네.
0: 부러운 거죠.
1: 자기도 잘하잖아요.
2: 아니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이게 본업이지만.
1: 아 경기목도 잘 굴러가지 않나요? 아,
2: 저요? 네. 저는 흉내내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흉내내는 거 진짜 구사하는 느낌이었어요.
1: 이런 과찬을.
0: 과찬인데요?
1: 아이고.
2: 아시죠? 본인이 얼마나 약간 끼와 재주와 이런 것들이 되게 넘치시고.
1: 아니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아이 계속 그냥 여기에서는 또 제 역할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물놀이 레퍼토리에서는 어떻게든 그 비날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장르로 봤을 때는 뭔가 소리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네. 제가 책임을 떠맡은 거죠 그냥. 네.
2: 아, 그 대표로서의 어깨가 네. 또 무거우니까 네. 앞으로의 또 느단의 활동 계획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활동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금 202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으로 네. 저희가 지역 대표 예술단체가 양평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양평 아리랑이라는 네. 제목으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평 그 지역 그 지자체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네.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그 공연이 언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1: 10월 말에.
2: 10월 말에.
1: 네, 10월 말에 이렇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지금 아직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그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네네네. 느닷의 음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연희 뭐 사물놀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춤과 소리까지 다 하나로 여기 느닷 공연을 보면 다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닷만이 갖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연희팀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가슴을 확확 치는 약간 느닷 없이가 아니라 속정 없이 춥게 만드는 약간 보면 약간 진짜 그런
1: 얼씨구.
2: 곡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이게 쾅쾅 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1: 완전 하트 브레이커네.
2: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킬링 비트를 네. 들려주셨는데 다음 무대에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1: 다음 무대는 저희가 메나리 추건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1: 메나리 추건꽃은 이제 메나리 선율을 저희가 조금 입혀가지고 경기도 당꽃에 나오는 네. 그런 장단하고 조금 결합을 한번 시켜봤어요.
2: 그러면은 그 곡 또 한번 모두가 다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곡인가요?
1: 아니에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네. 내용 자체가 네. 여러분들 뭐 돈 많이 버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시게끔 네. 이렇게 약간 축원하는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0: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1: 네. 네. 그 무엇보다도 진짜 이런 훌륭한 연주들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게끔 진짜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목 네. 관리.
0: 네.
1: 손목 관리, 목 관리, 진짜 모두 모두 건강하게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2: 준수 씨도 건강 관리 잘하시죠.
1: 아, 그럼요. 저도 네. 같이 함께.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네.
1: 느닷.
2: 감사합니다.
1: 화이팅!
3: 화이팅!
1: 네. 그럼 느닷이 전하는 흥겨운 덕담, 메나리 추건꽃.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의 음악의 흥과 신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음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흔히 우리 음악에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대를 통해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도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승화시키고 흥을 신명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에너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음악에 담긴 흥겨운 매력을 마음껏 느끼셨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터질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사의 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두가금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임금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가 국악의 높은 담장을 한결 더 낮췄다고 생각하는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0: 그랬나요? 국악의 높은 담이 낮춰졌나요?
1: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까기를 하는 것처럼 국악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잖아요.
0: 맞아요. 그 아무리 근엄해 보이는 사람도 바둑판 앞에 앉아 알을 까면은 이 친근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모든 시청자들이 국악의 높은 담장을 훌쩍 이렇게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합니다.
1: 네, 먼저 백돌을 잡은 정성호 8단입니다.
0: 네, 정성호 8단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네. 1998년 M본부 네. 9기 공채 개그맨으로 화려하게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에는 뭐냐? 네. 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활쏘눈에 있잖아요.
1: 레골라스요?
0: 레골라스. 맞습니다. 네. 그 캐릭터로 분장해서 그냥 든든히 네. 이렇게 먹고 살아왔었습니다. 성대모사 겨우 떨렁 하나, 서경석. 네.
2: 반갑습니다.
0: 예, 저거예요, 저거.
2: 반갑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이미 그 당시 서경석은 네. 아주 탑 개그맨이 돼서 광고도 네. 많이 하고 광고 짰으니까.
1: 유명한 거야.
2: 공무원 시험 합격,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0: 아직도 하네요.
2: 모두 다 같이 애들이.
0: 네. 네. 합격입니다. 예. 네. 그렇게 서경석이 잘 나갈 때 문명으로 지냈던 정성호 8단. 마침내 네. 드디어 개그야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 주연아, 네? 저는 잘 못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요?
3: 주연아, 주연아,
0: 네,
3: 주연아 연기 잘, 주연아,
0: 그만하시지요.
3: 주연아,
0: 야, 그만해.
1: 네,
0: 바로 저거였죠.
1: 네, 맞아요. 바로 그 해죠. 또 2006년. M본부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성호 8단이 이런 수상 소감을 합니다. 사람이 오래됐다고? 아이디어도 오래된 게 아닙니다.
0: 내가 언제 울었어?
3: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도 위에서 안 써주니까 8년 무명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 진짜로 꼭 이 말은 드리고 싶다고.
0: 정성호 8단 여기 토크쇼가 아닌. 그만. 야! 그만해!
1: 네, 그 이후의 시간은 정성호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인데 거기에 안면모사까지 하는 완벽함이 특징이죠.
0: 그렇습니다. SNL 코리아에서 추사랑으로 분장하고 뛰어나오는 모습에 네. 추성훈이 네. 정말 킥업을 하면 정색을 해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1: 그리고 나도 가수다에서는 임재범 분장을 하고 노래까지 잘 부르는 바람에 인기가 급상승했죠.
0: 정성호 8단, 자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0: 정호 씨. 아유, 이거 왜 이래. 아유, 정호 씨.
1: 아유, 왜 이런. 정성호 씨.
0: 그런데 말입니다.
2: 그 싸움입니까?
0: 오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름이. 이름이 까리예요, 까리. 제아에서 까리라 불렸거든요.
3: 무슨?
0: 예, 그래서 오늘 진중하게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연말에 왕 중에 왕에 제가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아, 조사표 좀 긴데 좋습니다만. 네.
3: 너무 길었습니다.
1: 정성호 8단 본인 목소리가 제일 어색해요.
3: 네, 맞아요.
1: 네, 뭐 상체군데.
3: 네. 네. 자.
1: 하여튼 강호 네. 대단했습니다.
3: 네. 그에 맞서는 흑돌 신승태 6단입니다.
1: 강원도 그 아름다운 네. 고장이 있지요. 속초. 속초의 아들로 불리우는 야생마 신승태. 신승태는 원래 타악을 전공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에서 네. 동상을 받은 팀에서 네. 소리 노래가 네. 아니고 꽹과리 연주를 했다고 해요.
3: 네.
1: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경기민요를 배웠는데 네. 그 실력이 일취월장. 네. 7년 전이죠.
3: 네.
1: 퓨전 국악밴드 싱싱으로 오, 네. 미국 방송에 그 유명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까지 네. 나와서 K컬처의 신박함을 자랑했는데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3: 맞아요.
4: 나를 버리고 하시는 님은 심리도 먹어서 발병이 난다.
3: 그리고 소리꾼 신승태를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 또 그럴 것이 여러 방송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죠.
3: 네.
1: 호프집에서 네. 먹태는 몰라도 되지만 야생마 신승태 모르면 간초.
3: 네.
1: 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3: 네.
1: 신승태 6단 역시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5: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까리님이랑 붙게 됐는데 저는 오늘 처음 해봅니다. 아까 처음 해보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6: 어, 부당이에요?
5: 아니 선무당.
6: 아, 선무당. 예.
1: 그런 속담 있죠.
5: 예예. 예.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3: 네,
1: 알까기 몰라요. 자, 기대되는데요?
3: 네,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네, 시타는 헛손질 혹은 또 힘조절 실패로 인해서 이 수업 방지하기 네. 위해서 대국 전에 이제 손가락 푸는 거예요.
3: 네.
1: 뭐 한번 까보세요. 예. 상대한테 까보고 예 그렇게 연습을 하랬니 게입니다. 네. 그 강도를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미안해요. 네 그렇지. 정성호 8단 네. 네 그렇게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3: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1: 네.
3: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자리와 경례. 예.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우리 알까하게. 8알씩 보고서 이미 끝났나요? 아, 이제 바꾸네요, 또.
3: 네.
1: 아, 주로 이제 하수들이
3: 네.
1: 그냥 틈만 나면 저렇게 바꿉니다.
3: 저는
1: 그러나 정성호 8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3: 네.
1: 벌써 플랜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네.
1: 네. 딱 바둑판을 넓게 활용하는 정성호 8단 보석으로 봐서는
3: 네.
1: 네. 그리고 약간 촘촘한 듯한 신스테 6단입니다.
3: 네.
1: 자, 그러면 흑선, 흑돌을 잡은 신스테 6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까주시죠. 첫 수. 그렇습니다. 아, 과연 저 한 점이 성립이 될까요? 꽥.
3: 아...
1: 첫 수에 꽥이 나왔어요.
3: 네, 아, 아쉬워요. 아, 알이 저쪽으로 들어갔다고.
1: 네. 거기로 들어가야
3: 돼.
1: 아, 낙이 된 알이
3: 네.
1: 저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깠다.
3: 이게 좀 약간.
1: 괜히
3: 처음부터.
1: 이제 식경전인데.
3: 네.
1: 신스테 6단은 그 페이스에 빨리
3: 아니, 지금 그쪽으로 이제 명중을 하는 게임이 아닌데.
1: 네. 네.

0: 네, 지금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1: 네. 자, 과연? 아까 연습하는 거 봐서는. 와, 이 정도로 부드럽다.
0: 우와.
1: 내 손가락을 봐라. 자, 그래놓고!

0: 역시 우와. 깨끗하지 않습니까?
1: 네, 역시
0: 정성호 8단. 이야, 이렇게 되면
1: 기선제압을
0: 했어. 신색 6단 상당한 강자를 만났습니다.
1: 네.
0: 대진운이 안 좋아요.
1: 아.
0: 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니까.
1: 네, 아직 모르죠.
0: 예, 내가 할 길로. 그렇습니다. 네, 야생마.
1: 네.
0: 신승태 6단. 아, 그거 신경 쓰지. 아, 이쪽에.
1: 아.
0: 네, 그렇습니다.
2: 난감하네.
1: 조준이 좀 빗나갔어요.
0: 거리가 있으니까.
1: 네.
0: 너무 큰 거리에.
1: 네.
0: 네?
3: 너무 차이가 나. 급이.
0: 이게 오히려 정성호 8단은 아니, 상대방이 실수하면 커피 승리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가 너무 안 된다. 차원이 다르다.
3: 예. 승태 어떡하니? 우리 승태야. 아너 아이씨.
1: 아, 지금 한석규
3: 승태 아이씨, 속초야. 네,
0: 하도 성대모사를 많이 내서
1: 네, 한석규 8단이 온
0: 것 같아요. 목소리를 까먹었어요.
3: 아이씨, 승태
0: 지금 약간 한석규 네? 성대모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1: 오.
3: 다 보라고.
0: 네.
3: 잘 봐, 잘.
0: 퍼펙트 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실점을 안 하고
1: 네?
0: 완벽한 승리가 그런 알까기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건방을 떨었어요. 네.
1: 네.
0: 실수. 원숭이도 네. 뭐라 그랬습니까?
1: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0: 바로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방심한 금물입니다.
1: 네, 맞아요. 이게 알까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0: 모릅니다.
1: 네. 이 정성호 8단은요.
0: 네.
1: 2009년 인플루언서 경말금 씨와 결혼해서 슬하의 3남 2녀를 두고 있는 다산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0: 야, 오남매. 그런 건 이제 우리말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 좋다.
1: 와.
0: 네, 넘칩니다. 다산왕. 아니, 진정한 총자왕은 정성호 8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자, 신스태 6단.
1: 네.
0: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한 점 득점했습니다만은 거리가 늘 멀어요. 단 한 방에 저 세 점을 향해서.
2: 난감하네. 아.
1: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0: 빗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멋진 공격이 없었어요.
1: 네.
0: 과연 저 두 점을 공격하겠다.
1: 오.
0: 네. 그러나 과연 뜻대로 될지?
1: 아,
0: 좋습니다. 저거 괜찮습니다.
1: 아, 그렇죠. 다음에
0: 모든 거 한 걸음 한 걸음. 네.
1: 네.
0: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그렇게 예. 될까요?
0: 제 웃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 사실 저 한 점이라도 어떻게 처리만 해도
1: 네.
0: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1: 네.
0: 저 한 점만이라도 안 되죠.
1: 어떻게 이렇게 다 빗나갈까요?
0: 약간 지금
1: 네.
0: 페이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대국입니다.
1: 아...
0: 이 정성호 8단의 어떠한
1: 네.
0: 현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네. 대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또 난전을 유도하고 네. 있는 정성호 8단입니다.
1: 네.
0: 역시 영리하지요.
1: 네.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1: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0: 롤스, 롤스, 롤스.
1: 문을 열고 나갔어요.
0: 네?
1: 아, 진짜.
0: 오늘 신스테 6단은 야생마가 아니고 병든 마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0: 안타깝네.
1: 네.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0: 이제 그 흔들려서
1: 네.
0: 인류를 부르는 모습이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와 같다.
1: 네. 그 밖에도 또 이제 5초 유아인.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0: 6초 넘어가면은 아닙니다.

0: 5초.
1: 1, 2, 3, 4, 5. 1, 2, 3, 4, 5. 네. 그리고 그다음에? 트로트계의 구교환이란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아직 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실망뿐입니다. 네. 만회를 해야 되겠지요. 자, 뭐 가지고 논다는 표현. 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오. 그래. 그렇게. 예. 이게
1: 또 살짝씩만 해도
0: 그렇습니다.
1: 알아서 떨어져 주니까 네. 지금 정성호 8단이
0: 알아서 떨어져 준다.
1: 지금 살짝살짝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신승태 6단은 무시하는 네. 이야기 아닐까요? 제발 한 점이라도
1: 제발요.
0: 네. 과연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아, 속초를 가자.
2: 근데 이 장면만 보면은 오히려 정성호 팔도는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0: 그러네요. 난 망했다. 오히려 네. 정성호 팔단이 떨렁 하나 흙을 잡은 조수 같고.
2: 네.
0: 자세 봐서는 신승태 입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네. 예, 혼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0: 자, 끝내기 데려가네요. 자, 멋지게. 과연 농계 탑으로 네, 농계 탑으로 아, 네. 이렇게 끝내기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은 너무나 쉽게 네. 가볍게 이 백을 잡은 정성호 팔단의 승리. 접대결에서는 정성호 팔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2: 포석이 되게 특이해요.
0: 어, 네. 야 신승태 육단 자존심이 상했던 어. 거예요. 그냥 공격으로 나가겠다.
2: 어, 다 앞으로 예, 나왔네요.
0: 예, 거리가 좀 먼 거리였으니까 네. 어, 사정권 안에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겠다.
2: 네.
0: 반면 정성호 팔단은 저렇게 붙여놓으면은 네.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좀 완전히 어. 신승태 육단을 속된 말로 봐버린 거지요.
2: 네.
0: 이렇게 해도 난 이긴다.
2: 그렇죠. 지금 약간 무시하는 게
0: 겁니다.
2: 보이고 있어요.
0: 저런 보석은 사실은 없습니다.
2: 네.
0: 그러나 결과는 모르지요.
2: 네.
0: 자, 2차전도 신승태 육단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는 네. 아, 이거 네. 밥 꼈네요. 어. 엄지타법이 정확합니다.
2: 네.
0: 어,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속점을
2: 네.
0: 향해서.
2: 잘 네. 들어가면은 네. 새 알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그렇죠?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우, 빼가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성공은커녕 네? 꽤가 안 되게 다행입니다.
2: 네.
0: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2: 네.
0: 예, 오히려 핀 맞아가지고.
2: 네, 다행이에요.
0: 예, 다행입니다. 자, 오, 어. 그렇게. 오.
2: 오.
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공격. 세 점을 향해서.
2: 오! 네!
0: 성공했습니다! 신승태 육단 드디어! 야, 생마! 신승태 육단 장하다!
3: 미나노!
0: 신승태!
2: 와, 드디어!
0: 네. 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이러면 이제 풀리는 겁니다.
2: 네.
0: 알까기 몰라요.
2: 그럼요.
0: 네.
2: 이렇게
0: 네.
2: 이제 2차전에서
0: 지나치게 건방을 떨었던 네? 네? 정성호 팔단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2: 네. 네.
0: 당황입니다. 얼굴 빛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2: 네.
0: 당황하는 기색이?
2: 맞아요.
0: 네. 우습게 봤죠, 너무. 네. 네. 아, 당황은커녕 차분하게
2: 네.
0: 처리합니다.
2: 역시. 멋있어요. 네. 역시 정성호 팔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참 동안이에요.
2: 네, 어, 맞아요.
0: 네? 누가 저 50대로 보겠습니까?
2: 맞아요. 진짜 동안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2: 피부도 너무 좋아요.
0: 네, 피부도. 네. 아유, 네. 네, 승자의 여유입니다.
2: 네.
0: 만약에 치고 있으면 네. 귀에 안 들어옵니다.
2: 네, 맞아요. 네. 지금 신승태 육단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자, 그렇거나 저렇거나 네, 네.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2: 네.
0: 저. 동문서답이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그거. 네. 좋아요. 자, 과연 저거는

0: 신숙태 6등. 와. 저희는 사실 뭐 정성호 8단이 네. 승리하든 신숙태 6단이 승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약간 열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약자를 응원하게 되네.
1: 네.
0: 네. 뭐 이렇게 스포츠 채널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두 선수라도 좀 네. 지고 있는. 네.
1: 맞아요.
0: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의치 않고 정성호 8단은 어? 네, 노련합니다.
1: 어? 너무 깔끔하지
0: 않습니까? 네. 내 알은 그 자리.
1: 네.
0: 상대의 알만 공격하고 네. 처리하는 네, 프로다운 수입니다.
1: 네.
0: 과연 네. 이번에는 어찌 될지 성공을 할지?
2: 아.
0: 그러나 네. 1차전과는 달리
1: 네.
0: 뭐 한 점 차이입니다.
1: 맞아요.
0: 크게 밀리는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네.
0: 가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과연 조금 어려운.
1: 오!
0: 안타깝습니다.
1: 네, 눈계타법이 됐네요.
0: 네. 그래도 네, 눈계타법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1: 네.
0: 네. 과연 그래도 두 대국자는 양반이에요. 매너 좋습니다.
1: 네, 맞아요.
0: 왜냐면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 네. 네. 위치까지 가서 막 비키라고 그러고.
1: 맞아요.
0: 막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두 대국자는.
1: 양반이.
0: 그렇게 안 해요.
1: 안 해요.
0: 아, 양반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다. 이제 깨달았나 봐요.
1: 몰라서 못하고 있었나 봐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안 비켜주네요. 안 비켜줘도 네. 할 말 없는 겁니다.
1: 네.
0: 네.
1: 자,
0: 과연 자리까지 이동했는데 보람있을지. 네. 하여튼 그런,
1: 네, 뭐,
0: 그런 정도
1: 그래도
0: 네.
1: 그냥
0: 예, 네, 사이에 낀 네.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어우. 자, 1타 2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8단 흑 두 점을 향해서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역시 프로입니다.
1: 네.
0: 자, 흑이죠.
1: 네.
0: 저거 굉장히 유리한 네, 위치입니다. 자, 안 돼요.
1: 신중하게.
0: 저런 현상이 네. 자신감 부족.
1: 네.
0: 자신 있게. 네, 자신 있지 않습니까?
1: 아, 진짜 정성호 예, 8단은 저... 아주 깔끔해요.
0: 정성호 8단 정말 잘하네요.
1: 네. 아, 이제 한 알 남았어요.
0: 정성호 8단은 못하는 게 뭔가요? 네, 다 잘합니다.
1: 오.
0: 죽으려고 네. 한 장 있지 왜 또 그 한 점.
1: 보통은 이제 하나가 남으면 도망을 가는데,
0: 날 죽여주세요. 날 처리해주세요.
1: 역시 야생마 덥습니다.
0: 아, 네. 아 저거 끝내기 들어갑니다.
1: 아,
0: 여기서.
1: 진짜. 신승태 6단은 오늘 네. 의상도 네. 일부러 흑돌 백돌 상징하는 블랙 앤 화이트를 입었는데.
0: 네, 준비는 좋아요.
1: 네.
0: 준비성들. 본인이 스스로. 야 어떻게 보면 상대를 우롱하는
1: 네.
0: 우롱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3대 1이다.
1: 네.
0: 네. 그것도 멋지다고 신승태 일단 추잡스럽습니다. 저거는
1: 네.
0: 맥없이 끌려가는데.
1: 네.
0: 자,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1: 네.
0: 한번 멋지게.
1: 진짜.
0: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예.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서 1타 3득이 나오느냐?
1: 우와!
0: 3득은 안 나왔습니다만 득점을 올리는 네. 신승태 6단! 속초의 아들 신승태! 와
1: 깔끔했어요. 네.
0: 아, 아깝지만
1: 아, 이게 약간 먹히나 봐요. 이게
0: 네. 좀 동정심 유발
1: 네. 네.
0: 어 그런 거 없어.
1: 아.
0: 어 그거를?
1: 아니.
0: 네.
1: 지금.
0: 네. 어떤 바보가 자기 아를 연달아. 뭐야 그것도 넘어가. 네 결과.
1: 아 노래를 해주면. 오봉산꽃대기 애화 돌배나무.
0: 네 거기까지. 네.
1: 오 과연 네.
2: 이런 못 가지.
0: 와 과연.
1: 에?
0: 와 본인 알을 깔아요. 어! 깨지 지금 여러분. 이야. 자 요게 만약에 무슨 부일 가능성도 있고요.
1: 네.
0: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데. 승리했습니다.
1: 오! 오! 진짜 했는데.
0: 준승세 욕담 2차전은 승리했습니다.
1: 자, 이제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흑돌 신승태 6단 성공해주세요.
0: 네. 자, 신승태 6단은 집중해서 중앙에 세 점을 포석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넓게 활용하겠다.
1: 네.
0: 정성호 발단은 세 점을 포진을 했고요. 자, 이게 세 알이기 때문에 첫 득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첫 득점 성공해야 됩니다.
1: 신중하게.
0: 꽤기 나오면 안 돼요? 그래도
1: 오.
0: 네, 미칠 거 없습니다.
1: 네, 똑같아요.
0: 네. 네. 신승태 6단은 1차전 다르고 2차전 다르고
1: 네.
0: 지금 결승전에는 오, 진짜 프로다운 모습.
1: 네, 이제야 손이 풀렸나 봐요.
0: 이제 풀렸습니다. 와, 그러나
1: 와.
0: 정성호 8단이네요.
1: 역시
0: 네, 네. 차원이 다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깨끗하게 득점을 네. 하는 정성호 8단.
1: 네.
0: 졸지에 떨렁 하나 남은 신승태 6단.
1: 네.
0: 그러나 이것도 처리하면 모릅니다.
1: 네.
0: 실수 없어야 됩니다.
1: 네.
0: 네! 성공하는 신승태 6단. 이게 웬일입니까?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1: 네.
0: 신승태 6단 멋집니다.
1: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알 수 없는데요.
0: 알 수 없는 저게 만약에
1: 네.
0: 정성호 8단이 네. 실수라도 나오면
1: 네.
0: 네. 역전승을 거두는 겁니다.
1: 과연
0: 어. 네.
1: 아.
0: 방해된다.
1: 네. 이제는 아. 흔들리지 않겠다.
0: 네. 네. 자. 제가 볼 때는 정성호 8단. 평소 실력 같으면 충분히. 아! 역시!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오늘 대국 최종 승자는 정성호 8단입니다. 여기 이제 사인을 네. 여기 해가지고 재밌게 잘했어.
1: 아.
0: 저렇게 못한 사람이 저렇게 이겼구나.
3: 야, 진짜. 진짜 잘한다, 성호는.
0: 자, 축하드리고.
3: 아~
0: 일단. 자, 수고한 말씀해 주시죠.
3: 아, 오늘 어쨌든 즐거웠고
4: 예.
3: 야생마로 다시 돌아가서
4: 예.
3: 속초에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1: 속초에서
0: 신스대 일단 또 잘했어요.
1: 네, 네, 네, 맞아요.
4: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알까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또 오늘 고수님을 만나가지고 한수 배우고 갑니다.
0: 국악의 날 지적인 알까기 시즌 2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다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복부 깊숙이 쌓여있는 내장지방 제거를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상대방의 의견이나 관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소통을 방해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메시지를 왜곡해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혼자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소통의 첫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크런치 자세와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뱃살을 빼주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런치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허리와 머리를 반듯하게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힘 유지하면서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눕고 5회 정도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와 골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마시고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리를 묶어봅니다. 손도 반대로 감아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두 번 더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눕고 손을 풀고 다리를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 역시 따라하면서 복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땐 목이나 어깨에 힘이 아니라 오직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따라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 근력을 키워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스트레칭해줍니다.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른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른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두세 차례 들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좌우로 떨궈봅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기점으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팔을 벌려봅니다. 손은 동그랗게 힘을 빼주고 어깨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에 틀었을 때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좌우로
경추를 가운데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회복 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손을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이 자르르르 윤기가 흘러 살랑살랑 비단 같은 머릿결 어루만지는 고사리 같은 작고 귀여운 손가락 어여쁘다고 어루만지는

어떤 목소리 숨죽여 들어볼까 소리 높여 부르던 그 이름을 불러볼까 부끄럽게 넘치시다가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20대 청춘의 모습을 그린 연분홍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재즈 판소리 듀오 오주아의 무대였는데요. 오주아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선보이는 팀이라고 합니다. 다음 무대는 우리 일상에서 불렀던 노래 향토 민요를 이 시대의 감성으로 풀어낸 음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이 담긴 노래인데요. 청춘 남녀가 서로의 집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니 집, 내 집이라는 곡입니다. 판소리와 민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무대입니다.

0: 총각의 집은 구름 속이었습니다. 가사가 정말 재밌는 네 집 내 집이었고요.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권하신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촘촘의 권하신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팀 이름이 특이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촘촘이 무슨 뜻인가요? 뭐 촘촘하다 그 뜻인가요?
1: 네, 맞아요.
0: 아, 정말 그 뜻이에요?
1: 네.
0: 촘촘한 거랑 음악이랑 무슨 상관이죠?
1: 그 촘촘하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굉장히 작은 틈이나 간격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뭔가 항상 중요한 일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런 좀 놓치기 쉬운 어떤 일상의 작은 촘촘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음악으로 엮어서 관객분들에게 촘촘하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의미로 지어보았어요.
0: 그럼 어떤 디테일을 살린다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한 얘기인가요?
1: 그렇죠. 디테일하게 음악을 만듭니다.
0: 그래요? 오, 촘촘한 세상의 이야기를 또 촘촘하게 전하는 팀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촘촘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저희 촘촘은 판소리와 민요를 바탕으로 한 컨템포러리 음악을 만드는 팀입니다. 판소리와 민요가 가진 어떤 서사성이나 비정형적인 음악 결을 현대적으로 차용해서 여러분들에게

0: 뭔가 예상치 못한 재미와 울림을 줄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1: 어떤 멤버들이 있나요?
0: 네, 저희 촘촘에는 현재 가야금의 조선아, 그리고 타악의 박한결, 그리고 기타와 미디 사운드의 사샤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1: 네. 그 앞서 들려주셨던 음악도 그렇고 뭔가 그 향토 민요를 바탕으로 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음악은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신 건가요?
0: 예, 제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할머니들의 할머니 위에 그 할머니의 생활상은 어땠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나 제 책을 좀 찾아보던 중에 서영숙 교수님이 쓰신 금지된 욕망을 노래하다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진짜 많은 향토 민요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소개를 해주시고 그 교수님께서 재밌는 해석을 더해 주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강강술래라는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강물이 가진 생명력이 뭔가 여성들이 가진 힘과도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순례 여행을 떠나듯이 옛 여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순례하듯이 한번 음악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제목입니다.
1: 갑자기 그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네. 촘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월드 뮤직과 연극을 결합한 민요 콘서트도 하셨고 창작 판소리도 하셨고 뭐 부채나 스카프 같은 이런 소품을 활용한 어떤 재밌는 공연도 하셨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었던 공연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실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죠? 제가 잘 조사한 거 맞죠? 네. 풍류대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신 거죠?
0: 풍류대장에서는 저희가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대중가요를 국악적으로 리메이크를 하는 작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촘촘의 제 무대를 보시면서 아, 정말 신선하다. 어떻게 원곡을 저렇게 편곡을 할 수가 있나 하고 반응을 보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던 무대였습니다.
1: 아까 저는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 권하신 씨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은 부분이 평생 공부를 하시면서는 이런 신디사이저 같은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신 적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 박자도 다를 거고 그게 막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렇진 않나요?
0: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1: 네네.
0: 이제 저는 판소리를 가장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또 그런 밴드 사운드나 이런 서양 음악을 또 같이 많이 장르를 결합해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믹스하는 거가 자체가 또 재밌고요. 제가 배워왔던 오랜 어떤 옛 음악과 지금 현재 많이들 익숙해 하시는 그런 음악을 같이 결합한 작업이 계속 재밌어서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1: 재밌으니까 어색하지 않았다.
0: 좀 고민은 좀더 들긴 하죠. 왜냐하면은 약간 어느 정도는 좀 다른 문화 안에서 이렇게 발전해 온 음악이기 때문에 동서양의 만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가 좀 아주 쉽진 않잖아요.
1: 아까
0: 하지만
1: 일례로 우리나라 음악을 서양 악보로 다 옮기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박자도
0: 그렇죠.
1: 다르고. 그게 안될것 같거든요, 그게.
0: 근데 그런 작업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어요.
1: 그래서 편안하게 해오고 계시는군요.
0: 아주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촘촘의 음악을 한곡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0: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곡은 꽝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여성들이 진짜 시집살이에 대한 노래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시집살이의 고된 어떤 생활, 그리고 시댁에 대한 비유를 꽝에 대서 만든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촘촘의 꽝 노래 함께 감상하시죠.

바라보다가 비교보는 눈구녕은 시어머니 상에 놓고 누가 지울 때는 시아버지 상에 놓고 어, 어, 저는

옛 남사당들이 사용하던 말 중에 버슴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버슴새는 연주자만의 개성 있는 몸짓을 뜻하는 말인데요. 놀이가 절정에 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버슴새가 나오곤 했다는데, 이 남사당들의 버슴새가 풍물판의 춤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번에는 풍물판의 춤인 풍물춤 중에 채상소고춤의 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운태 명인의 무대 함께 하시죠.

0: 눈을 뗄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김은태, 류, 채상, 소고춤 함께 하셨고요. 우리 김은태 명인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멋있는 춤사위가 인상적이었는데 그 공중을 나는 듯이 그 45도로 회전하는 그 동작이 뭔가요?
1: 네, 자반 뒤집기라고 하는데요.
0: 자반 뒤집기요?
1: 네, 옛날 어른들이 그 자반을
0: 네.
1: 이렇게 뒤집었다, 이쪽으로 뒤집었다 한다는 그런 말로.
0: 그 고등어 자반 굽는 그거
1: 그렇죠.
0: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거기에서 연유한 겁니다.
0: 아,
1: 네.
0: 그것처럼
1: 네.
0: 뒤집는다고?
1: 이쪽으로 뒤집었다, 이쪽으로 뒤집었다.
0: 네.
1: 그러니까 자반 뒤집기가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0: 네.
1: 한 방향으로 계속 도는 자반 뒤집기가 있고, 또 낙엽사이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돌고 다시 뒤집는 이제 이런 자반 뒤집기.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박을 그 엇박으로 치고, 또 다시 박을 넘나들면서 허리를 많이 유연하게 쓰는 어려운 동작인데, 그 채상소고춤의 아주 별미라고 할 수가 있죠.
0: 그 젊을 때는 뭐 유연성이나 이런 게 받쳐주겠지만 혹시 버겁진 않으신가요?
1: 이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할만했습니다. 근데
0: 네.
1: 한 2년 이제 활동이 없고,
0: 네.
1: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그 체력적인 걸좀 느끼는 것 같아요.
0: 아, 공연이 뜸했더니.
1: 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공연 한번 하시면 몇번 정도 돕니까?
1: 그 예전에는 이제 판꿀이라고 그래서
0: 네.
1: 합동농악을 하고, 그리고 개인놀이를 하고, 그걸 또 하루에 3번씩 했어요.
0: 네.
1: 3회 공연을.
0: 네.
1: 그러니까 약 500회 정도 하루에 그걸 돌고 이랬는데,
0: 네.
1: 요즘은 이제 개인놀이 살짝 그것도 조금만 하고 이러니까 20회에서 30회 정도, 네, 그 정도 돌고 그렇습니다.
0: 아, 그럼 예전에는 1회 공연에 한 100번 이상 돌았다는 얘기네요.
1: 그렇죠. 네, 판꿀이 뭐 4바탕 정도 되니까요.
0: 많이 도신 분이군요.
1: 공중에서 떠 있는 게더 안전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돌았습니다.
0: 네. 아니, 그 일단 오늘 그 춤의 이름이 김은태류니까요. 선생님께서 아예 구상해서 만드신 건가요?
1: 그 전에는 이제 그 소구만 들고 춤을 추는 소구춤이라고 했고요.
0: 네네.
1: 또 상무를 쓰고 돌리는 거를
0: 네.
1: 상무놀이라고 서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0: 네.
1: 이거를 그 제가 이제 사물놀이 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호남의 춤사위를 바탕으로 하고, 경기의 웃다리 채상 상무놀이, 그다음에 영남의 아까 얘기한 자반뒤집기,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춤 채상 소구춤이라는 단어를 완성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이 아예 붙은 거군요.
1: 네.
0: 네. 선생님께서는 7살 때부터 춤을 추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소고춤을 추는 소년이라고 불리셨다고.
1: 뭐그 당시에 뭐 사위자가 이제 뭐좀 과장돼서 천재 신동이다라고
0: 네.
1: 얘기를 했는데,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 그 호남 여성농악단의 단장님이셨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러 갔다가, 그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야참비라고 해서 5원, 10원 이렇게 돈을 주는데,
0: 네.
1: 그게 그렇게 저도 받고 싶어서, 네.
0: 아하.
1: 그거 하면 준다라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가서 무조건 돌리기 시작한 거죠.
0: 네.
1: 그게 시작돼서 이제 안쓰러우니까 부모님이, 아, 너는 안 해도 줄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았어요.
0: 이미 재미가 들린 겁니까?
1: 예.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된다. 이제 끝까지 하다 보니까 백남준 선생께서 보고, 너는 무대 체질이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0: 아, 그러면 처음 딱 돌리고 그 야참비를 받은 날이 기억나세요?
1: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0: 그날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무대가?
1: 그 무대에는 전혀 생각이 나지
0: 아,
1: 않습니다.
0: 네네네.
1: 앞뒤 뭐 부딪히고, 뭐 길도 제대로 모를 때에 나가서 현장을 경험한 거니까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관객들이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저를 안고 나가는 거예요.
0: 오,
1: 네, 아들 삼겠다 뭐
0: 네.
1: 이렇게 하고, 그때 그런 그 박수갈채나 이런 것들이 저를 아마 흥분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칭찬받고 뭐 이러니까. 예, 그다음부터는 졸지도 않고 공연을 다 끝까지 마치는 이제 그런, 그래 학교도 뭐 늦게 들어가고, 예, 상당히 많이 공연을 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그 7살 때첫 공연 이후에 그 공연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박수갈채를 받는 거에 묘미를 알아버린 거군요.
1: 그렇죠.
0: 그러면 더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1: 그렇죠.
0: 야, 그게 오늘날의 선생님 만든 거네요.
1: 네.
0: 네. 그리고 아까 아버님께서 여성농악단을 이끄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 일을 지금 선생님께서 또 하고 계시죠?
1: 예, 연인단 팔산대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 조선시대 때 높은 무대에서 임금님이 출타를 하거나 외국 사신이 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최고의 무대다라는 그 산대라는 뜻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팔자가 모든 걸 아우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사통팔달이니 뭐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팔을 붙여서 팔산대라고 해서, 예전에 여성농악 프로그램을 그대로 전승 계승 발전시켜서 요즘 프로그램으로 약간 무대화시키는, 예, 그런 작업을 하고, 6살배기 제뭐 외손녀부터 또 60, 70다된 저희 누나들까지 합숙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전수하고.

0: 어떻게 예전에 그 여성 농악단하고 프로그램이 좀 달라졌나요? 요즘하고?
1: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압과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민요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판꽃을 치고 끝나고 나면 장기자랑 무용도 하고 뭐 장군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연습국처럼 창극을 연수국으로 오늘 한거 1부, 내일 2부, 모레 3부 이런 식으로 예.
0: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1: 그렇죠.
0: 아, 그 오늘 본 사람 내일 또 와야
1: 또 와야
0: 되네요.
1: 되는 거죠.
0: 예.
1: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네네네.
1: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할수 없고요. 그 중에서 엑기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오늘만 보면 엑기스를 다볼수 있게끔.
1: 오늘 한 절반 정도가 가능합니다.
0: 아, 그래도 또 남겨놓는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 풍류를 준비하셨는데, 역시 연희단 팔산대와 함께 하시는 거죠?
1: 경기 도당굿의 도살풀이가 주 음악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주 음악을 앞에 연주를 하고 뒤에는 경기 웃다리 짝새나 그쪽 가락을 연합해서 연주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단원들이 전공이 다 달라요. 전공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농악을 가르치고 전수를 했기 때문에 각 자의 악기나 이런 그 자기 전공을 되살려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풍류를 이제 주로 엑기스만 골라서 한 곡입니다.
0: 네. 그럼 경기 풍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음악인들의 무대 판티스트, 오늘은 유쾌한 악당을 만나보겠는데요. 유쾌한 악당은 음악을 통해 세상을 즐겁게 보는 팀이고요.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시대와 공감하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줄 음악은 난봉인데요. 이 음악은 서도소리 난봉가를 재구성한 작품이고요. 평범했던 일상에 대한 그리움과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간절함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요. 이 음악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쾌한 악당은 음악으로 세상을 즐겁게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으로서 세상과 즐겁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동시대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유쾌한 악당만의 철학적 메시지를 담아 다양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극 작업과 음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악당만의 유쾌하고 즐거운 작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악당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해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 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교과서 안에는 민요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K 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2: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두가급을 마련할지.
5: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31살인 선지 씨, 이 마을 공식 인기 가수인데요. 선지 씨 덕에 어르신들 귀호강 제대로 하십니다.
1: 우리 동네 민영전 1등이다 1등.
2: 감사합니다. 아, 찐장이요.
3: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4: 농사꾼이 나왔어라. 표고버섯 농사 짓는 농사꾼 오선지요. 안녕하세요. 표고버섯 농사 짓는 소리꾼 오선지입니다. 농사가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재미있을 때도 있고 진짜 못해먹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0: 모원이면 도인 선지 씨,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하지만 귀농 3개월 차 농부에겐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4: 이거 부서졌어, 미안.
5: 스프레이 꼭 들어가야 물이 안 나오는.
4: 아니, 부서졌어. 부서졌다니까.
0: 농사에서의 첫 소절을 익히는 중.
4: 이거를 맞고 가야 돼. 어디가?
0: 소리꾼이었던 선지 씨가 귀농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 2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신 엄마를 위함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국악신동이라 불리며 재능을 인정받았던 선지 씨. 선지 씨가 소리꾼이 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건 엄마였습니다. 이젠 선지 씨가 엄마를 위할 차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를 위한 선지 씨의 사랑가 들어보실까요? 비옥한 황토 가득 품은 전남 무안.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노랫가락이 들리는 곳.

0: 이곳은 선지 씨 부모님이 13년 전부터 가꾸고 있는 버섯 농장입니다. 표고버섯 중에서도 으뜸이라 불리는 백화고 버섯은 세계 10대 항암식품으로도 유명하다는데요. 그만큼 영양소도 풍부하답니다. 백화고의 매력에 끌려 10여 년 전 먼 중국까지 가서 재배 기술을 배워온 부모님이었는데요.
1: 아, 무조건 따면 안 되고 이러면 엄마가 또 더블 이렇게 봐봐요. 좋은 거는
2: 얼마만 하고 딸 거야? 어차피 이거 펴서 따야 되지?
1: 거의 다 따야 돼. 응, 거의 다 따야 돼. 다, 현재야, 이게 가장 좋은 사이즈.
2: 그 좀 작은 거 같은데?
1: 아니, 종이컵 사이즈. 딱 이 컵 사이즈를 제일 선호해.
0: 귀농 후 소리 수업 대신 매일 듣는 엄마의 버섯 수업.
1: 아까워, 빠져.
2: 아빠한테, 아빠 도망갔어?
1: 아빠 도망갔어. 하도 도망을 잘했으니까.
0: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계셨네요.
2: 여기 다 했어? 안 했네.
3: 이거 했지.
2: 안 한 거 같은데? 이거 같이 넣으면 안 돼, 곰팡이.
3: 빨리 빼.
1: 보여? 은지야?
2: 뭘?
1: 버섯이 보여?
2: 버섯 전에도 보였지.
1: 이제 뭘 따야 될지, 뭘 안 따야 될지 알겠어?
2: 아, 어. 근데
1: 다시
2: 막 재밌진 않네.
1: 따는 건 재밌지. 이렇게 펴려고 하는 거는.
2: 아, 그 속는 게 재미가 없어.
1: 속는 게 재미가 없어.
0: 매일 수십 킬로그램의 버섯을 수확하는 가족. 곧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데 작은 상처에도 예민한 버섯이다 보니 모든 작업은 수작업. 크기를 눈으로 확인하며 일일이 선별해야만 한다는데요. 어허, 그런데 선지 씨 영 감이 오지 않나 봅니다.
2: 이거 돼? 응? 이거 돼? 중? 이것도.

0: 나 오늘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걸리지.
1: 빨리 못해.
0: 날 세지.
2: 그렇게 늦게 하면 언제 다 왔어?
3: 선지 씨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1: 됐다. 지금은 우리가 그 각자의 속도를 탓하고 있지만 나중에 돈이 아주 많이 벌리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때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돈 봐라 돈 봐라 다 돈이에요.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우느냐. 얼씨구 절씨구 돈 돈 돈 돈 봐라 돈 보세요.
2: 좋다.
1: 자, 다 돈입니다.
0: 맞습니다.
1: 아저씨 다 돈이니까 잘하세요.
2: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욕하는 줄 알았네.
3: 한바탕 오전 작업이 끝난 후 선지 씨의 주 업무는 인터넷 상품 홍보인데요. 젊은 감성 선지 씨 덕분에 백화고 홍보에 날개를 달았는데요. 그런데 사무실 한 구석에 눈에 띄는 이건?
4: 뭐가 있어요? 치우주선.
1: 아, 저거. 저게 그 제가 작년에 전국 노래자랑 목포시편에 나갔었거든요. 엄마가 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무기를 쓰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 끝까지 안 한다고 해서 이제 가족들 몰래 신청을 일단은 했어요.
5: 아니 거기서
3: 수준급 노래 솜씨로 무대를 휘잡았던 선지 씨.
1: 팬분들이 보러 오셨어가지고 보다 보면은 저희 언니도 있고. 엄마.
3: 멋진 솜씨 뽐내며 최우수상 수상.
5: 아 예. 시상에는 목포 시장님이 지금 메달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 아버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시네요.
1: 이때 아빠는 뒤에서 현수막 들고 계셨거든요. 현수막은 가운데 못 앉아 계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셨어요. 뒤에 서 계셨어요.
2: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1: 그때 현수막이랑 판넬이랑 아빠가 다 만드셔가지고 한동안 차 뒤에 실려 있었어요. 어딜 가나 이거 빼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거의 도망다녔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죠. 되게 막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봐봐 결국에 내가 하라고 하면 다 잘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엄마가 되게 자신만만해 하시더라고요.
3: 6살 때부터 시작해 무려 25년간이나 판소리의 길을 걸어왔던 선지 씨. 전국 유명 대회에 메달을 휩쓸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소리꾼으로서의 길을 차곡차곡 다지며 유명 소리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선지 씨.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귀농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건강이 안 좋아지신 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선지 씨. 농부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엄마를 위한 일이었기에 후회는 없답니다. 그날 오후

0: 선지 씨가 길을 나섭니다.
1: 다녀오겠습니다.
0: 버섯 배송을 가는 길. 가까운 이웃에게는 이렇게 직접 배송을 하곤 하는데요.
2: 어디로?
3: 반드시 주소 안 내려.
2: 여기? 너무 혹당몰인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야. 쭉 가라고?
3: 아니, 좌회전. 좌회전에서 쭉 가는 거. 이렇게 안 가는데? 잘못 왔다.
2: 엄마가 알려줬잖아.
3: 아니, 저 밖에 가겠는데?
2: 큰일이야, 여기. 다 외길이야. 돌아갈 수도 없다고.
3: 돌아갈 수 있어.
2: 남의 집에 들어갔다 와야 되나?
3: 여기다 키웠어.
2: 여기요?
3: 아내가 차 있잖아.
4: 아, 차가 아내가 있어.
0: 험난한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 백화고 버섯은 이웃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네요.
2: 삼촌 멍멍이 물어요?
0: 한동안 귀농한 선지 씨가 마을의 화제였는데요. 덕분에 백화고도 더 유명해졌답니다. 선지 씨를 반겨주는 귀여운 동물 친구.
2: 안녕.
3: 새끼는. 이쁘다. 요즘 무슨 꽃?
2: 오, 따뜻하다.
5: 이것이 알스토메리아라고.
3: 알스토메리아.
5: 네. 꽃밭은 꽃피면 안 돼.
2: 몰랐어.
3: 꽃피면 안 돼. 맞아. 들어. 아까워.
5: 이제 뭐냐, 우리가 출하할 때는 이렇게 예전부터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꺾고. 꽃집 오면 꽃 풍선이야.
2: 바장님의 노래도 한 자리 할게요. 선생님 일하셔도 돼요. 제가 귀찮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너무 멀리 일하러 가시네.
5: 네, 나도 꽃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 꽃바구니 옆에 끼고 꽃 발러 나왔어. 노란 꽃, 보란 꽃, 빨간 꽃, 노란 꽃, 꽃사시오 꽃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삼촌, 이렇게 알스토메리아 하세요. 한번 하세요.
5: 알스토메리아 하세요. 꽃 중에서 제일 좋은 꽃이에요.
2: 알스토메리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더 있다가는 지금 그 나무 한 그루를 가져가게 생겼.
3: 한 분씩 와서 이렇게 해야 돼. 네,
5: 한 분씩 놀러 오세요.
2: 이모. 버섯들 왔어요.
6: 와, 맛있는 청양고 받으시네.
2: 맨날 고구마 주셔가지고.
6: 아니야.
2: 근데
6: 덕분에 나도 버섯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니.
2: 이 굴이네.
6: 굴이 고구마 호불창고.
2: 호불창고가 뭐예요?
6: 아니, 타볼래?
2: 봐봐, 대농의 삶이라네.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0: 이번엔 무언의 대표 특산물 중에 하나인 고구마 농장을 찾았습니다. 싱싱한 고구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6: 잠자고 있는 고구마들의 호흡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호흡은 어떤가.
2: 그래갖고 고구마들을 선지한테 좀 깨우라게 노래를. 자고 있으면 또.
6: 요즘들 잠투정할지도 모르는데.
2: 쇼츠로 해야 되니까 세로로 해줘.
6: 이렇게?
2: 어. 네. 고구마로다, 고구마로다. 해야 농장에 얼싸 해수 고구마 얼싸 좋네 아 좋네 군고구마 해라 해야 고구마구나. 여러분 해야 고구마 하세요. 고추 단된장에 보리밥 찰밥 많이 먹고
0: 허럴. 노래가 큰 무기인 선지 씨.
2: 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0: 마을 곳곳 이웃들의 농산물 홍보 대사를 자처했는데요.
2: 바람이 분다.
0: 선지 씨의 노래 응원 덕분에 SNS를 통해 농산물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2: 나 벌써 좋네, 아 좋네, 해야 농장, 해라 해야 농장이보다.
0: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농부의 하루.
2: 근데 엄마 눈이 왜 이렇게 빨개?
3: 또 터졌어. 이쪽이

0: 이상을 느낀 엄마를 위해 선지 씨 뭔가를 급히 꺼내듭니다.
1: 미슬토라는 주사인데 이제 그런 암 환우들이 맞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0: 2년 전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던 엄마. 암 수술을 받고 치유 중인데요.
1: 약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약물이 들어가서 엄마가 더 이상 암세포와 싸우지 않고 재발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났다. 됐습니다. 환자분.
2: 아휴, 안 아프네. 오늘도.
0: 거의 매일 붙어있다시피 한 모녀. 때론 친구 같고 때론 언니 같았던 엄마. 그렇게 소중했던 엄마에게 찾아온 병은 선지 씨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앞으로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도와 백화고 농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엄마의 건강이 먼저였던 효녀딸 선지 씨.
3: 주위에 언니들이나 이렇게 밖에 활동하는 언니들 보면 왜냐면 극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그때 활동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니까 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더 못하고 내려왔나 하는 마음에 늘 미안하긴 하죠. 짠하고.
0: 전에는 알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 선지 씨가 귀농하면서 적막하던 집 분위기도 싹 달라졌는데요. 분위기 메이커는 물론 엄마 대신 집안 살림도 거의 도맡아서 하는 똑부러지는 딸이랍니다.
1: 보통 저희 식사에서 표고버섯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은 건표고를 또 저희가 같이 넣어가지고 밥을 좀 해볼게요. 가루는 넣어놓고 나면 좀 뭉치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줘야 돼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항암 성분이 있거든요. 렌티난이라고. 엄마를 위한 또 아빠를 빼면 서운해하니까 저 부모님을 위한 영양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영양밥에 갈비까지. 어우,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네요. 맛있는 냄새를 맡고 달려온 엄마. 막내딸 선지 씨 덕분에 호강합니다. 딸의 정성 가득한 영양밥. 어, 정말 맛있겠는데요.
2: 맛있겠습니다.
1: 맛있겠어요.
2: 반찬이만 있어요.
1: 그렇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밥을 조금만 가져와 볼까?
0: 엄마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심정.
3: 엄마 눈이 또 떠졌어.
1: 그럼 눈이 왜 자꾸 그래?
3: 피곤하면 그런가 보다.
1: 며칠 전에도 그러셨거든요.
3: 얼음 쪽이 터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1: 근데 빗줄이 터지는 건 진짜 피곤한 건데.
4: 그래도 바로 힘들면요.
3: 피곤하면 바로 턱 소리가 나. 터지는 소리.
1: 안 피곤하다는 게 사실상 거짓말이네. 그치?
3: 나는 그렇게 피곤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가끔 몸이 그러네.
1: 대신 아파줄 수 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신 아파주기를 또 부모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오히려 그 아픔을 조금 이렇게 신경 쓰되 그냥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하면서 있는 거죠.
4: 일반적인 수술이 아니고 이제 절개하는 수술이니까 일정 부위를 잘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하고 수술하러 갈 때에 특별하게 뭐 따로 위로 될 만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눈치만 이제 좀 살피게 됐죠.
0: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0: 앞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돼주었던 가족. 한 차례 힘든 고비를 겪어내며 가족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성큼 봄이 다가왔습니다. 계절과 상관없는 버섯 농사라지만 귀농 3개월 차인 초보 농부에겐 유난히 바쁜 봄입니다.
1: 가운데 거 이쪽만 대볼까? 네? 한 조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 버섯을 키우려면 그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쉬게 해주는.
0: 버섯 키우기의 가장 첫 단계인 배지에 물 주기부터 배워보는 선지 씨. 처음 해보는 작업에 선지 씨 잔뜩 긴장했는데요.
1: 선지야. 이거 좀 있던 데라 들어갈게. 끝까지 서서 밀어넣어서 끝까지 약간 흔들어주고. 그렇지. 또 밀어넣어. 그렇지.
2: 이거 부서졌어. 미안.
1: 스프링 꼭 들어가야 물이 안 나오.
2: 아니 부서졌어.
1: 깨졌다고 끝나는 거래.
2: 부서졌다니까. 부서졌다니까.
1: 그럼 빼버려.
2: 원래 부서질 거였나 봐. 아니야?
1: 그럼 빼도 돼.
2: 내가 부신 건가?
0: 마음만 앞서는 초보 농부 선지 씨. 처음 해보는 배지 작업에 실수 연발. 버섯이 잘 자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습도. 배지에 물을 잘 주는 작업이 버섯 농사의 첫 단추인데요.
1: 그래서 그만 천천히 들어. 들어봐야 돼.
2: 아니 나와 나와. 나온다니까.
1: 자 봐 여기 봐. 이건 이제 자기가 느낌으로 보내고 싶어. 아까 가벼웠던 것들을 다시 들어보면 뭐가 묵직하잖아. 네? 그럼 이건 이제 다 늙어요.
2: 별로 안 무거워진 것 같은데.
3: 봐. 이거 엄청 오래 해야 돼.
2: 아니 이거 너무 빨리 빼했어. 이거 0.1g밖에 안 늘어났어.
1: 안에서 물이 서서히 좀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오잖아.
2: 그러면 좀 기다리자.
1: 다시 농도 속도 바람을 맞게 맞춰주면 이제 버섯이 올라옵니다.
4: 그래 금방 이렇게 자라주면.
2: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 조금의
2: 힘을 요할 뿐.
0: 이번엔 버섯을 출하할 때 꼭 필요한 지게차를 배워보는 시간. 이럴 땐 영남없는 소녀. 어?
1: 이거 항상 사람이 타야 되고 사이드 차하고 똑같이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이게 이제 중지 호준밖에 안 돼. 다 앞에 끝으로 와.
3: 아, 오늘 날씨가 추워.
1: 의자는 맞았어?
3: 의자 뭘로 맞춰?
2: 근데 이 정도여도 돼.
1: 어? 돼?
3: 어.
1: 자, 천천히. 그렇게 밟아. 그렇게 밟아. 더 밟아. 그렇지.
0: 오, 난생 처음 배우는 지게차가 꽤나 적성에 맞는 모양인데요.
5: 어떠세요? 해보니까
2: 재밌습니다.
5: 어?
2: 저 재밌어요. 운전도 좋아해가지고 재밌습니다. 재미있지만 너무 재밌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0: 그날 오후. 오늘은 선지 씨 모녀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6: 한 마셔도 돼?
2: 안 줄래?
6: 어?
0: 바로 엄마의 정기검진 날. 6개월 만에 병원에 가는 날인데요. 혹여 엄마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진 않았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2: 엄마 좀 피곤하면 쉬어도 돼. 혼나겠지?
6: 응?
2: 혼나겠지?
6: 왜? 왜 혼나?
2: 선생님은 다 혼내시지 않을까?
6: 혼안 내. 잘하고 있는데.
2: 5년 동안에

0: 그런 재발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돼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암 환자들은 완치 판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2년밖에 안 되셔가지고 아직은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암 환자라고 한대요. 판정이 있고 나면은 조금 더 엄마의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1: 시내 병원에 도착한 모녀. 괜히 병원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2: 아이고, 반가워요. 이제 나네.
0: 감사합니다.
2: 나는 여기까지. 지금도 잘 계세요?
3: 네.
2: 지금 수술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3: 2년.
2: 2년? 네. 검사 내가 된 거 보니까.
1: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피다 뭔가 말을 망설이는 듯한 의사 선생님. 과연 엄마의 건강은 괜찮은 걸까요?

0: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운 병원. 검사 결과는 과연 괜찮을까요?
1: 백혈구, 빈혈, 암 재발 검사 것도 필요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오줌에서 다 이상이 없게 나왔고요. 상피내암이었기 때문에 뭐 재발하거나 이런 게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얼굴도 더 예뻐지시고 그러셨네요.
2: 솔직히 내가 와서 하다 보니까.
1: 아, 따님이 부산 농장 하신다 그랬죠?
3: 네. 네. 일은 그대로 안 줄이고 하고 계세요. 일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안 줄이고 하고 계세요.
1: 네,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예방암이라는 것이 삶에서 병이라는 것이 액시던트. 예? 갑자기 나한테 안 이루어질 상황이 갑자기 온 거잖아요. 근데 또 극복하고 잘 사는 거. 보세요. 인생은 life is too short. 예? 나 인생은 짧고 have no regret. 후회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이 실수에서 배워라. 그리고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라. 인생은 계속됐다. 멋지잖아요.
4: 아, 이제 한번 놀러 갈게요.
2: 네. 한번 오십시오.
3: 예, 예. 전화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0: 그런데 그때
2: 김 원장님. 아, 네. 네. 네.
0: 무슨 일일까요?
5: 이거 뭐 선물을 못 드렸다고 이거 뭐라 그랬는데.
3: 웬 선물까지.
2: 선물까지 감사합니다.
3: 보잉? 뭐 약인가 봐. 아, 티네, 차네. 차야, 차. 이제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만 오라는 건가 봐.
2: 엄마는 뭐 먹을까?
3: PT님 뭐 마실 거 고르세요. 엄마가 쏘신대요, 좋은 기분으로.
2: 차 한 잔.
3: 기분 좋은 김에 쏘신다.
2: 항상 여기 오면 차 한 잔 빼가지고 차 타.
0: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선지 씨의 소원은 딱 하나. 이대로 쭉 엄마의 병이 완치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3: 사실 유방암 수술을 한번 했다는 거는 그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자리에 재발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도 언제든 또 암이 생길 수 있다.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진짜 평안하게 계시다가 어디 한 곳 아픈 곳 없이 그냥 진짜 평안하게 잠들어 있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저희 엄마도 암이 다 낫고 나시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평생 뒷바라지해주며 자신을 소리꾼으로 키워준 엄마. 엄마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와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은 산지 씨입니다. 다음 날 농장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6: 어서 오세요.
7: 어서 와요.
0: 엄마의 반가운 검진 결과에 달려

0: 돌아온 큰딸과 아들. 오늘은 가족이 완전체가 됐습니다.
1: 잘 지냈어? 나 앞머리 잘랐는데 어때? 좀 어려 보여?
0: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오자마자 척척 농장일을 거두는 자녀들. 선지 씨보다 먼저 귀농을 한 오빠는 물론 큰딸 역시 어깨 너머로 배운 농사 실력이 수준급이랍니다.
2: 무슨 세계를? 근데 언니는 잘해.
3: 나 원래 좀 잘해.
2: 그래, 이런 일을 잘해. 언니.
4: 그러면은 귀농 한번 해볼래?
2: 그 가끔씩 와서 하는 게 좋다. 가끔씩 와서 하는 게 좋은데 매일 하면 노동.
5: 안쓰럽구나 이런
2: 이만큼?
5: 거
2: 같으세요.
6: 좀 짠할 때는 엄마랑 둘이서 막 밤 11시, 12시까지 포장하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짠하고 그래서 또 엄마 아플 땐 또 혼자서 해야 될 때 그때도 좀 짠하고 그래.
5: 그럼 언니가 하시면 되세요?
6: 저는 다른 꿈이 있어서
4: 갑자기 거기
6: 죄송해요.
0: 삼남매 덕분에 선별 작업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준비 중인데요.
1: 별걸 다 보이네. 별걸 다 보이네 내가.
7: 중국에 있을 때 사가지고 온 거여가지고.
0: 큰 아들은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했는데요. 덕분에 엄마의 전용 주치의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1: 아들이 한 번씩 좋네.
0: 한편 그 시간 큰딸과 아빠는 점심 식사를

0: 화끈한 큰딸이 시원시원하게 고기를 구워냅니다.
1: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을까? 먹겠습니다.
0: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탁.
2: 응? 아빠 쌈 누울 거야?
3: 응?
2: 그 쌈 누울 거야? 역시 엄마 거 같더라.
3: 엄마 거.
0: 꿀맛이겠어요.
2: 선지야, 그 고기 누울 거야?
1: 고마워.
4: 두 번 찍어야 되니까 한 번 찍어서 줘야 돼.
0: 가족의 모든 관심사는 모두 엄마의 건강인데요. 엄마가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무너진다는 말을 실감했던 가족. 지금 이렇게 함께 웃고 있는 시간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2: 엄마는 좀 천천히 먹어야 돼. 빨리 먹는 게 안 좋은 거야.
3: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럼.
2: 맨날 야단만 맞고.
3: 자식들이 말할때 엄마 잘못되라 그러겠어? 다 잘되라 그러지? 다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 우리 어렸을 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런 거. 다 걱정해서 했지. 똑같은 거. 너무 힘들기까지 하지 마.
2: 누가 해주는 거야?
3: 누가 해주지 않지만 내일에 엄마가 하겠지. 오늘에 엄마가 좀 쉬면 내일에 엄마가 하겠지.
5: 내일 엄마 가기 싫어도 오늘 하나 봐.
3: 아니 그럼 또 내일에 엄마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늘어.
4: 내일 엄마 또 모레 엄마 있다고.
0: 결국 엄마는 눈물이 쏟아지고 맙니다.
2: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대표형 인간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울 구멍이 어디였는지 좀 알려줄 사람.
1: 좋아서 그런 거 같지? 어, 갑자기 그러네. 갑자기 마음이?
2: 이런 게 가장 엄마가 굉장히 감정적이어가지고.
1: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 하면은 바로 와주는. 아, 자녀들이 요즘 어딨어? 없지, 없는 줄 알지.
2: 얼마나
1: 감사하지.
2: 요즘 아까 여기 또 오니까 두 눈물 버튼.
3: 엄마 앞으로 말 잘 들을게.
2: 그래. 말 잘 듣는데 너무 마음 아파.
3: 아니. 힘내보자. 뭐가 돼도 되겠지?
2: 뭐가 되기도 되겠지. 잘 될 것 같아. 화이팅.
3: 행복한 하루였다.
0: 며칠 후

0: 오늘은 웬일인지 농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선지 씨. 아, 사무실에 있었네요. 그런데 열심히 단장 중이네요.
1: 머리 뭐가 생겼네요.
2: 네. 이제 공연 가야 돼가지고 잠깐 노를 좀 말고 있겠습니다.
3: 아, 연습은 모델 어떠시죠 오늘?
2: 아, 이따 가는 차 안에서 하면 됩니다.
0: 오늘은 시내에 있는 요양원에 무료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래요. 그간 꾸준히 노래 봉사를 해왔던 선지 씨. 사실 봉사를 하는 건 노래를 잊지 않고 꾸준히 불렀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도 큰데요.
1: 어머니 매니저였어요.
4: 원래 그 소리를 어려서부터 해놔서 그때부터 같이 다녀놔서 이게 일상이에요. 이제 6살 때부터 소리를 해놔서 뭐 공연 가고 대회 나가고 전국을 따라다녔죠. 기사였죠, 기사.
2: 따로 살다가 이제 집에 오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엄마가 없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챙기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집에 오고 나니까 다 어디 있는지 엄마한테 물어보게 되고 잘 못 찾고 그러더라고요.
0: 한번 엄마는 영원히 엄마인가 봅니다.
2: 여기겠지?
5: 안녕하세요.
0: 프로다운 모습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선지 씨.
2: 감사합니다.
0: 농부에서 소리꾼으로 변신 완료.
1: 변신인가요?
2: 네, 머리에 핀만 꽂으면 됩니다.
0: 늘 하던 공연인데 오늘따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1: 기분이 어때요? 떨리나 어때요?
2: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준비한 대로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이곳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선지 씨가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노래를 부를 예정. 선지 씨 차례가 다가올수록 선지 씨 곁을 지키는 엄마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수많은 무대를 올랐지만 매번 이 순간만큼은 떨립니다.
6: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7: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또 아시면 신나게 불러주시고 추임새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시작! 배에...

0: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1: 그럼 한 곡만 더 해볼까요?
2: 네!

0: 어르신들 흥 제대로 띄워주는 선주 씨.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어머니 안 해요.
1: 어머니 안 해요. 먹고 가수로 안 나갔나요?
3: 감사합니다.
1: 아, 먹고 가수 어디서 불러주면 100만 원도 넘게 받으세요. 공짜로 안 받죠. 너무 잘하시오니.
0: 제일 비싼 하트네요. 이제야 화나

0: 웃음을 보이는 선지 씨와 엄마.
1: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이쪽으로 뭐든 있으신 것 같았어요.
3: 저도 오늘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2: 긴장은 안 했을 거고.
3: 될 때마다 체력이 엄청나십니다.
2: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 맞지.
3: 살이 찌실 새가 없으시겠어요.
2: 체력이 저 선생님들 체력이 되게 안 해.
4: 아니 선생님도 나름 농부다에 출전합니까? 우리도 다른가 농부예요.
3: 감사합니다.
0: 오늘의 무대로 에너지 가득 충전해가는 선지 씨입니다. 유난히 분주했던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모처럼의 외출로 무리를 해서인지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엄마. 선지 씨가 살뜰히 살핍니다. 본인도 피곤할 법한데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요즘 치유농장 공부에 푹 빠졌는데요.
3: 대상을 누구로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대상이 이 농장에 와서 꼭 결론적으로 어떤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0: 선지 씨가 귀농을 한 후 가장 집중하는 분야도 바로 치유농업.
3: 부모님이 언제고 저랑 계속 같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도와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있다 보면은 조금 그걸 인정받지 못할 때에 좀 서운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책임감을 조금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기미 오늘도 점점 차오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농장. 오늘은 체험 수업이 있는 날. 엄마의 담당은 버섯 탕수육. 선지 씨 담당은 체험 수업 교육 자료 준비인데요.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손님 등장.
2: 안녕하세요. 엄마 TV 나왔어. 나 연예인이야.
3: TV 나왔다.
4: 예명 씨 여기 중앙으로.
5: 여기 친구들이 앉아준 줄부터 뒤로 앉아주시면 돼요.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체험을 함께 하게 될 선생님 이름은 오선지입니다. 반가워요. 선생님 이름 뭐라고요?
6: 오선지.
5: 김명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자, 버섯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그럼 버섯은 뭘까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미생물이에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요.
0: 열심히 버섯에 대해 공부해 보는데 이제 공부한 버섯을 직접 수확해 볼 시간. 신기하기만 한데요.
7: 이렇게 따면 절대 안 따지네.
8: 좋은 버섯이 어떤 건가? 이거예요. 따보세요. 자, 이렇게 밀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따지 말고 밀어서 따는다. 옆으로 옳지. 그렇지? 됐지? 오, 잘했어.
9: 하나 좀 보여주세요.
5: 네, 표고버섯 강정으로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를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선생님은 부어보고 아, 좀 부족하다 해서 조금 더 넣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소스를 한번 일단
10: 매운가.

0: 난생 처음 만들어본 백화고 버섯 탕수육.
1: 맛있지?
2: 맛있지?
1: 왜 이렇게 맛있지?
3: 가로로 한번 돌려서 리본으로 묶어줘. 아래에서 위로.
4: 근데 이거는 아래?
3: 리본을 아래에 먼저 두고
4: 반대인가?
3: 친구들이 수확했던 표고버섯까지 전부 같이 넣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 소가 말해볼까요?
5: 버섯이 처음에 좀 무섭게 생겨갖고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따보고 한번 요리도 해보니까 재밌었습니다.
6: 버섯 따러 갈 때 추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잘 대해줬어요.
7: 한번 먹어본다는 게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철고 농장의 오성지 선생님이었습니다.
0: 재미도 맛도 최고였던 체험.
8: 이거 맛있게 먹고 가세요.
9: 맛있게 먹고 가세요.
10: 맛있게 모시다.
11: 실적 받으세요.
0: 선지 씨가 귀농한 후 농장은 체험 프로그램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3: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좀 힘을 받고 좀 즐거워하고 이렇게 가는 거에 좀 저도 제 나름의 보람차고 좀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0: 막막했던 농부 생활, 이렇게 점점 선지 씨의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차로 30분 거리인 목포 시내에 나온 선지 씨.
3: 아이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랜만에.
10: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0: 아니, 진짜 선지 씨처럼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후계농 청년들을 만나러 온 것인데요.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다네요.
12: 후계농들이 많이 오면은 가장 큰 문제가 후계농 아들이 만약에 아들이 오면은 농사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13: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삼각대라든지 막 이런 거에 상담 받으면 아빠 넌 못한대, 나이도 낮은데 애기 짓거리 하고 다니냐 그렇게 다 말해버리니까 또 이게 아닌가?
3: 생각보다 그냥 타깃을 내가 생각해도 그 타깃이 안 될 때가 있대.
12: 알고리즘 뜨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렌드 따라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만약에 요새 밤양기 유명하잖아. 그럼 밤양기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13: 바로 나왔어.
12: 아니 왜 그냥
13: 바로 나왔어.
0: 오늘 다 함께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
3: 왜 국가 찍으러 하는 거는 자
12: 왜 좋지 않아? 버스 와요 이런 거 아니야?
3: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3: 저희는 무한군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0: 무대 경험자답게 능숙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선지 씨.
3: 황토가 좀 분명하다 보니까 이 황토 볼을 또 제작을 해봤어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또 씨앗을 넣어가지고. 직접 화분을 키워보실 수 있는 제품이.
0: 오늘은 각 농가에서 만든 가공품이나 체험 키트 등을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3: 지금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링크 타고 구매해 주시고
12: 여기서 영상 보고 연락 주시면 할인해서
3: 좋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몇 프로까지 해주시는 거죠?
12: 한 10%?
3: 너무 10%? 좋습니다. 10% 가능하셔서
10: 받고 10%
3: 더 20%. 이리 오너라 무한으로 자무한으로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2: 안녕히 오세요.
3: 이리 오너라.
12: 고생들 하셨습니다.
3: 고생하셨습니다.
12: 좋네.
3: 부끄럽다. 한번 해보니까 좀 괜찮지?
12: 혼자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옆에서 질문도 해주고 확실히 이걸 끌고 가주니까는
3: 괜찮네.
12: 쉬운데? 왜 이렇게
3: 부끄러워? 억지로 부끄러워. 여기 표정이 이상해 지금.

0: 첫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목포에 온 김에 들른 또 다른 곳.
1: 뭔가 되게 오랜만에 만나네요.
0: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즐비한 이곳은 꽃집인 것 같은데 여긴 또 무슨 일인가요?
1: 생초고는 아무래도 네. 생초고는 아무래도 이렇게 철이 있다 보니까 생초고가 꽂았을 때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져와 봤거든요.
0: 꽃 포장을 배우러 온 선지 씨.
2: 방향도 틀어서 한번 꽂아보시고. 처음에 다 잘할 순 없어서 한번 꽂아볼게요.
1: 뭔가
2: 얼굴이 이쪽으로 갔으면 이번엔 약간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방향이
1: 이렇게.
2: 네네.
1: 이 정도.
2: 네.
0: 선물용 버섯을 좀 더 빛내줄 방법을 연구하다가 꽃을 곁들이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2: 잘하시는데? 근데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도 약간 버벅거리시거든요?
1: 좀 세워서 넣는 게 좋나요?
2: 버섯이 제일 예뻐 보이는 방향으로.
0: 이제 뚜껑만 덮어주면 완성!
2: 연약하신 거.
1: 됐습니다. 연약한 조금만 해봤습니다.
0: 드디어 완성!
1: 너무 예쁘다. 피디님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 대체 씨 너무 고마워요.
2: 아니요. 맛있는 거
1: 사주시나요? 지금 밥이라도 하고 어떻게 골라가세요. 이렇게 딱 네 종류 있거든요. 우와. 이 중에서 골라가시면 저도 드리겠습니다.
2: 우와, 감사합니다.
1: 당연히 제가 밥을 당연히 살 겁니다. 이걸로 통친 거 아니에요.
3: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0: 부모님께 빨리 새로운 포장 상품을 보여주고 싶은 선지 씨.
1: 아빠, 엄마는?
4: 먹어.
1: 예진이랑 오늘 만나가지고 만들었어.
4: 예쁜데?
1: 이거 약간 어버이날 겨냥해가지고 얘는 꽃을 좀 많이 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막 단가책 정도 해봤어. 이게 한 5만 원 정도. 이게 한 8만 원 정도. 왜냐면은 이게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팔아야 좀 사실 수 있으니까.
0: 농부의 마음 가득 담은 편지까지.
5: 기특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좋아요.
0: 앞으로 선지 씨만의 명품 백화고를 위해 더 노력하고 싶은 선지 씨. 그렇게 건강한 엄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고만 싶습니다.
1: 내가 만약 해로울 때면

0: 인세. 오늘같이 좋은 경치 중에 술이 없어 썩었느냐?
1: 탄력품이 좋았어요.
2: 처음에 신청할 때 상영을 오시지 왜 찍고 있는데 그런 얘기 그만.
3: 심심하시다고 놀러 오셔요.
4: 선생님 노래 한번 해주세요.
5: 난감하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 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가 인간들의 자유를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감내하느니 그들에게 가져다준 것은 오직 불안, 혼돈, 불행뿐인 것이다.
1: 연극같이 살고 사는 것 같이 연극을 하자. 그래서 나는 내 삶과 연극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실시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한 번에 다 해내야 된다는 거.

나의 신념, 당연히 연극이지. 영원히 죽지 않을 유일한 종교거든. 나한테 연극이란 그런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연극이란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버팀목으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어느 배우의 독백인데요.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굵직한 연기를 선보이면서도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 고향 같은 연극 무대를 오롯이 지키고 있는 천의 얼굴이시죠. 배우 정동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진짜 연기를 꽤 오랜 시간 봐왔는데요. 근데 상당히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역을 많이 하셔서 그 카메라 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어떠십니까?
1: 그냥 이 모습이죠 뭐.
0: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묵직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 TV, 뭐 스크린, 연극 무대를 이제 넘나들듯이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 요즘에는 뭐 드라마 지금 찍고 있는 거 네네네. 있고요. 사실은 원래는 지금 그리스에 가서 신전에서 공연하기로 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국가 간의 일은 자기 그 자국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오.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고 지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
0: 아니 그런데 쉬는 중간에도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거를 하시지 않습니까?
1: 예, 그건 뭐 그 전부터 찍어왔던 거니까. 네네네. 예.
0: 그 선생님께는 다양한 수식어가 있죠. 탤런트, 연극 배우, 연극인. 이 중에서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나 혹시 마음에 드시는 수식어가 있다면 뭘까요?
1: 아니 그냥 배우예요.
0: 배우
1: 같은 거예요 다.
0: 같은 거죠.
1: 그 배우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0: 배우가 그런 뜻입니까?
1: 네, 그럼요. 오. 사람이 아니다예요. 네, 네, 네. 아니 미차에다가 사람이 있자 해서 사람이 아니다예요.
0: 저한테도 뭐 작곡가, 프로듀서, 뭐 가수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냐 그러면 저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네. 라고 대답하는데 그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0월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2022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에서 올해 연기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존경받고 계시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1: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다른 사람 받을 분들 다 받았으니까 너도 이제 좀 나이 먹고 그러니까 더 먹기 전에 받아라 그랬겠죠. 그래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0: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시작하면 저희가 인터뷰가 잘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상이 그 정동환 선생님한테 간 거는 이게 우리나라 상을 주는 입장에서도 되게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예.
1: 그저 감사하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어떤 부채를 느껴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제 포기할 때가 아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이런 격려를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0: 자,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선 굵은 연기로 계속 사랑을 받아오셨는데요. 드라마 가을 동화 다 아시죠? 불멸의 이순신, 연계소문, 열혈사제, 또 제가 재밌게 본 99번의 시간여행까지 이제 선한역과 악역을 가리시지 않고 이제 존재감을 뽐내고 계신데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나 뭐가 있습니까?
1: 사실은 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뭘 하나 찍으면 나머지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0: 그렇죠.
1: 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몇 작품을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나인 같은 건 많이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제가 독립군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세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0: 애플 뭐 어쩌고저쩌고 좀 아는 듯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그 깊이를 몰랐었는데 우당 이회영 선생님 역할을 내가 한 적이 있었어요. 자유인 이회영이라고.
1: 자유인 이회영.
0: 그것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 책을 읽고 확인을 해본 결과 와 세상에 이런 분들이 살아 계셨구나.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었어요. 그런 역할 같은 건 굉장히 기억에 남죠. 네네. 물론 이제 그 나인 같은 거는 좀 변화 있는 역할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저렇게 좀 움직여서 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 더 재밌었던 게 전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안 돼서.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네. 뭐 사극을 하다가 계속 해야 된다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그렇게 내가 없으면 안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안나푸르나 가는 약속이 이렇게 봉사하는 약속이라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 팀에서 우리도 안나푸르나 간다고 그래서 서로 비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할 형편이었는데 해줘서 너무 이제 또 기억에 남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2: 뭐야 이게? 처음 보는 놈인데 이제야 갑자기 생각이 나.
3: 해결해야 될 놈이 따로 있어.
4: 뭐야?
3: 박정우 동생 반드시 없애야 돼. 최대한 빨리.
1: 드라마와 영화 등 바쁜 일정에도 이제 해마다 두세 편의 연극계에 출연하시면서 연극계의 큰 어른으로 자리 잡고 계신데 올 봄에도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연극 무대에 오르셨지요. 예. 톨스토이의 참외록 안나 까레리나와의 대화. 어떤 작품인가요?
0: 그 제목 그대로예요. 톨스토이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외를 하는 참외록. 참외록이 이제 3대 참외록이 있는데 아우구스트니스의 참외록.
1: 아우구스트니스.
0: 그리고 톨스토이의 참외록. 이 작품을 쓰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게 성공한 사람인데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까 난 벌레였다. 신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자기가 쓴 애정을 가진 그 안나 까레리나를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 그런 가상의 연극이라고나 할까? 그런 내용이지요.
5: 네?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3: 혼잣말을 한 겁니다. 내 젊은 날의 모습이 떠올라서.
5: 기다리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이로써 삶의 환희가 찾아왔어요. 도덕 말고 사랑도 말이죠.
1: 자, 그동안 햄릿, 단테 신곡, 레이디 맥베스 같은 고전 대작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아무래도 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 분량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런 작품을 계속하실 수 있으신 건지.
0: 어렵지만 도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작품들이 한 번도 성공하리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건 아니었어요. 하다가 언제쯤 이제 죄송합니다,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까지 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요.
1: 그런 열정과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 가운데 2020년 작품이죠. 대신문관과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웬만한 내용으로는 그 엄두도 못 낼 1인극인데
0: 그게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그 해에 그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1: 네네.
0: 그 작품 전에 그 봄에 막 그 확산될 때 제가 무슨 작품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그래요. 왜 못 하느냐? 그랬더니 뭐 관객들도 안 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연습이라도 하자. 왜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냥 연습이라도 하고 공연을 못 하면 어떠냐? 그냥 길거리에서라도 한번 하고 하자 이랬더니 뭐 안 된다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 혼자 하자. 혼자 한다면 내가 뭐 돈 안 돈 벌려고 연극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은 한다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한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처형 안 되면 길거리 나가서라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대신 몇 사람 모이면 나 못해 나 못해 그러면 안 되니까 나 혼자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준환 연출자가 그 어려운 작품을 가지고 그 대신문관이라는 그 인물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진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
1: 거기에 있죠. 예,
0: 그 예. 대신문관이라는 네네.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다음 작품을 쓰려고 그걸 마련해 놨던 거예요.
1: 야.
0: 죽기 전에 자기는 쓸 얘기가 있었다. 그게 알료사 얘기예요. 알료사 얘기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로 자기 막 작품을 마지막으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그걸 거기다 끼워넣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오호.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됐는데 한 30분 가까이 되는 독백이에요.
1: 아.
0: 예수님을 무릎 꿇어 앉혀놓고서 막 야단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런데 정말 토시 하나만 틀려도 연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사 구성이에요. 한 번도 나는 이걸 다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 있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4: 나 파우스트는 이렇게 선언한다. 인간의 지고한 아름다움을 실현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0: 아니 그럼 그 연극이 원래는 딴 사람들도 같이 나오는 연극이었는데 연출을 바꾸신 거네요.
1: 그 이전에
0: 예.
1: 그 원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0: 네네네.
1: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공연했어요. 그런데
0: 네.
1: 어떻게 공연을 하는 거 아니? 그냥 한 2시간 반 정도로 압축을 해서 하죠. 그런데 그거를 그 작품을 2시간 반으로 압축한다는 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살 빼고 피 빼고 뼈다구만 추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드라마가 어떤 얘기가 되느냐? 완전한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막장 뒤에 숨어 있는
0: 사람의 인간의 내면.
1: 인간의 얘기, 종교의 얘기, 신념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7시간 반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 2부를 나눠가지고
0: 네.
1: 주말에만 1, 2부 같이 공연하고 주중에는 그냥 1부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2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0: 오늘 1부를 봤으면 내일 2부를 볼 수 있는
1: 그런 식으로 이제 주말에는 1, 2부를 같이 맞아. 하고
0: 네.
1: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진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진목을 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0: 네.
1: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다섯 역할을 했었어요.
0: 글쎄 말이요. 다섯 역할을 1인 5역을 하셨더라고요.
1: 예, 예, 예. 예.
2: 너는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 인간을 덜 존중했더라면 그래서 그들에게 더 적은 것을 요구했더라면 이것이 더 사랑에 가까웠을 것이고 인간의 짐이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0: 1인 극의 이제 토대가 됐던 연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무려 이제 7시간 공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 5역을 연기하셨어요. 배우로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불확실성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끝나고 났을 때 남다른 감동도 있었을 거고, 예,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1: 정신이 없었어요. 7시간 반짜리에서 6배역 하는 거하고 지금 모노드라마에서 6배역을 한 거예요. 모노드라마 안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반도 나오고 알료샤도 나오고 그 대신간도 나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어쩌면 막 올리기 전에 뭐 내가 죽든지 아니면 막을 그만둔다고 하든지 뭐 무슨 수가 나겠지. 그 한번 해보는 거다. 사람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 공연까지 그 두 작품이 다 마찬가지였었어요. 두 작품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은 이제 두 번을 했으니까 두 번과 이 모노드라마 대신문관과 파우스트 합해서 세 개가 난 잘 끝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무대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겠지. 뭐 그때까지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끝나줘서 감사한 거죠.
0: 아, 연기자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1부, 2부를 나눠서 보고 그 7시간을 다 봐야지 이제 까라마조프.
1: 근데 양적인 분량이 분량이 길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가 하는 연극은 관객들을 괴롭힙니다.
0: 어떤 식으로요?
1: 말할 수 없이 괴롭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막 아우성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생각하려면 머리 되게 아프고 지금 요즘 세상에 그냥 빵빵 쏘고 죽다 살고 막 뛰어다니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 세상에 왜 있다고 얘기를 하나 싶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 이런 세상일수록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뿐이지 지금 제가 박수 받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물론 일부 박수 치는 분들도 계시죠.
0: 네네네.
1: 공연 중에 일어나가지고 박수 친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쟤 저걸 왜 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 아주 쓸만한 뭐 어떤 사람들도 돌아서서 쟤 저거 왜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그래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뭐 꼭 이렇게 비유해서는 안 되게 이렇게 뭐 대단한 비유가 생각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소크라테스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약 받아 죽었어요.
0: 네네. 네.
1: 지금 이 사람 이 사회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0: 네.
1: 마찬가지예요.
0: 네, 네, 네, 네.
1: 마음에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쪽의 사람, 어느 쪽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지 박수 받고 있고 뭐 잘 되고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 요즘에 이제 다른 연극 보러 가면서 많이 느끼죠. 뭐 이렇게 재미있어서 막 큰 극장에 꽉 찼는데 그냥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나요. 뭐 어쨌든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산업화되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사랑이 그런 쪽에 사랑을 받는 데서 오는 어떤 희열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랑을 주면서도 그 보람을 느끼는 거고 이렇게 양단 간에 서로 그 느낌이 와지니까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지 너무 다 쟤는 왜 저런 것만 해라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0: 하지만 선생님께서 하시는 연극, 가시는 길이 바로 역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후기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공연을 보시고 어떤 관객분이 이제 이런 후기 올리셨더라고요. 99%의 감동, 소름, 고뇌, 1%의 지루함. 이 정도면 되게 성공적 아니에요?
1: 그건 굉장히 잘 보신 분이고요. 감사한 분이죠.
0: 아니, 연극을 보면서 지루하다는 생각을 1%밖에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극찬인 것 같습니다.
2: 연극이라는 거는 실시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한 번에 다 해내야 된다는 거. 다른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고 다시 자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연극은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롯이 모든 걸 한꺼번에 준비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에너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영원히 난 이 자리를 떠나야 되니까 그런 어떤 부담이 있으면서도 그것이야말로 우리 살아있는 인간하고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체 연기하고 무대 연기가 다른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연극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다 매력이 있고 각자가 다 장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라는 것은 다시 선택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실수하고 그 자리에서 틀리면은 영원히 틀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더 긴장되고 어렵고 그래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살아있는 인간하고 똑같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 매체 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랜 동안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뭐 같이 늘상 만나가지고 연습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연극은 각자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짧게는 4-5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씩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0: 2009년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시고 2016년 이해랑 탄생 100주년 기념 햄릿에 출연하셨어요. 그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 같이 출연하셨는데 그때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3: 그때 저는 이제 클로디우스 그 숙부 역할하고 선왕 햄릿의 아버지 역을 두 개를 같이 했죠.
0: 그때 이제 뭐 유인천 선생님도 계셨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3: 유인천 씨가 햄릿을 했는데 네네. 사실 너무 나이 먹은 햄릿이 됐죠. 근데 그거 뭐 근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네네. 너무 좋았고 진짜 훌륭했어요.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다 배울 점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연습실에 있어 보면은 다 배울 점이 있어요. 많은 거를 깨우치게 해줬어요 그분들이. 뭐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기억 없어요.
0: 그분들도 정동환 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것이 배워지고 있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4: 내 형수였던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나니 환희와 비탄에 갈라진 이 마음을 누군들 짐작하겠소. 하나, 과연 이 만극함을 견디면 오직 경들의 충정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오. 고맙소. 그러나 햄리 이제 내가 하는 말들은 저 불길 누구 태울 수가 없으니 네가 날 사랑한다면 들어라 들어라.
5: 저런 저런
6: 내기는 왕을 먹고 그 구덩이로 만든 물고기는 거지가 먹습니다.
5: 그건 무슨 뜻이냐?
6: 잘난 왕도 거지 뱃속으로 행차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5: 언론일 수 어딨어
6: 천국에.
0: 의미가 있는 무대인 건 확실한데요. 2022년에 다시 한번 이제 햄릿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3: 그때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시스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작스럽게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 했으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 멤버 중에 나만 빠지게 되어서 참 이것도 아니로구나 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건 제가 못 해보던 역을 그때 했어요. 폴로니우스, 그러니까 오필리오 아버지, 레오티스와 오필리오 아버지 역할인데 저는 햄릿의 남자는 다 해봤거든요. 햄릿을 비롯해서 뭐 아버지

0: 뭐 숙부모 기타 등등 이렇게 다 해본 편인데 그 배역은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였다고들 해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1: 인생 낭독인 오늘은 인물의 심연을 들춰내는 연기로 선악의 저편을 넘나들며 연극 무대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명배우 정동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69년 낯선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연극 무대에 데뷔하셨는데 연기 경력이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0: 그러네요.
1: 69년에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아니 근데 그 세월만큼 진짜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을 텐데 배우에게 있어서 세월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뭐, 별 의미 없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그냥 우리는 연극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나감을 잘 모르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지금 내 나이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벌써 이렇게 됐나 싶고. 별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라는 게.
1: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언제부터 배우의 꿈을 꾸셨나요?
0: 그냥 뭐 시작하기는 애매모호하게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데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
1: 네.
0: 당시에 재수란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지나갈 만한 여건이 집안 여건이 안 돼서 그냥 한해더 있다가 학교 가라 뭐 이런 거였었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는데 도서관에 다니는 길에 드라마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뭐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1: 네.
0: 가서 연극하는데 한번 가서 봤죠. 그랬더니 딴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1: 그래도
0: 그래서
1: 남산에 있었던 드라마
0: 남산에
1: 센터만
0: 있는
1: 예.
0: 그게 바로 이제
1: 서울 예전이 되고 이제 서울 예대가 되고 하는 거죠.
0: 그래서 그 내가 본그 연극을 한 학교가 중동고등학교였었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그냥 내가 중동고등학교 한번 가봐야지 가서 뭐 연극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중동고등학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연극반을 하게 됐고 그 1학년 때 그게 이제 65년도였었는데 그 연극 경연대회 나갔는데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거죠.
1: 네. 그렇다면 그때 봤던 중학교 재수할 당시에 봤던 연극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0: 판문점 명도소송이라는 작품이에요.
1: 이야, 그 작품이 이해가 확
0: 그건
1: 되던가요?
0: 쉬운 얘기였어요. 남북 얘기이기 때문에 뭐
1: 네네네.
0: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고 굉장히 쉬운, 재밌는 얘기였어요.
1: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은 연기력을 인정받은 셈인데요. 그 이제 서울예술대학교의 전신인 서울연극아카데미에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입학 후에 베트남전에 또 참전을 하시게 되셨어요?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것도 학교를 그만두고 갔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전액 그
1: 장학금인데.
0: 장학금을 받아서
1: 네.
0: 갔는데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돈을 좀 내고 다녀라고 해서 돈못 내겠다, 돈 없다. 그리고 이제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입대했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월남 가면 돈좀 번다고 뭐 해서 그러면 돈좀 벌어가지고 학비를 좀 마련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월남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르게 해서 복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했죠.
1: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1973년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동아방송 성우로 입사하게 돼요. 원래 관심이 이제 방송 쪽에도 있으셨습니까?
0: 아니 뭐다 좋죠. 뭐든지 좋은데 저한테는 꽤 어려운 일이었어요. 도전하기가. 왜냐하면 그해 봄에 제가 월남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무슨 라디오 드라마를 들은 적도 없고 뭐 도대체 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뭐그 사이에 내가 군대 있었으니까 무슨 뭐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해당이 안 되는데 내 친구가 아니 뭐그 시험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그까짓 걸왜 시험을 보느냐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뭐 하면은 안 좋다
1: 예.
0: 뭐 이런 거
1: 자기를
0: 있잖아.
1: 평가받는 것 같아서 또 싫죠.
0: 그래서 아 이거 뭐

0: 그 쉬운 말로 쪽팔리게 뭐 이렇게 네. 하는데 막 그렇게 뭐 했냐 그냥 가서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서를 사 주려고 갔다가 내 것까지 사서 시험을 봤는데 어쨌든 제가 됐어요. 근데 그 해에는 이제 남자를 하나만 뽑았거든요. 여자는 네 분을 뽑고 그래서 내가 몇 대 1로 들어간 걸 내가 알죠. 네네네.
1: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0: 그거를 오래 못했어요. 너무 좋은 직업이었는데 네. 저는 그냥 직업도 없어봤고 뭐 돈벌이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건 너무 황홀한 직업이었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안 되겠다. 어디 가서 좀 공부를 좀 하든지 좀 고생을 좀 하면서 해가지고 연극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만두고 거기를 제 발로 그만둔 게 이제 그 방송 생긴 이후로 제 발로 그만둔 성우가
1: 처음
0: 그렇게 해가지고
1: 천대일을 뚫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만두겠다
0: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연극을 해야 되는데 연극을 하는데 뭐 일단은 뭐 먹고 사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했죠.
1: 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가난을 이고 태어나 가난이 두렵지 않았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보면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다 겪으신 것 같고요. 일본 오키나와 항구에 가서 일하신 적도 있고 또 연기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 가서 고생 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0: 원래는 연극을 하는데 네. 너무 이제 지금도 연극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출연료라는 그냥 이론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 이제 부모님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집에서 좀 보조가 되면은 모를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뭐 연극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래서 생각했더니 마침 그 요코하마 항구에서 배 만드는 수리공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했더니 덜커덕 됐어요.
1: 일본 가서 이제.
0: 예,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 노조에서 외국에 들어오는 걸 반대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체하는 걸로 어디를 소개하는데 오키나와에 그 사탕수수밭 있거든요. 예, 예, 예.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1: 가서 이제 뭐를 하셨습니까? 어떤 수수밭을 이제
0: 거기서
1: 배고...
0: 이제 남자들이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사탕수수를 베는 일, 그리고 그걸 이제 옮기는 일, 예. 그리고 그걸 설탕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일, 예. 그리고 그걸 옮겨가지고 이제 기차에 싣고 보내는 일까지가 이제 예. 남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계절 노무기 때문에 예.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에요. 길어야 6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두 번을 갔다 왔죠. 한 번 갔다 오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동료들한테 네. 야 같이
1: 이런
0: 가자
1: 이런 데가 이런 데가 있어
0: 같이 가서 우리 거기 가서 연극 연습하고 그리고 돈 벌고 와가지고 네. 여기서 공연하자 원래 이제 그런 단체들이 네. 있거든요 예. 뭐 브래든 파펫이라든지 뭐 빵과 인형 극단이든 기타 등등 뭐 연극 자체가 그 밥벌이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호성이라는 내 후배가 있는데 네. 그 후배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형이 그때 와가지고 말이야 오키나와에 가서 일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랬다고. 나는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느냐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당이라는 말이 있었지 시급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1: 없었어요. 네. 네.
0: 그 일당 얼마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죠. 또 이제 최저선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은 좀 틀이 잡혀가지고 시급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3배였었거든요. 그러니 한 시간을 거기서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 일당에 해당하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0: 굉장히 좋은 일이었었죠. 그러니까 네. 연극하는 사람 가서 그 일하고 거기서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공연하고 그러면 네. 얼마나 좋겠느냐고 막 그 내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1: 하여튼 고생을 무진장하셨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마침내 연극 배우로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연극 무대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연기 무대를 넓히게 된 그 첫 작품 뭔지 기억하십니까?
0: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뭐 그런 대로 뭐 이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은 시작할 때서부터 관심을 갖게 됐고 네. 뭐 큰 불편 없이 네.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마이태자라는 연극을 하는데 마이태자라는 우리나라 작품이 그 외국 작품으로 말하면 햄릿 같은 작품이거든요. 네, 네. 그 태자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같이 이제 했던 황정화라는 내 상대역 배우가 공주를 했었는데 네, 네. 그분의 그 절친 중에 한 분이 나현숙이라는 작가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 네. 황정화 씨를 보러 왔다가 저를 보고서 오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인기 있는 작가들은 방송국에서 모셔가려면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나를 데려와라. 네. 나를 데려오면 1일 연속곡을 쓰겠다. 네, 이래가지고 네, 네, 네. 제가 1일 연속곡을 하게 된 겁니다.
1: 그때 작품이?
0: 아버지와 딸들.
1: 아버지와 딸들. 네네네. 아, 좋습니다. 누군가는 정동화는 리듬의 배우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장단이 분명해서 대사의 리듬이 흐르고 구성진 노래가락이 묻어나온다는 뜻인데 목소리나 혹은 단순히 발음의 문제를 떠나서 평범한 대화도 마음에 콕콕 박히게 하는 그 대사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이게 듣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 뭘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성우 시험에도 붙었다고 생각해요.
0: 그래요? 우리 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의 그 법칙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의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리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렇게 리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렇게 노력한 것이 좀 들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1: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리듬과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습관대로 다른 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기할 대상에 심취하다 보면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리듬과 언어 습관을 익히게 된다.
0: 그런데 이제 개성이라고 하잖아요.
1: 개성.
0: 그 사람이 개성이 네. 있어라고 하는데 나를 지키는 걸 개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1: 맞아요, 말입니다. 맞아요.
0: 그래서 그 사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어느 선생님이 말했어요. 언덕 위에다가 돌을 던지면 계속 내려와. 그러면 다시 집어 던져야 돼. 게으른 사람은 집어 던지지 않아. 그냥 내려온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런 리듬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어떤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럴 때는 연극 대사 됐어요. 야, 이제 선생님께서는 천의 얼굴이라고 불릴 만큼 뭐 장르와 배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고 계시는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또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0: 요즘엔 뭐 가리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뭐든지 하자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두 개씩 이렇게 겹치면은 뭘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선별할까 하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제가 구분하고 구분했습니다.
1: 네.
0: 내가 보람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자라는 게 이제 첫째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해도 특집 드라마도 있고 무슨 무게 있는 드라마들이
1: 네,
0: 있는데
1: 있어요.
0: 뭐 1일 연속도 있고 뭐 주간 연속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과 보람 있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그중에서 선별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뭐 영화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연극에서는 남들이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0: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은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지는 않아.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길 바랐고 그렇게 작품을 선정하고 있죠.
1: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한번 저 인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0: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네. 때 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효영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가지고 헐값에 팔아가지고 온 가족을 여섯 가족, 한 가족도 아니고 여섯 가족을 아이들, 아녀자들, 하녀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그 압록강을 건너가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그런 그냥 옆에서 흉내를 내더라도 그런 사람 흉내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깊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알려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배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딱히 그것이 어떤 배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했던 배역들은 다 똑같이 내가 사랑했던 배역들입니다. 내가 맡은 배역은 나하고 다른 인물이라도 나와 일종의 같은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 뭐 그거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1: 인생낭독인 오늘은 틀에 갇히지 않는 폭넓은 연기로 작품의 생기를 불어넣는 명품 배우 정동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TV와 영화, 연극을 오고 가면서 이제 쉴 틈 없이 살아오셨는데 뭐 시간이 난다 그러면 주로 뭘 하십니까?
0: 어려서는 이제 운동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든지 네.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막 땀 막 흘리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나이 들면서 산 같은 데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또 좋아가지고 네네. 한동안 이렇게 쭉 다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도 사실은 60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막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1: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바쁘셨겠습니까?
0: 여행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해외여행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갖다 이게 다 여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외 촬영 가면서 도시락 싸가면 이렇게 산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여행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 제가 이런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우쳤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서 다니는 여행 이것이 네. 중요한 여행이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뭐 드라마하고 뭐하고 영화하고 뭐하고 꽤 공부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무식하게 이럴 데 없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혼자 앉아서 공부를 좀 하자.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책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여행 다니고 약간의 운동하고 책 보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1: 특히 히말라야를 네 번이나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그 정도면 이제 거의 취미가 아니라 이제 산악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엄원길 대장님과도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0: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엄청 무슨 산 타는 사람 같이였는데 산을 다닌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산보 정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산보를 누가 히말라야로 가요?
0: 아니 히말라야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도 거기가 히말라야고 걸어서 요만큼 가도 히말라야예요.
1: 엄원길 대장님과 인연도 있으시고
0: 저는 이제 그 엄원길 재단의 휴먼 재단이 있어요. 이제 그 산 타는 거는 그만하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얻은 거를 거기에다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만드는 사업을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담돼 있기 때문에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냥 갔다 오면 너무 아쉬우니까 좀 움직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안나푸르나 좀 갔다 오고 히말라야도 적당한데 이렇게 갔다 오고 이런 정도지.
1: 케이트는 안 갔다 오셨습니까?
0: 아니 그래도 이제 케이트 밑에까지 가도 케이트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입구까지 간 거죠. 그래도 한 일주일씩 걸어 다니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람 있고 행복해요.
1: 자, 오늘 인생 낭독을 시작하면서 연극이란 큰 나무의 버팀목으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선생님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평소에 후배 연기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시나요?
0: 후배들이 절 따르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싫어해요, 나. 그리고 별로 말도 안 해요, 저는. 뭐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사이를 유지하게 있는 게 좀 팽팽한 느낌은 있어도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막 설명하거나 이렇게 다정다감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선배를 좋아하는 또 후배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감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1: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다가 내가 선생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쓱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지금 후배나 동료들에게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꺼이 힘든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 같은 게 뭘까요? 예, 원동력.
0: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지요. 이분들하고 교감해야 되는 이유지요. 나는 연극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연극으로 해야겠다. 그러나 이제 연극이 그냥 재미있고 즐기는 오락의 장소가 아닌 생각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간.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훨씬 재방문율이 높잖아요. 연극이라는 게. 예.
0: 연극이라는 건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은유의 세계죠.
1: 맞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그 운문과 산문이 있는데 보통들 그 희곡을 읽으면서 산문으로 읽는데 그게 아니고 운문이죠. 예. 시죠. 예.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시인이에요. 뭐 몰리에르는 시인이에요. 모든 작가들은 시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산문화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옳지 못한 거라고
1: 그렇죠.
0: 생각해요.
1: 그렇죠.
0: 예. 연극의 중요성이라는 건 연극 안에 그 한 대사가 그냥 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죽겠다라든지 가서 성공한다든지 모든 걸 끝낸다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극은 은유의 세계예요. 메타포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이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게 한 가지의 뜻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각자 해석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더 매력 있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연극이라는 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민하고 찾아나가려고 애를 쓰나. 뭐 쉽게 얘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데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0: 배우로 데뷔한 지 40주년이 되던 2009년 고곤의 선물로 19회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에서 연극은 영원히 죽지 않을 나의 신념이자 종교이다. 독백 대사를 이제 인용하셨는데 배우로서 철학이 담긴 어떤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
1: 피터 셰퍼가 연극이 필요 없는 세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그 나의 신념이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그 책이 나한테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했어요. 나는 종교는 그냥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종교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우쳤어요. 나는 연극은 영원히 죽지 않을 유일한 종교라는 말이 가슴에 와서 확 닿았어요. 지금도 늘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0: 연극을 대하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전 관계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전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그런 작품으로 그 이해랑 연극상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그냥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 연극은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배우 정동환은 어떤 사람입니까?
0: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연기밖에 없으니까 연기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죠.
1: 야, 근데 그 말씀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0: 별 큰 의미 없습니다.
1: 이 행간에 이 언어와 언어 사이의 간격이 진짜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통 앞으로 계획이나 꿈을 여쭤보는데요. 뭐 늘 무대를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연극 고건의 선물 대사 중에 지금 사람들은 연극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아, 우리가 잊고 있는 연극의 정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그건 이제 너한테 연극은 뭐냐라는 걸로 네. 제가 드릴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연극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극한의 고통과 고뇌의 내적 갈등을 겪고 마침내 존재 의무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노조인 것이다. 인간의 이성과 자유지를 넘어선 우주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곧 우주와의 화해인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삶을 연극같이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연극을 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삶과 연극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남는 거. 물론 이보다 더 유명할 수도, 이보다 더 돈 많이 벌 수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않고 지금 내가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아요.
1: 인생 낭독인 대사 한마디, 짧은 행간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서 오랜 여운을 남겨주는 명배우 정동환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작품에서는 무대에서 제일 가까운 객석 맨 앞자리에 관객과 배우로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편하고 쉬운 길 대신에 어렵고 힘든 길을 지켜가는 데는 그만한 가치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 점점 편한 길에 익숙해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의 신념. 당연히 연극이지. 영원히 죽지 않을 유일한 종교거든. 지금은 사가버린 불덩이처럼 침묵 중이지만 오래전 연극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때 이곳에서도 그리스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신념과 경이로움을 심어줬었어. 종교처럼 말이야. 극작가들은 희곡을 아테나의 방패처럼 높이 들어올렸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만 진실을 볼 수가 있었어. 훌륭하게 빛을 반사하는 거울처럼. 관중은 모여들었고 모두 한몸되어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위대해지는 것을 느꼈어. 아마도 그건 난생 처음으로 평범했던 세계가 변화의 불길로 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섬광을 본 거야. 연극은 빛을 바라는 것이었고 없어서는 안 돼.

될 것이었어. 하지만 지금 뭐가 되었지? 열 맞춘 좌석에 사람들이 아무 느낌도 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있어. 지금 사람들은 연극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조차 잊어버린 거야. 언젠간 새로운 사도들에 의해 연극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날이 올 것이야. 그때가 되면 두고 보자는 말이지. 틀림없이 그 사도들 중에 내가 있을 거야.

0: 안녕하세요. 역사 속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만나보는 시간, 문화의 역설이 돌아왔습니다. MC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옆에서 벌써 박수를 이렇게 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의 문화, 역사 속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실 두 분 모셨습니다. 파비앙 예결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각자 본인 인사 좀 해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사랑하는 프랑스에서 온 파비앙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서도소리꾼 예결입니다.

0: 예결 씨는 정말 딱 맞춤 게스트네요.
1: 네.
0: 우리의 소리를 또 찾아가시고 네. 직접 노래도 하시고.
1: 네.
0: 그럼 전통 문화도 또 잘 알고 계시겠네요.
1: 관심도 많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예, 말씀하시는 목소리 자체가 그냥 우리의 소리다.
2: 맞아요.
0: 예. 그리고 파비앙 씨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또 친근해하시고 잘 아시지만 프랑스에서 넘어오셨지만 한국을 또 사랑하는.
2: 그렇죠.
0: 예.
2: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한국에서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0: 찐 한국 사람.
2: 맞아요.
0: 아니 한국이 어디가 이렇게 좋으세요?
2: 글쎄요. 저는 처음에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점점 하나씩 접했던 것 같아요. 한국 음악, 한국 음식,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국말을 알 줄 하니까
0: 예.
2: 역사까지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역사 덕후.

0: 안녕하세요.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소장 한국사연구자 임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1: 역사학자시군요. 그야말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2: 또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임용환 교수님은요, 각종 대학 강의는 물론이시고요, 칼럼 연재, 강연 방송 출연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신 분이십니다. 또 별명은 삼국지 아저씨입니다.
3: 삼국지 아저씨, 네. 맞아요. 유명하세요.
1: 삼국지 아저씨.
3: 삼국지 아저씨.
1: 예, 또 그런 별명을 갖고 계신다니까 갑자기 또 그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0: 요즘은 삼국지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경고입니다.
1: 아, 경고.
3: 아저씨까지는 괜찮으시고.
1: 예. 삼국지 오빠는 안 돼요?
0: 아, 좀 쑥스러워서.
1: 오빠는
0: 저기 할아버지라고 쓰면 댓글 삭제입니다.
1: 야, 벌써부터 입담이 좋으신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역설. 그럼 선생님, 그 역사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0: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한국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아는 분도 없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분야가 더 많은 그런 분. 토운 정몽주입니다.
1: 정몽주! 저희는 이제 정몽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백을 하자면 네. 고려 후기에 그죠 이제 조선으로 넘어갈 당시에
3: 네.
1: 고려의 충신이다. 그리고 이제 정몽주가 이제 그 태조 이방원하고 주고받은
3: 그쵸.
1: 19절기
3: 네. 단신가
1: 어떤 거요?
2: 이런대로
1: 단신가.
3: 단신가. 그렇지. 하여가.
1: 하여가를 또 주고받고.
0: 하여가도 아세요.
3: 하여가 주고받고.
1: 기가 막히네. 그 철태도 알아요, 그거? 저기? 다리 건너면서 그 철태도 맞고.
3: 선국교.
1: 예결 치고 나와요. 정몽주.
2: 저 공부를 좀 해왔는데. 네. 전 선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민요 가사에도 선주교라는 단어도 나오고.
1: 그래요?
2: 네. 그래서 이따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1: 선생님, 저희가 아는 건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0: 고려 후기에 충신, 특히 우리나라는 충신이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3: 맞아요.
0: 임팩트가 강한데
3: 네.
0: 사실 정몽주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려 후기 사회. 고려 후기 사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3: 맞아요.
0: 그 문제를 개혁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평생의 가장 큰 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조선을 건국하면서 정몽주가 죽기 때문에
1: 예.
0: 고려의 충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의 개혁안이 조선에서 조선을 만드는 기본 골격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마 옛날 분들이 들으면 좀 약간 모순적으로 들렸을 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3: 그러네요.
1: 고려의 충신인데 그렇죠. 개혁안을 냈었어요?
0: 그렇죠. 그 개혁안 죽인 사람이 그 개혁안을 받아가지고 조선이란 나라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왠지 좀 이게 모욕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 그럼 전몽주가 고려 인물인가요? 조선 인물인가요?
0: 사실은 조선 건국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고려 인물인데
3: 고려, 인물.
0: 고려 후기에 고려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몸은 죽었지만 그 개혁안은 살고 또 정몽주의 어떤 삶, 남긴 어떤 법과 제도들이 조선을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건국했던 사람들도 이걸 아는데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그 사람 방법대로 쓴다 이게 좀 이상하니까
1: 그러네.
0: 그냥 충신으로 몰아간 것 같아요. 충신으로 예우는 해주겠다.
1: 아하.
0: 하지만 이 얘기는 빼고 그냥 충신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1: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께서 정몽주의 정말 탄생부터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0: 네. 일단 정몽주는 뭐 사족 집안이긴 했지만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중앙에 있는 명문 대가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집도 이제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그런 시골 사족이었는데
1: 예.
0: 고려 말에 이렇게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출세하는 건 살짝 어려웠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승진하려면 훨씬 뭔가 특별한 능력을 보여야 되겠죠. 그 보여야 하는 모든 것을 보입니다, 정몽주는. 예를 들면 공부를 아주 잘한다거나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사명감이 투철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이 있잖아요. 정몽주는 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공부. 일단 고려시대는 과거의 급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를 시험을 보는데
3: 네.
0: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과거 시험이 세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3: 네, 네.
0: 한 장

0: 당마다 세 과목 있어요. 과목이 다른데 이 모조리 수석을 해버립니다.
1: 오이구.
0: 이게 당신 최초의 기록이었고 고려시대 과거가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사실은 장원급제를 꼭 실력으로 주질 않아요.
1: 그러면요?
0: 그러니까 집안을 좀 봅니다.
1: 아.
0: 그래서 합격까지는 실력인데 장원은 서울의 명문 대가집 사람한테 준다라는 게 암묵적인 룰로 많이 통용이 됐어요.
1: 예.
0: 그런데 이 시골 출신이 장원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2: 근데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낸 건가요?
1: 그러게요.
2: 지방 출신인데 왠지 공부하는 데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0: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을 텐데
2: 네.
0: 제 생각에는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당시에 이제 주자의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 약간 성리학도 바뀔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앞서갔던 것 같아요.
1: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의리 합격은 다 했고 그 가운데서 야 누가 저 명문가 집안이니? 해가지고 그 사람 뭐 수석을 준다든지 하는데 야 그냥 비슷한 수준의 실력이 아니라 월등하게 잘하니까
2: 월등하게
1: 야 얘는 수석 안 주면 안 되겠다.
3: 그러니까 노력도 된 거죠. 엄청 하죠.
0: 근데 사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몽주의 과거 답안지가 발견이 됐어요.
1: 예.
0: 근데 또 그거 보면 또 이렇지도 않아요.
1: 어?
2: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마 공부할 때부터 워낙 탁월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답안지는 사실은 형식성이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자기 생각 다 못 씁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말한 이런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워낙 노력하니까 다 알았던 거죠.
2: 과거를 보기 전에 이미 유명하셨군요.
0: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이미 다 소문난 수재인 거죠.
1: 이미 저 선수로 유명했구나. 네. 그렇게 그럼 이제 급제를 했습니다. 수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술술 잘 풀렸나요?
0: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좀 운도 따라야 돼요.
1: 아, 운도 중요하죠.
0: 성공하려면 운도 따라야 되는데 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정몽주가 막 과거 급제하고 할 때 홍건적의 난이 나서 막 개경이 초토화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공민왕이 신진 사대부들 키우면서
1: 예.
0: 유학 진흥을 해요.
2: 네.
0: 그리고 성균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대 인류학자들을 넣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총장님으로 이제 유명한 목은 이색 선생이 가고 당대 젊은 학자들이 뽑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정몽주가 들어갔어요.
1: 예.
0: 그런데 마침 그때가 이제 주자 성리학이 들어올 때인데 이게 처음 보니까 이게 해설이 좀 힘든 거예요. 그 책을 읽어도 이게 문장은 해석을 해도 이게 어떤 배경이 있고 이게 어떤 뜻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배우지 않은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문고를 잠그고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이 번역 안에 있는 사상을 설명하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막 설명을 하니까 어디서 봤어요? 어느 책에서 봤어요? 근거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1: 맞아요.
0: 예. 그런데 정몽주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안 믿고 저거 요즘 말로 뇌피셜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원나라 때 포병문이라는 사람이 쓴 주자 해설서가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까지도 주자 해설서의 그냥 교과서예요.
1: 예.
0: 이 책이 들어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정몽주 해석하고 같더라.
1: 아우.
0: 이렇게 되면 이제 다들
1: 이야.
0: 졌습니다. 이런.
2: 그 당시 지방 출신에 대한 차별이 정말 수백 년간 이어져 왔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학자로서 정상에 그 자리에 오른 거네요.
0: 정상까지는 아직 못 가고 1선을 뚫은 거죠. 여기까지가 1라운드 뚫은 거예요.
1: 예.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지금의 총장격인 그 이근 선생님이요?
0: 이색. 네, 목은 이색.
1: 목은 이색 선생님께서 어쨌든 정몽주를 또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또 불러드린 거
0: 네,
1: 아니겠습니까?
0: 나중에 우리나라 성리학의 창시자다, 종주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극찬을 했죠.
1: 스승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0: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똑같이 질투도 받죠.
1: 아, 시기와 질투가 뒤따르죠.
0: 거기다가 정몽주는 자신을 지켜줄 백그라운드가 약해요.
2: 그걸 예. 극복해야죠.
0: 예. 그런데 이제 학자로는 다 보여줬잖아. 그래서 전혀 보통 학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분야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에 뛰어들어.
1: 아, 학자가요?
3: 학자가 어떻게 전쟁에 참여를 해요?
0: 학자로서 이제 전쟁의 자원에서 나가요. 고려 후기가 왜 북쪽의 여진족, 몽고족, 그다음에 뭐 명나라 외국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려 군대는 360도 전쟁을 할 때라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합법적으로 안 나가도 되는 관직이 그 성균관 교관들하고 언관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 차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나가겠다고 자원을 해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가겠다.
0: 네. 예. 그래서 당시 고려 사회의 가장 유명한 장군 휘하로 갑니다.
2: 어허. 누구예요?
0: 고려 말에 가장 유명한 장군.
2: 이성계.
0: 네, 이성계가 여진족과 싸울 때 그 밑에 종사관으로 가요.
1: 아, 그때 우와. 인연이 되는군요, 이성계와. 네.
0: 그래서 이제 이성계하고 만나게 됩니다.
3: 아, 예. 그때.
0: 아, 그런데 이성계가 정말 요즘 말로 정몽주한테 홀딱 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 예.
0: 사실 이성계 집안이 그 동북면의 무장 집안이잖아요.
1: 예.
0: 아들들도 많았는데 아들들 다 무장이에요. 그 집에 이제 과거 급제한 사람이 막내 두 번째였던 이방은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쪽은 다 그냥 아버지하고 맨날 싸움하고 부하들도 다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죠.
1: 다 무관 쪽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2: 갑자기 똑똑하고 이렇게 그 학문적인 사람이 나오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규모의 군대 가지고 싸울 때는 그냥 힘센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성계가 커지니까
2: 그쵸.
0: 고려군하고도 합동작전하고 군대가 커져요. 그러면 군량, 보급, 행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전술도 필요하고.
0: 네.
1: 그러니까 이성계가 보기에 이제 지략가로서 딱 그러니까. 걸맞은 사람이었군요.
0: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역에 가다 보면 예를 들면 현지에서 징발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또 그쪽에서 요즘 말로 하면 투서 이런 거 올라오고 뭐 이런 거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1: 좀 저 까다로운 일들도 좀 처리를 잘해줬군요, 정몽주가.
0: 네. 좀 학자들은 좀 생각이 많고 좀 아무래도 좀 고민 많고 결단력 떨어지고 이러는데 정말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일 처리를 잘한대요. 그리고 말도 잘 타고
1: 예.
0: 야전에서 이렇게 직접 뛰진 않았지만 군대랑 같이 이동하면서 그런 것도 잘했던 것 같아요.
2: 그 이성계가 굉장히 많이 믿었다고 신뢰가 굉장히 컸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0: 2라운드 돌파하는데 이성계가 큰 힘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전쟁 같이 데리고 다니고 전쟁터에 공적 세우는 것만큼 승진에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성계가 천거를 막 해줘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1: 이성계 장군과 그러면 전쟁을 함께했다고 그러는데
2: 야.
1: 어떤 좀 대표적인 전투가 있나요?
0: 정몽주가 직접 전투에 참여 싸웠다는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 이성계가 싸웠던 가장 극렬한 전투에 같이 참전을 합니다.
2: 어떤 전투예요?
0: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황산전투죠.
2: 아, 황산전투.
0: 아마 고려시대에 왜구하고 싸웠던 전투 중에서는 가장 치열했던 전투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역대급으로 대부대가 이제 출동을 해요. 왜구가. 그래서 진포 군산 근처 금강하구 쪽에 이제 정박을 했는데
1: 네.
0: 이때 그 화포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화포
1: 예.
0: 최무선의 이제 화약 무기로 무장한 수군이 가서 배를 태워버립니다.
1: 예.
0: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병력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다 상륙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배를 태우고 승리를 하니까 수비군을 이제 처치하고 배는 태우니까 상륙한 부대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전국을 휩쓸고 다녀요. 그래서 얘들을 막으려고 고려 정규군이 출동을 했는데 뭐 완전히 패배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일본에 연락은 한 모양이에요. 나중에 우리를 구하러 와라. 근데 올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리산 운봉 근처에 이제 겨울을 날려고 잠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성계 부대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황산이라고 지금 거기에 그 이성계가 싸웠던 기념비가 있는데
1: 예.
0: 거기서 전투를 벌여요. 그러니까 황산이 재미난 게 조그만 야산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걸 포위하고 버티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성계는 그게 아니라 공격해서 잡겠다. 그래서 쳐들어가는데 진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이성계도 죽을 뻔할 정도로. 그때 유명한 이제 아기바투라고 이름은 몰라요. 젊은 왜구 중에서 제일 잘 싸우는 소년 장수였대요. 근데 아기라는 건 그냥 어린애,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뜻이고 바투는 몽고어로 이제 잘 싸우는 애를 바투라고 그래요. 한자로 아기발도인데 잘 싸우니까 이성계가 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의 너무 마음에 드니까 사로잡자. 그랬더니 쟤를 사로잡으려다가 우리 장수 너무 많이 다친다. 어. 잡아야 된다. 그런데 고려군은 옛날부터 이거 잘하잖아. 이성계도 이거 잘하고. 예.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활을 쏴도 뚫리질 않더라.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죠. 퉁두란이 먼저 투구를 쏴요. 그래서 투구를 콱 쏴서 이렇게 되니까 뭐 입을 아 벌렸다. 그때 이제 이성계가 딱 쏴서 맞췄다. 근데 솔직히 저 어릴 땐 이거 안 믿었어요.
1: 안 믿었다고요?
0: 이게 말이 되냐, 말 타고 이렇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예. 아주 먼 거리에서 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동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외국 배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조선군이 탄 배는 낮고 작고 외국 배가 컸대요. 근데 이게 또 활 잘 쏘는 걸 아니까 이제 올라오면 자기들은 백병전이 강하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어떤 장수가 완전 무장하고 방패 세우고 올라오면 죽인다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조선군 입장에서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활로 쏴야겠는데 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방패가 왜 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투구를 쓰고 방패 이렇게 된 사이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1: 네.
0: 그거를 이 출렁이는 배에 탄 조선 공수가 그 사이로 쏴서 눈을 맞춰서 잡았다고. 그 정도면 말 타고 입에다 맞추는 거나
1: 예.
0: 비슷하잖아.
1: 아, 그럼요. 아니 저 박해일 씨도 활을 한 마디 안 쏘는데 최종범기 활 보셨죠? 그때 아 그냥 애기살이라고 그냥 확 그냥 확 그냥 예 우리가 활 잘 쐈어요.
0: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활 잘 쏘는 건 뭔지를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1: 아 기가 막히죠. 예.
0: 어 근데 약간 원나라 때도 원래 활 잘 쏜다고 소문난 게 몽골족들인데. 고려 궁수하고 몽골 궁수하고 붙으면 정말 최고끼리 붙어도 무승부라고 하니까 이기거나 비겼다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리고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 궁수들 실력을 보고 놀라서 깜짝 놀랬다라는 정도로.
1: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몽준은 황산전투에서 어떤 활약을?
0: 아 이제 그게 기록은 없는데.
1: 아 예.
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성계가 직접 이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버렸던 현장에 정몽주도 같이 갔다는 거죠.
1: 아, 그 사실이 중요한 네. 거군요.
0: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고서를 정몽주가 썼을 수도 있어요.
1: 현장에 같이 따라가서 네. 기록을 또 해주고. 네. 그러니까
0: 그만큼 이성계와 전쟁터를 같이 누볐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황산전투가 이제 황산벌하고는 또
0: 그거하고 전혀 다른
1: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다들 오해했을 뻔했지?
3: 네.
2: 아, 거의 할 뻔했네요.
3: 그렇죠? 네, 네.
1: 내가 대신 물어봤다.
2: 근데 보통 이렇게 역사를 보면 한 인물이 너무 모든 다방면으로 너무 잘하면 출세하고 이제 원망 쌓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 이 사람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 죽이고 싶은 늘 그런 게 있거든요.
0: 네. 처음에 대학에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공부만 잘하고 학교에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관료 생활을 하니까 아 이게 그냥 공부만 잘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어요. 서해 바다 건너가다가 배가 난파를 해버립니다. 사신 책임자분은 돌아가시고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나무 붙잡고 표류했다는 그 정도의 표류를 해요. 그래서 무인도에 이제 도착하는데 거기서 13일을 살다가
1: 예.
0: 지나가던 상선에 구조가 돼요. 진짜 대단한 일이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당시 주원장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특별히 만나서 이제 위로까지 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보통 이런 일 겪으면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3: 네.
1: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2: 네. 그렇죠.
0: 그런데 일본에 사신으로 또 가요. 배 타고.
2: 복화신군이네요.
1: 멘탈이 강하시네.
0: 이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야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3: 보통
0: 거죠.
3: 보통 사람 아니다.
2: 네.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보니까.
2: 저 경계하니까.
0: 그래서 이제 잡을 기회가 와버려요.
1: 어허.
0: 당시에 중국이 원명교책이라고 명나라가 원나라를 쫓아내고 이제 명나라가 세워질 때인데 원나라하고 고려가 특별한 관계였잖아요. 고려 왕들이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2: 결혼하고.
0: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고려라는 나라는 여진족이나 몽골족 뭐 이런 애들은 맨날 다 칼 들고 설치하는 애들인데 고려는 이제 공부 좋아하고 유

0: 수학 좋아하고 이 문체 나라다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자기들이야 좋겠지 뭐 약탈하러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니네는 참 심성이 좋은 나라인데 이게 지금은 독이다. 왜? 너희는 이제 의리 찾고 명분 찾고 인간의 도리를 찾으니까 너희 원나라하고도 관계를 안 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이제 고려를 의심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고 뭐 사신들 가면 트집 잡아서 죽이고 사신이 10번 갔다가 4번 갇혀요.
1: 어휴.
0: 그래서 아유. 한국에 못 돌아오고 죽은 분도 있어요.
1: 명나라로 사신 보낸다고 그러면 또 싫어했겠네요, 그러면.
0: 바로 그거예요.
1: 왜?
0: 명나라로 보내서 죽이자.
2: 아.
0: 그런데 명나라의 사신을 안 보내면 큰일 날 사건이 있었어요. 황제 생일.
2: 무조건 참여해야죠.
0: 가야죠. 근데 잘못하면 가서 생일날 가면은 설마 죽이겠어요?
1: 잔치인데, 잔치날인데.
0: 수고했다고 더 키워줄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1: 어떻게 해요?
0: 늦게 가게 하는 거죠.
2: 아.
0: 야!
2: 생일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0: 네, 이거 큰일 날 칠래.
2: 아.
1: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군요.
0: 네. 그때 명나라 수도가 난징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90일이 걸린대. 그때 배 타고 건너가야 되고 또 가야 되니까. 일부러 50일 남았을 때 보내려고 한 거. 가려던 사람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스. 그래서 정몽주를 추천을 한 거예요.
1: 야,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0: 예, 그러면 이때 정몽주가 저 못 갑니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예. 가겠다고 그래요.
1: 아, 계산이 빠른 분일 텐데 그걸 또 가겠다고 했어요.
2: 똑똑하니까 왠지 뭐 길이.
0: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바로 건너가서 말 타고 전력질주 이성계 따라다니면서 배운 실력입니다.
2: 정몽주가 똑똑하니까 제가 봤을 때 45일 안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원래 90일 걸리는 걸요?
2: 아, 똑똑하니까 반으로 줄여야지.
3: 아,
2: 반.
1: 그쪽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0: 사실 옛날 사신들이 천천히 가긴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정몽주는 냅다 달린 거예요.
2: 역시.
0: 그래서 도착한 거예요.
1: 제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3: 며칠 만에 도착했어요?
0: 뭐 거의 정확하게 도착했대요. 아슬아슬하게.
1: 이야.
0: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져.
2: 오.
0: 명태조 주원장이 원래 빈민 출신이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고 황제까지 온 정말 자수성가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도적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1: 예.
0: 황제가 된 다음에도 사람 많이 죽인 거는 중국 역사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어쨌든 자수성가에서 황제까지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성질은 못 됐어도 재주가 없진 않아요.
1: 그렇겠죠.
0: 주원장의 진짜 특기가 생트집이에요. 정말 이상한 트집 잡아갖고 이건 삼족을 몰살시키는데 별 말 같지도 않은 생트집을 잡아서
3: 예를 들면 어떤 트집을?
0: 뭐 상수할 때 빛광자를 썼다. 그럼 이분이 원래 빈민이어서 승려가 됐다가 뭐 도죽됐다 이러거든요. 내가 옛날에 승려노로 됐다는 거 너 지금 약 올리려고 빛광자 쓴 거지. 머리 빡빡 깎고 이런 생트집.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바운드리를 다 없애요. 뭐 그래서 하여간 뭐 말도 못하게 하는데
1: 예.
0: 이렇게 생트집을 잡으려면 어쨌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1: 뭐 관찰력인가요?
0: 오, 하나 나왔습니다. 관찰력.
1: 왜?
0: 또?
3: 부정적이게 바라보는
1: 비뚤어진 마음?
0: 비뚤어진 마음은 기본이죠.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2: 아, 기억력이야.
0: 생트집을 어떻게 잡냐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손가락을 좀 이렇게 했다. 갑자기 너 지금 내 욕 속으로 내 욕하는 거지. 아니요, 전 이랬는데 너 10년 전에 누구 욕할 때 손 이랬어.
3: 아.
0: 이러면서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하고 관찰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정몽주가 도착했잖아요.
1: 예. 시간 맞춰서 도착했는데요. 예,
0: 했어요. 그런데 그 황제 생일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주변 나라도 한 60개국은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오면 또 문서를 갖다 바칩니다. 어디서 이렇게 왔다. 딱 하다가 출발 날짜를 본 거예요. 고려 사신이 요 날짜에 출발해서 요 날짜에 왔어?
3: 90일 전에 출발해야지.
0: 벌써 머리가 탁 돌아와서 이거 음모구나. 고려 애들이 얘 죽이려고 요때 보낸 거구나. 라고 딱 눈치를
1: 채. 그걸 파악한다고요?
0: 자기 성질이 못된 건 아닙니다.
1: 이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요?
0: 주원장은 약점 잡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1: 예.
0: 고려에서 죽이고 싶어하는 자기 손을 빌어서 오오. 죽이고 싶어하는 애가 내 앞에 왔어.
1: 예.
0: 그걸 죽여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2: 무조건 살리죠, 일단.
1: 아직까지는 고려하고는 지금 친분이 없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고려를 괴롭히고 장악하려는 사람이니까.
1: 예.
2: 이용해서.
0: 그렇죠. 이렇다면 오히려 높여주고 키워줘야지.
2: 그렇죠. 키워주고 이용해야죠.
0: 그렇게 머리가 순간적으로 야, 대단하긴 대단하다.
1: 머리가 좀 빠르구나.
0: 네, 그걸 탁 불렀어요. 여기서 기억력.
1: 예.
0: 10년 전에 정몽주가 난파했다가 이렇게 구조됐다고 해서 황제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
1: 예.
0: 또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 너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며 뭐 이러면서. 그 얼굴을 기억한 거예요.
1: 호호.
0: 너 전에 물에 빠졌던 애 아니냐 이런 식으로.
1: 예.
0: 그래서 그런데 또 왔어. 이런 거에 아주 마음이 확 동해버렸나. 얘 완전 물건이구나. 하여간 뭔가 이게 머리가 팍팍 돌아간 모양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몽주로 완전히 특사 대접을 합니다.
1: 완전 반대의 지금 네.
0: 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 고려가 맨 가서 이제 요구하던 게 뭐냐면 이제 곡물 낮춰달라. 그리고 잡아가던 사람 사신들 석방해달라.
2: 풀어달라.
0: 네. 다 해줘. 그러니까 모든 수건 과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가요.
1: 아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네.
2: 그러니까요.
1: 오.
0: 이렇게 되니까 정몽주의 입지가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일본으로 사신 갈 때도
1: 예.
0: 큐슈가 원래 또 외구의 소굴이거든요. 거기 보냈더니 걔들이 말 듣겠어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굶겨서 거의 반 죽음 상태로 만들었다 돌려보내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큐슈의 해적 두목 영주가 또 정몽주한테 푹 넘어가가지고
1: 예.
0: 잡혀간 사람도 막 석방해주고
3: 오.
0: 그런데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이게 결과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정확히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도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몽주가 죽은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정몽주를 위해서 추모 제사를 지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도 있으셨으니까요. 예.
3: 그럼 정몽주를 질투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어요?
1: 그러니까 죽으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저기 공을 쌓고 오고 이 사람들 반응이 또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2: 이미 무덤 파는데.
1: 예.
0: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눌러요. 성공을 해서 권력이 왔을 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서 너희와 나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외국 포로를 데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 줬겠어요? 일부만 보냈지.
1: 네.
0: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면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채무관계가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석방시키려면 산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정몽주가 포로를 많이 찾아오긴 했지만 갔더니 거기 잡혀있던 이제 고려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2: 다 죽었다 얘기했겠죠.
1: 다 죽었다 그런다고요? 아직 살아있는
0: 그랬으면 악당이지.
2: 아니 뭐 워낙 똑똑하니까.
0: 그 사람들을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합니다.
1: 아.
0: 저들이 외구에게 잡혀간 것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관료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1: 예.
0: 이건 나라의 죄고 우리의 죄다.
1: 예.
0: 그래서 모금운동을 합니다.
1: 아, 서명운동도 아니고 모금운동을 했다고요?
0: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옛날 뭐 양반 관료들 비난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나라 사람인데 그렇게 낙질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돈을 내서 계속 모금 운동을 해요.
3: 그러면 어느 정도 모였나요?
0: 네, 그럼 모이면 이제 또 누가 가서 이제 사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감동받은 게 그런 것에도 감동받은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0: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항복했다는 자체가 범죄예요.
1: 예.
0: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군인이 아니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1: 참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예. 정몽주의 이 모금 운동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 그러네. 원래는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도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였는데 야, 그래도 고려인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까지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3: 드라마 같네요.
2: 진짜.
0: 이렇게 되니까 정말 사악한 사람 아니라면 능력, 심성,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네.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정몽주는 관료들 사이에서 정말 큰 인심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능력자고 훌륭한 사람이다.
3: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아니야, 요즘 시대에 더 시기 질투가 심했을 거예요.
3: 아, 그렇죠.
1: 왜 그런 인물이 또 있었다면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성계가 정몽주가 승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청거도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위화되고 나면서 네. 이성계가 정권을 잡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니까 정몽주가 말 그대로 재상급으로 올라가게 돼요.
1: 아, 이제 쭉쭉 올라가는군요. 네, 진짜.
0: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성계 밑에 있는 거의 10명 안에, 5명 안에 들어가는 이런 실력가가 된 거죠.
2: 정몽주랑 정도전이랑 이제 방법론에서 부딪히잖아요, 둘 다.
0: 그렇지 않아도 할 얘기였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1: 예.
0: 참 재밌는 게 정도전하고 정몽주가 고려 말에 개혁 방법을 놓고 딱 두 가지 노선이에요.
1: 네.
0: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확 근본적으로 뽑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고. 정몽주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2: 그쵸.
0: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근데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온건하게 하나하나 하면서 하자.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다들 확 뽑는 게
1: 화끈해 보이잖아요. 예.
2: 대혁명. 프랑스처럼 싹 다 업어. 그러니까 정몽주는 조금 더 이제 우리는 뭐 고려는 좋은 거 가지고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리고 정도전은 우리는 갈아엎고 프랑스처럼 대혁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0: 근데 뭐 프랑스 혁명도 그랬지만 사실 역사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2: 그렇죠.
0: 우리가 항상 싹 잘라버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2: 맞아요.
0: 그랬으면 인류 역사는 4000년 전에 좋아졌겠죠.
2: 맞아요.
1: 그래.
0: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정도전 팬이었는데
1: 예.
0: 예를 들면 정도전이 했던 과거제 개혁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명나라 제도거든요.
1: 예.
0: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거제 개혁안을 놓고 보면 정도전 방안이 좀 화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했거든요, 명나라가. 한 50년 지나니까 똑같아져. 그래서 물론 그거를 또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우린 모르는 일이지만
2: 네.
0: 이게 순식간에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온건하게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개혁하기 싫어서
2: 그쵸.
0: 또는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 온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몽주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단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일, 내가 맡은 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온건파다 급진파다를 떠아지기 전에 최선의 노력을 한 게 맞다는 거죠.
2: 정도전 팬 아닌 정몽주 팬이신 것 같은데요?
0: 아니, 저는 사실 세상은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도전도 불행하게 죽었기 때문에
2: 맞아요.
0: 자기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2: 그쵸.
0: 테이블에서 있던 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정도전도 법전을 만들었고 정몽주도 법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법전을 만들었다는 거 오해하시는데 법전만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법을 시행을 했어요. 근데 상당수도 비슷해요. 정몽주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조선 건국하는 건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 바람에 죽게 되지만 왕조가 바뀌는 건 막으려고 했지만 국가 체제를 바꾸는 것 자체에는 찬성을 했던 사람이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정몽주가 만들었던 이 개혁 법안이 많이 안 남아 있고 몇 개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조선에서 다 시행이 된 거예요.
2: 네.
0: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과감한데 몇 개 안 남아있기 때문에 다 적은 게 아니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정몽주가 했던 이런 법들을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제에 거의 비슷한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 방법에서 얘들을 죽이고 갈 거냐, 설득해서 갈 거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1: 저 개인적으로는 또 아주 새로운 또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 이제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정도전 하면 딱 이분법 쪽으로 그죠? 조선 건국의 뭐 설계자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배웠고 정몽주는 그냥 고려 시대 마지막에 충신 네. 이렇게 했는데 정몽주도 이런 개혁안들을 어쨌든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2: 그 사실 그 정몽주가 죽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이야기

0: 이들이 있는 거죠?
1: 일단 정몽주가 죽는 장면에 대해서는 실록이 제일 정확하다고 봐야죠. 태종이 직접 간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전후 과정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 입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정몽주가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공양왕 4년에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다는 거의 수준의 소문이 들어오니까 이제 얘들을 이제 처치하고 고려를 지키자 해서 뭐 이제 역 쿠데타가 나는데 이걸 정몽주가 지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태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라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걸러들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 정몽주를 암살하는 장면, 여기는 굳이 거짓말이 들어갈 게 없거든요.
2: 그렇죠. 예. 어차피 죽었으니까.
1: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정몽주가 공격하러 오는 거를 죽인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요 장면은 실록에 있는 이야기가 뭐 굳이 거짓말이 들어갈 게 없는데, 보통 정몽주가 암살된 곳이 선죽교다라고 네. 하는데
2: 유명하죠.
1: 네. 사실 선죽교라는 기록은 없어요.
3: 오, 그래요? 네.
4: 그리고 또 선죽교에서 죽어서 거기에 대나무가 자랐다.
2: 맞아요.
4: 네. 이런 그 말이 많은데.
2: 네. 그 피 자국이. 네.
3: 지금 냈다던데 그 자국. 네.
1: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2: 네.
1: 일단 선죽교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정몽주 집이 나중에 숭양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있어요, 문화재로. 그런데 그 숭양서원 앞에가 선죽교예요.
2: 북한이죠, 지금?
1: 네, 그 개성에 있죠. 그러니까 숭양서원으로 가는 길에 선죽교가 있는데, 다만 정몽주가 그때 이쪽에서 왔는지 저쪽에서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개성을 못 가봐서.
3: 아,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선죽교에서라는 표현은 없는 거군요.
1: 네,
3: 하지만 그냥 바로 그 정몽준의 집 앞에 선죽교가 네, 있으니까.
1: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선죽교를 좀 주목했던 것 같고,
3: 예.
1: 실록 기록을 보면 정몽주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조용규가 앞에서 나타나서
3: 죽여.
1: 쳤어요. 근데 정몽주가 말을 잘 탔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탄 채로 피해요. 그리고는 말을 돌려서 도망쳤다고 돼 있어요. 돌아서 뛰니까 스피드가 안 났겠죠. 그랬더니 일격에 실패했던 조용규가 어떻게 가서 말 머리를 쳐서 말을 그쵸.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뛰어서 도망가요. 뛰어 도망가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스피드가 안 났겠죠. 그래서 자객들이 쫓아가서 뒤에서 쳐서 죽입니다.
3: 예.
1: 그런데 이 장면이 선죽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죠. 말 넘어지고 그랬으면 물에 빠졌겠지.
2: 이 좁은 공간에.
1: 네, 좁은 곳에서 말을 돌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거긴 일단 아니고 도망가다가 쓰러진 데가 선죽교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실록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정몽주 암살 지점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는데 그 뒤로
2: 네.
1: 처음에 전설은 뭐냐면 선죽교 근처에서 무슨 붉은 대나무가 자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그게 어느 날 점점 가더니 선죽교의 핏잡으로 바뀌었어요.
3: 예예.
1: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기록에 이미 나오는데 뭔가 이게 허허벌판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표석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선죽교에 주목했던 것 같고 뭔가 증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나무로 갔다가 어느 날 이제 얼룩으로 바뀐 거죠.
3: 아, 아직까지 피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4: 예. 근데 결국 정몽주는 이성계의 반대편에 쓴 거잖아요. 근데 이성계는 계속 살리려고 했었잖아요. 배신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3: 오,
4: 네,
3: 그게... 오 그러네. 오, 예리한 질문.
2: 예리하네요.
3: 내가 그래... 믿고 아끼는 네. 충신인데 지금.
1: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오. 기록에 보면은 정몽주가 완전히 이제 역쿠데타를 하려고.
2: 맞아요.
1: 태조 가족들도 잡으려고 했고. 태조의 총신이던 정몽주, 조준 다 잡아서 귀한 거 내고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조금 과장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몽주가 암살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성계를 병문안 가거든요.
3: 그러면 듣고도요?
1: 네,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 좀 전에 죽이려고 했고 역쿠데타를 했던 사람이 병문안 가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용에 좀 과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아무튼 여러 가지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네. 있고
1: 예. 이성계는 정몽주를 아꼈고 그리고 본인은 정몽주, 정도전을 다 데리고 조선을 건국해서 재상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그까지.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3: 예.
2: 그럼 이제 나중에 조선이 세워지고 이 정몽주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명예 회복하기 위해서 약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이 됐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태종이 왕자의 난 일으키면서 정도전과 같은 그러니까 이성계 밑에 있던 급진 개혁파를 죽여요.
2: 다 죽이죠. 네.
1: 그리고 자기 세력을 누구를 끌어들이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억압받았던 고려의 약간 온건파들. 네. 특히 이색계열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략 대거 자기 휘하로 끌어들입니다.
2: 정치 잘하잖아요. 네.
1: 근데 중요한 게 바로 그게 정몽주 그룹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정치는 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정몽주도 복권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태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였는데 어떻게 이건 좀 따로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의 천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색계열 정몽주 그룹들을 자기가 자기 친위 세력으로 넣으려면은 정몽주를 죽인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도 충신으로 올려줘야지.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충신으로 올려주고 뭐 거의 최고 관직을 추정을 하죠. 그렇게 돼서 정몽주가 고려의 충신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3: 어쨌든 과거 이 역사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인 것 같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오늘 선생님 덕분에 진짜 정몽주에 대한 좀 단편적이었던 우리들의 좀 역사 지식이 크게 확대된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예건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정말 현대 시대 정몽주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또 이게 어떤 식으로의 활약을 펼쳤을까도 좀 잠깐 상상해 보면 또 흥미롭네요.
1: 근데 뭐 현대뿐이 아니라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뭐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정몽주 같은 관료는 뭐 조금 더 급진적이든 아니든 간에 뭐 관료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이런 사람은 보물 같은 사람이죠. 예.
3: 근데 정말 이방원하고 실제로 뭐 단심가 이렇게 또 주거니 받거나 하여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주거니 받거나 한 건 사실인 거죠?
1: 그 얘기는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3: 어 그래요?
2: 현장에 없으셨어요?
1: 현장에 없었죠.
3: 이 중에 그런 현장이 있었겠습니까만은 단신가가 그럼 정몽주 작품이 아니신가?
1: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이제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뭐 이렇게 시에 나오는 얘기니까.
3: 아 그래요?
1: 근데 뭐 시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 예, 단신가도 좀 가물가물한데. 영수산 드렁치기
1: 그건 하여가죠.
3: 그게 하여간가요? 네. 예. 그럼 단신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4: 예. 이런들었다.
1: 그게 하여가.
2: 그게 하여가.
3: 지금 다들 헷갈린다니까.
1: 이몸이
3: 죽고.
2: 이몸이 죽고.
4: 100번
3: 네, 고쳐주고.
2: 100번 고쳐주고.
3: 그렇지. 우리가 첫 소절이 나와야 순수 풀려.
2: 맞아. 예.
1: 아무튼 정몽주의 단신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애창된 시고
2: 맞아요.
1: 애창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감동을 줬던 시죠.
3: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도 떠오르는데 예교 씨가 한번 오랜만에 단신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네, 제가 단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몸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 일편 단심이야 가 주리이시라.
2: 예. 옛날 말이네요.
3: 그러니까요. 제가 외웠던 때랑 또 달라졌네요.
1: 우리말도 50년만 지나면 못 알아들어요.
3: 그렇죠. 하지만 뭐랄까 그 정말 그 진심이 좀 느껴지는 네. 네, 그 느낌이에요.
1: 제 생각에 제가 삼국지 하다가 느낀 건데 예. 이런 건 그냥 사실이라고 믿고 아름답게 간직하는 게 맞아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3: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찝찝한데요.
2: 그러니까요.
3: 네? 어쨌든 단심가는 정몽주가 쓴 건 맞다.
1: 네.
3: 예, 맞고 근데 서로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1: 제가 아니라고 하긴 그런데 뭐 어느 쪽에 적극적 증거가 있냐 그러면 아니란 증거도 없으니까
2: 그냥 재미로 알고 있으면 되죠.
3: 알겠습니다. 이 정몽주라는 인물이 어쨌든 굉장히 지방에서 올라와서 뛰어난 학문을 갈고 닦았고 실제로 이제 그 전쟁에도 참여를 하고 예 죽으라고 보냈더니 사신으로서의 공도 쌓고 그러니까 쭉쭉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에는 철퇴를 맞아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야 이게 정말 한편에 정말 그 드라마의 주인공 같네요.
1: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온건한 사람이었던 급진적인 사람이었던 옳은 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자기 신념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3: 시간이 변하고 뭐 상황이 변할지언정

0: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것 같다. 예, 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19절인 것
1: 같아요. 일편단심.
0: 저 단심가는 그러니까 고려를 향한
2: 그렇죠.
0: 마음이겠죠.
2: 단심이라는 게 이제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0: 예.
2: 연인들의 변치 않는 마음, 뭐 사랑 이런 거 할 때 단심이란 말 많이 씁니다.
0: 그 정도로 좀 정몽주의 고려를 향한 굳은 의지가 좀 느껴지는 마음이기도 하고 예. 선생님 오늘 정말 선생님 덕분에 정몽주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또 흥미롭기도 하고
3: 네.
0: 또 시야도 좀 확대된 느낌이 드는데 우리 문화의 역설에서 또 역사 속의 위인들 가운데 정몽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2: 아까 우리 사회에 이런 분이 한 사람만 있었으면 어떻게 좋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0: 예.
2: 사실은 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또는 미래에도 꼭 관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조직에서 이런 사람이 정말 보물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몇 명만 있다고 해도 조직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역사를 배우는 것은 뭔가 좀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몽주와 같이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용기, 정말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와 신념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과거는 과거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적 가치를 찾아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충신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삶의 어떤 멘토, 모델로서 정몽주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를 선택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의미까지 듣고 나니까 더욱더 수긍이 가는데요. 자, 문화의 역설. 저희가 여기서 그냥 인사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예, 국악방송에 어울리는 예결 씨가 있지 않습니까?
4: 네.
0: 예. 어떻게 예결 씨의 한 소리를 저희가 좀 들어봐도 될까요?
4: 네, 오늘은 제가 금다라궁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네.
4: 실제로 황해도에 금다라 봉우리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이제 표현한 곡이고요.
0: 네.
4: 금다라 봉우리와 이용녀 봉우리가 평생 서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뭔가 정몽주와 이성계 같은 생각을 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결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금단아군이었습니다.
1: 야, 아우, 선생님,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노래 잘하는 분은 무조건 존경하는데, 예. 아, 이거를 선주교 앞에서 딱 밤에 들었어요. 아,
1: 이 노래를 특별히 또 선곡한 이유가, 그렇죠? 정몽주와 이성계의 네. 모습이 또 그려진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또 선주교를 떠올리셨군요.
2: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1: 아, 맞습니다. 오늘

0: 정말 문화의 역설에서 우리 선생님 덕분에 아주 재미난 그러니까 정몽주 인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함께 해주신 소감이 있으시다면요.
1: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파비안 씨도 다시 만나서 반가웠고 또 사실 제가 아는 것보다 질문하고 이런 데서 좀 분위기도 좋고 저도 또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문화의 역설 광팬 우리 두 분.
2: 네.
0: 오늘 어떠셨어요? 파비앙 씨는 워낙에 또 역사도 네. 좋아하시고 있으니까.
2: 저는 역사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오늘 역시 재밌게 들었는데 사실 고려 말, 뭐 조선 초 라면 보통 뭐 이성계 혹은 뭐 정도전에 약간 집중돼 있었는데 오늘 정몽주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이제 조금 더 네, 알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야 이거 바로 본인 채널에서 한번 또 수업하시겠는데요?
2: 아 그럼요. 이제 정몽주 오늘 배운 내용으로 바탕으로 네, 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예길 씨는?
3: 저는 정몽주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재밌고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제가 서도민요 전공이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선주교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이야기 바탕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선주교가 실제로 등장은 하진 않는데요. 가상마련까지 네. 나온다는데 네. 예, 그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화의 역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미난 썰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시간을 좋아해요. 이른 아침만의 분위기가 좋아요. 그 소리들과 함께 일상을 시작해요. 그런 일상의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제 해금 소리에 녹아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상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 그런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되거든요. 아주 편안하게 선물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일상 안에 녹아들 수 있는 음악이에요 이러면서 선물처럼 주고 싶은 음악들 만들고 싶었는데,

0: 아니, 막 이렇게 다락방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1: 저희 리허설 한번 해보고.
2: 혼자는 어. 이걸로
3: 그 박한
2: 그치 그림만 네. 보면 되니까
1: 인스타라이브 콘서트 버튼을 딱 눌렀거든요. 그러면 이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신호가 제 팔로워들한테 가요. 비빙 활동하면서
2: 그렇죠.
1: 한 7년 정도 같이 해외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많이

저는 제 해금 소리가 자연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간을 보내는 이 일상, 소소한 일상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해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 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에는 미녀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슬이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1: 이 땅에선 노래가 곧 일상입니다. 났네.

고달팠던 어제를 딛고 성실하게 오늘을 보낸 뒤 기쁘게 내일을 맞이하는 힘. 노래가 있기에 삶이 있습니다.

0: 삶은 매일이 공부라지만 공부를 업으로 삼은 사람에 비할까요? 게다가 그 공부가 무려 국악에 한국 토박이조차 아니라면은 불평불만을 입에 올리기란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1: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인류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나예츠라고 합니다. 전 지금 판소리를 연구하고

0: 직접 배운 지는 약 11년 됐습니다.
1: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연소 교수 임용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소리에 진심인 안나 씨.

0: 없고요. 진도 소리에서도 특히 진도 아리랑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좀 애원성이 담겨 있는 목소리에 이 흥겨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고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1: 진도 사람 조공래 명인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 진도란 어떤 곳이기에 노래 한 곡에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0: 자고로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파는 법. 저려는 각오로 진도설이 탐구에 나섰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전 뵙겠습니다. 저 안나예치라고 합니다.
2: 아, 네. 아유. 예, 저는 소리꾼 김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도 TV로 많이 뵀습니다.
0: 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안나 씨의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김용우 씨는 젊은 시절 직접 진도에 내려가 조공예 명인에게 소리를 배운 그의 제자입니다.
1: 저 요즘 이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네.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네. 조공래 선생님의 진도알이랑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2: 처음에 조공래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반해서 제가 아, 나 이 노래 한 번쯤 공부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조공래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노래에 제가 정말 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사실은 지금 반소리에 약 1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경험에는 이 판소리와 진도 소리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
2: 판소리 하시는 분들 진도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현들을 좀 하시죠. 이제 식임새도 좀 워낙에 목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하나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진도아리랑 판소리꾼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면 조공래 선생님의 소리 진도 소리는 짠 없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깐나니 아리랑 아라리 와나니 말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진도 소리에는 진도만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합니다.
2: 그러니까 딱 적어도 진도아리랑 진도 소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때로는 진도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또 진도 소리가 갖고 있는 조근조근 이어가는 소리가 또 판소리에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 간다니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 가나니 오다가 가다가 만난 눈님은 팔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0: 우리랑
1: 김영우 선생님의 진도아리랑을 들으면서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느껴서 무조건 진도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소디라 한다 팔도 양 큰 다리 모든

0: 난생 처음 진도에 왔습니다.
1: 여기 정말 국악이 일상생활에 아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그거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마침 진도 장날이네요.
2: 자, 여기 있어요.
0: 집 근처 전통시장 단골인 안나 씨에게 이런 시골장 풍경은 제법 익숙합니다. 다만 하나, 진도의 시장이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여기 진도에서 사람들이 다 소리를 조금씩 간다고 들었는데
4: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부르대. 아주 정답 딱 맞춰서. 그런데 어째 제일 못 부르는 저한테 와서 노래 부르라고 울고네요.
3: 아, 아니에요.
4: 그런데 저는 엉터리로 부르는 노래를 조금 불러.
3: 아, 예, 예.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4: 그래, 못 불러. 내가 예. 불러줄게.
3: 아, 고맙습니다.
4: 지금 부를까?
3: 예.
4: 살면 몇 병 년이나 사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살세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두둥
0: 엉터리 노래라더니 구성진 소리도 노랫말도 아주 일품입니다.
4: 입에서 명창이 되어라.
3: 아이씨구.
4: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5: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넣으신 말씀도 재밌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청해도 소리 한 자락 너끈하게 해내는 진도 사람들의 재주는 그 세월이 참 깊습니다.
6: 참이 오네 참이 오네 새빌 같은 이내 눈에 안개 같은 참이 오네 까친
7: 흥글의 노래라고 옛날부터 하던 노래인데 이제 밤맴시로 힘들고 뻗치고 또 땀흐르고 그러면 앉아서 노래나 한자로서 하세요 흥글의 노래나 하지 우들이 뭔 할 것이 걷는가라고 부르고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좋지라
6: 겸사 겸사 다 놓쳤네
0: 흥글 소리라고도 하는 흥글의 노래는 진도를 비롯한 남도 지방에서 안악들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소리입니다. 내 꿈은 접어둔 채 아내로 또 엄마로만 살아야 했던 고달픈 인생을 가사 삼아 흥얼거리듯 부르는 소풀이 노래입니다.
6: 공포를 시켰던가
8: 못 뺐으면 또 답답할란 거지라도 답답한데 이제 이런 것으로도 불렀던 게 친구들하고 뭐 밤뱀씨 이런 것 하면 내 한도장 풀어지고 속이 좀 불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것입니다.
6: 폿죽 같은 땀을 흘리고 몸에 건네 몸에 건네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이 또 올

인도의 서리품으로 더 깊숙이 발을 옮겨봅니다. 삶에 녹아든 그 노래 속으로 말이죠. 상열하니 정말 뜻밖의 만남입니다.

0: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상녀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색깔로 되는 깃발과 그 울음소리 같은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감정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1: 어디를 갈 거야?

울음을 토해내듯 쏟아내는 소리. 죽음 앞에 애간장이 녹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0: 고인이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 삶을 추모하고 홀로 떠나는 길을 깊은 슬픔으로 함께하는 애소리.
1: 한 번 아차 죽어지요.
2: 애소리 자체가 이 슬픔을 제대로 한번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구나를 느끼기는 했죠. 이렇게 들으면서.
0: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고인을 위한 마지막 상이 차려졌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유세차 진도만가 보존에 감소고우 주원감시 불승영모 근위청작서수 공신전언 상향.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선생님.
2: 네.
1: 잔 한 잔 올리실랍니까?
2: 아, 예.
1: 예, 이리 오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절.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안녕을 구하는 시간. 산자의 안타까움이 서름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5: 이 울음 소리에 선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6: 판소리에서는 개면조가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선율이더라고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고인이 떠나는 길 굽이굽이 울음길입니다.

0: 부르는 이는 달라도 성음과 장단, 기교에서 남도 특유의 노래법인 육자배 기토리가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이 땅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안나 씨가 따라온 소리는
1: 인생
0: 남도 잡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2: 이걸 더 벌려. 고이라으더니
1: 고이라으더니
0: 남도 잡가는 육자배기, 흥타령 등 구절하는 민요를 예술적으로 다듬은 노래입니다. 강송대 명인은 이 남도 잡가의 대가죠.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2: 웃고 살아도 일하지 말고 웃고 할 때 감상을 해야 돼. 내가 슬픈 감상을 웃고 살아도 시작.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0: 남도 잡가를 알면 육자배 기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려나요?
3: 요즘 남도 잡가 전체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좀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0: 감도 소리인데도 뭔가 너무
1: 어려요.
0: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판소리와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육자배기 토리를 어떻게 멋있게 저 이렇게 낼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팁을 얻고
1: 그것은
0: 싶었습니다.
1: 물론 연주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은 진도에서는 훨씬 더 끈끈한 맛이 성음에가 담겨 있어. 왜냐? 내 설음에 그 지쳐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애완이 담긴 그런 성음을 내놓거든요. 못하는 사람들도 쬐깐 아 소리 한 자리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 그런 것이 있어. 참 묘한 고장이에요, 진도가. 자든 치.

0: 알지. 향단 누게 푸뜨글 이여.
1: 확실히 반소리와 많이 다른 것 같고, 특히 이 남도 잡가는 들어봤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부르신 것도 너무도 멋있으세요.
0: 이라 옛날에 그저 뭐 서민들이 하던 그런 소리예요. 원래는 슬프게 와서 배고프고 할 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어려워도 해봅시다. 네. 자든 치.

0: 밝고 부드러운 경기 지역의 경토리와 달리 감정을 격하게 울리며 애원하듯 부르는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
1: 포뜨글 이여 포뜨글 한번 감고 붓들한테 대게 붙여버려. 붓들이여 라는 붓들 시작. 붓들
0: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 구슬픈 계면조 음색이 단소리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1: 나가는 거예요. 정신 없이
2: 그 기교가 제가 익숙한 판소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게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멋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아이.
1: 노래에 삶의 소름을 담아내던 진도 사람들의 관습은 초상날 연행하던 씻김 굿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뿌리나 나무 나무
1: 발인 전날 무가의 단골을 불러다 고인을 위로하는 굿판을 버렸던 진도.

고인이 가는 길을 정성스레 닦으며 다 잊고 잘 가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 구절마다 가득합니다.

0: 진도만가의 시작이 된 시김꽃. 진도에 전해오는 노래, 음악, 춤 등 많은 예술의 근간이 됐을 만큼 진도 사람들은 죽음의 예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1: 삼중갑절 동방사가 삼중갑절.
2: 호남에서도 진도 지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구두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동체예요. 돌아가시면 좋은데 가시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께 또 잘 삽시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 슬픔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함께 슬퍼하고 이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와 함께 극복하며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진도 사람들. 그건 어쩌면 섬 진도가 체득한 오랜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옥주라 불렸을 만큼 보배로운 땅이지만 그만큼 많은 걸 각오해야 하는 섬. 고립이자 외로움이었을 섬에서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

만가의 하족 소리 역시 직김 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어딘지 조금 다르면서도 익숙한 소리.

0: 이제 살던 곳과 완전 이별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진도아리랑 선율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1: 구탈 때 부르던 노래가 민가에 전해지며 좀더 부르기 쉽게 변화한 듯한데요. 진도아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도 사람들 삶에 스며 있었나 봅니다.

0: 가정을 보내.
1: 갑자기 소리가 흥겨워졌습니다. 재화 소리 역시 씻김 곳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죽음이 원통하다고 슬픔에만 빠져있기보다는 극락왕생을 빌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기 위한 노래입니다.
2: 장례식은 떠나는 영혼을 위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은 사람을 위한 위로도 받고, 그래서 장단이 빨라지고, 아, 이때부터는 슬슬 이 슬픔을 극복하는 단계로 왔구나가 음악적으로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만나보자 세라.
1: 온 울음을 다해 슬퍼하는 애소리부터 작별을 구하는 하직의 노래, 그리고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진도어 안가에는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하는 진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3: 그 만가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슬픈 그런 노래도 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냥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나보자 세라.
1: 죽은 이는 잘 보냈으니 산 자는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 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은 이를 위한 진정한 추모가 아닐는지요.

나무로 거대한 비자나무입니다. 온갖 세월에

0: 풍파에도 삶을 향한 작은 의지들이 모여 이리 아름드리를 이룬 것처럼 진도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1: 한강술래
2: 한강술래
1: 우리 아베 놀이개는
2: 한강술래
1: 진담보대가 놀이개요
0: 왠지 함께 손잡고 돌고 싶어지네요. 한가위 둥근 보름달 아래 마을 부녀자들이 풍요를 빌며 춤추고 놀던 강강술래. 안나 씨도 놀이동무가 됐습니다.

한강술래는 1966년 무형유산으로는 8번째로 국가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은 진도의 대표적인 소리 춤입니다. 노동요처럼 민요에 맞춰 춤을 추는 장르로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춤도 노랫말도 소박합니다.

우리 강강훈련은 사물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리듬으로 해요.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놀이도 좀 하고 덕성 몰이 같은 거 놀이도 하고 노래가 빨라지면서 강화훈련을 합니다.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2: 슬퍼만 하기보다 웃음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한 진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0: 밥만 먹고 곱게 커라
1: 강강술래.
2: 그 흥과 신념을 담은 노래가 강강술래입니다.
0: 강강술래.
3: 이제 자진머리로 막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웃고, 그래서 우리 강강술래는 웃다 울고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0: 신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1: 강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강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2: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찾아온데도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즐겁고 또 즐거워야 합니다.
1: 강강술래.
3: 진도아리랑 마지막 부분이랑 아라리가 난내와 똑같은 것에 있다는 좀 흥미로움이 많이 느꼈어요.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3: 같은 음악적인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결국은 이게 바로 진도 소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2: 가슴에 맺힌 걸 풀고 씻어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 애통함과 흥겨움을 모두 품은 음악. 진도의 소리이자 진도의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아이고.
0: 네.
1: 또 만나네요.
0: 네, 또 만나.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네요.
1: 아이고, 반가워요.
0: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있었어요?
0: 네, 선생님 또 잘 계셨죠?
1: 아이고, 우리 진도가 그래도 몸이 또 찾아왔구만.
0: 너무 아름다워서 가자. 다시 와야죠. 예. 네. 쭉 오시죠.
1: 네.
2: 안나 씨가 진도 소리의 명인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0: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번에 진도에 왔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양한 소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들었던 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진도 아리랑에서 느끼는 선율이 좀 연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진도 아리랑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1: 아, 예. 좋습니다.
0: 예.

0: 조금만 앉으자 소연이 불바라
1: 시고
2: 아리아리라.
3: 그 아리랑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희노애락의 그 사연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도다가세 도다나가세
1: 얼씨구
0: 저 다리 떳떳이도록 도다나가세
1: 아리아.

0: 남의 말을 들었냐 하고
1: 진도 우리 소리는 다 아까워요. 뭐 망가 소리, 뭐 판소리, 뭐 남도 작가, 진도아리랑 모두 호랑이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담긴 소리라 나서 그저 내 바람은 아무쪼록 길이 길이 쭉 이어나가면 쓰겠어요.
0: 한국 최남단 고배성 진도 인심이
2: 진도아리랑이 어떻게 애완성과 흥겨움이 함께 느껴지는지 궁금했는데 여러 진도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진도 소리에는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한 진도 사람들의 생각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0: 안녕!
2: 죽음과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노래로 말하는 것 같아요.

0: 고달프고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안경 장파에 둥둥둥 든데 어기여 차 어야디여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에,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0: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 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0: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0: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3: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0: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4: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4: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3: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4: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3: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4: 그걸 이제 알았어.
5: 교과서 안에는 미녀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고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2: 1시에 굿을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0: 12시간?
2: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1: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3: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Thank you.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며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복부 깊숙이 쌓여있는 내장지방 제거를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상대방의 의견이나 관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해에만 집착하여 소통을 방해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메시지를 왜곡해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혼자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소통의 첫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크런치 자세와 누운 독수리 자세입니다. 뱃살을 빼주고 복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런치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허리와

머리를 반듯하게 내려놓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상체 일으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일으키기.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올리지 않아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와 골반 근력을 필요로 하는 눈 독수리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마시고 들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리를 묶어봅니다. 손도 반대로 감아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두 번 더 반복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마시면서 눕고 손을 풀고 다리를 풀어주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 역시 따라하면서 복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상체를 들어 올릴 땐 목이나 어깨에 힘이 아니라 오직 복부의 힘으로만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따라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부 근력을 키워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위에 가지런히 누워봅니다. 무릎은 45도 정도 무릎 세워주시고 손을 머리 위로 쭉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 힘을 두고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손을 무릎에 터치하고 버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마십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안쪽으로 당겨서 다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오른손은 왼손 아래로 들어와서 손을 쭉 모아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당기면서 아랫배를 수축해줍니다.

깊은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바른빼기 자세와 사바사나입니다. 바른빼기 자세는 척추와 엉덩이를 이완해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 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머리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쭉 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체내 가스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 근육을 유화시키는 동작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바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입니다. 항상 마지막 자세로 이 동작을 사용하는데요.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엉덩이를 두세 차례 들어서 허리를 반듯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봅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좌우로 떨궈봅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기점으로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팔을 벌려봅니다. 손은 동그랗게 힘을 빼주고 어깨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에 틀었을 때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좌우로 경추를 가운데로 둔다라는 느낌으로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주무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몸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자, 다리를 다시 세우고 몸을 오른쪽으로 눕혀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때문에 요가의 마무리 동작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체의 통증을 완화하고 가빠진 호흡을 정리하기에도 좋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의 이완,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다 내려놓습니다. 턱을 당겼다가 힘을 빼고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 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발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또 오래되고 이제 아버지 만드시는 게 쓰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조금씩 계속 오세요, 찾으러.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양을 막 엄청 사가시는 건 아닌데 한 번 오시면 평생 손님이에요. 또. 아버지 하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계속 보고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대가 된 거죠, 그게.

0: 20mm, 50mm, 70mm, 70mm 사이즈를 맞춰줘야 된다.
1: 선생님 몇 년 동안 이거 일하신 거예요? 지금 하신 거죠?
0: 45년.
1: 45년이요?
2: 아버지 시작하시고 하실 때는 끌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만들면 두들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두드리는 끌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마당이라서 또 아버지 열처리까지 다 직접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이만한 끌 없다고 하세요. 현장에서도 쓰셔 보시면은 근데 많이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목재를 가장 그 쉽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끌에 예리하고 날카로움이 없이는 사람의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강도를 이겨내면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이제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0: 같지도 않아.
1: 왜요?
0: 이거는 수용률이 이게. 사람한테 먼지 먹으면서. 요즘 누가 먼지 먹어요, 좀, 세상에.

0: 사람 머리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실한 건 못 당해요. 아버지 15시간씩 일하시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1: 400개 못 만들어요. 하루 20, 30개, 20개 하면 딱 맞아요, 20개. 주문이 있어도 못 만들고 이제는.
2: 체력 때문에 그렇죠.

0: 애착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작업해서 이 순간순간 필요한 도구들이 이 크기와 길이, 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자는 오래된 그리고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된 끈일지언정 단 한 번의 이 필요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죠.
1: 주문대로 만드니까 사이즈가 다 달라요. 다 여러 가지 다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까들어서 만드니까 저 아저씨는.
2: 저 끝나고 막주대 하잖아요. 한옥골. 한옥골 뭐 먹으면 돼요?

모자인 줄 알고 오는데 가선 사실 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정장해서 예법으로 딱 쓰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모자로 쓰는 건 아니거든.

그때만 해도 가시 이제 많이 사라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통영 가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이고 이순신 장군이 경영을 해서 12공방을 경영해서 통영 가시 전시대 그렇게 유명해 되어 있는 가시인데 우리나라 대표 가시인데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전수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을 세 사람 선생길을 내가 그때부터 다 배워야 되겠다.

누구 하나 도와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도 관심이 없고 지방에도 관심이 없고 전부 관심이 없는 거라. 내 혼자 그래 끊어지기 않기 위해서 했는 거라. 그래서 상대 어려워서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내가. 이거 뭐 갈피를 못 잡는 거라. 그래가 아 이러면 내가 아 이게 내가 이상이 오겠다. 내가 이런 그런 감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여기서 떠나와야 되겠다. 그것서 이제 우리 선생들 하는 공부를 다 걸머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처음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그 생각 이런 걸 엿봤는데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 여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영 양태를 안 하면 또 통영과 또 같이 끊어져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제 건강 관리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무게감도 엄청 큰데 그래도 그 보람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람의 손이 이상한 것이 우리 선생들 일하는 거 보면 귀신이 하는 것 같아. 손은 사람은 똑같이 나이가 많아도 딱 검어지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신이야. 이거 만지면 다 알아. 손이 그리 귀신이 되는 거야.

이 통영갓은 지금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년 1년 지날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더 몸소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난 지금도 똑같이 왔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 모마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지금 난 여기 일밖에 없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혜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 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 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4일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교과서 안에는 민요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국악기 장단까지 우리 가락을 직접 듣고 보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반갑네 반가워 설기 초풍이 반가워
3: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4: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5: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3: 12시간?
5: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동양별신 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양별신 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씨 뭐 만드는 거예요?
1: 저지트.
2: 낮에 아빠랑 산책도 하고 네. 바람 좋으니까 네. 무슨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거나?
3: 슬퍼지는 분위기.
2: 슬픈 분위기야? 그럼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분위기인지.
4: 30개월째 가서 병원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라더니 자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뭐 그때는요. 뭐.
5: 누가 먹느냐고 안 오니까.
2: 엄마, 엄마 이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커피숍에서 들은 거라고 피아노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을 한 소절을 쳤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악보 없이 자기가 듣고 곡다운 곡을 옮겼던 거죠.

0: 2010년 초에 어느 날 자기가 피아노 병창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가르쳐주시는 판소리 선생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1: 종점까지?
2: 종점까지 들어와서 종점에 기차가 딱 쓴 장면이 끝나는 부분이.
3: 네. 준이가 뭐 해볼래?
4: 좀 미리 연습해. 미리
3: 뭐 연습해봐.
4: 미리
3: 감독님은 오랜만이지야?
4: 네. 1호선, 4호선 둘 다 구동음이 똑같고요. 5호선은 ABB GTO고요. 6호선은 미쓰비시 IGBT고요.

그 감정, 감성 이런 걸 준이가 말로는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준이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늘 고맙고 준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이가 지금처럼 자기가 떠오르는 영감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간간히 종종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요런 게 지속될 수 있으면 준이한테는 아주 행복한 일이겠다 싶어요.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걸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2: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5: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 기획공연 오정혜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입니다. 국악명가의 이세, 원한철, 강민수, 조성재 명인이 조선시대 사랑방의 자유롭고 소담한 풍류를 선보입니다. 수림문화재단 수림 뉴 웨이브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궤도를 그려온 10명의 예술가들이 정박의 익숙함을 깨고 저마다의 엇이 담긴 유쾌한 이탈을 선보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에 연극적 상상력과 판소리, 민요 등 전통예술을 더한 창작 작품입니다. 고창농악보존회 제7회 고창농악 꽃때림 축제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창농악의 꽃때림 곳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잇는 다양한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28일부터 4일간 이어집니다. 선비풍류 국립청년연희단 신명입니다. 청년연희꾼들이 선보이는 전통타악과 연희를 결합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선비세상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한마디로 설레임이죠. 가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네. K컬처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속 음악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3: 국악방송 이 세상에 다 들어오느라
4: 1시에 그저 시작해서 네.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2: 12시간?
4: 그렇죠. 거의 12시간 했죠.
3: 오양문화각사는 각도가급을 마련할지
5: 동해안별신굿이 정말 그 활발한 외향적인 형이라면 남해안별신굿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아이 성향에 가까워요.

0: 꼬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한 30분 정도. 어, 죄송합니다. 어,
2: 괜찮아요.
3: 저기요.

0: 50년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1: 소리